오늘부터 닷새 동안 배우 진구, 연예인 진구 아니고요. 그냥 저의 본래의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그냥 진구입니다.

0: good song. How much am I getting paid for this, Dad?
1: 8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윌 스미스의 Just Two of Us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스페셜 DJ 배우 진구입니다. 아, 아침 스케줄인데 생각보다 많이 상쾌하고요. 그리고 DJ라는 이 직업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23년 만에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뤘네요.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환영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은비님, 진구님 반갑습니다. 앞집 테디가 오늘 진구님 나온다고 알려주셨어요. 아까 테디님 인사드리고 갔는데 실물을 저도 처음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양은지님, 진구님 때문에 라방을 켰네요. 영화 스틸컷 같아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줄 알았는데 첫날만 하는 거예요. 예, 이벤트랍니다. 8225 8225님 와, 새롭다. 오늘 아침 DJ 진구님 환영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응원 메시지 보내드려요. 라디오에서 멋진 5일 보내세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긴장이 많이 풀리는데. 8891 하나님, 진구님 나오셔서 문자 남겨요. 크크. 강회장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진구님 오늘 아침 잘 들을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8929님, 어머, 혹시 저 보신 건가요? 두근 두근. 예, 보고 있습니다. 보라에서 눈 마주친 모양. 크크크크.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또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서대영 상사님?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서대영 상사님 아니고요. 그냥 진구입니다. 예. 아침 가족들이랑 얼른 친해지기 위해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에 대해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 시간엔 보통 뭐 하세요?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요즘 찍고 계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등등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사소한 질문들도 다 환영합니다.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드릴게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후엔 티맵대리, 오뚜기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7: 티어실 원스야
6: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0: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들었습니다. 6565님 대본 넘기는 소리 펄럭펄럭 크크크 상남자다. 아 원래 대본 넘기는 소리가 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괜찮죠?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예. 김명곤님 친구님 라디오 신입들은 댄스 신고식 해야 되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크크크 MBC 라디오 전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출만한 노래 나오면은 가볍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서 하면 되죠. 보이는 라디오. 2949님, 진구님 목소리를 라디오

로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커피 들고 차 타다 쏟아버림요. 하하. 흰 블라우스에 커피가. 아이고. 예, 그냥 출근해야죠. 어떡합니까? 저도 하얀색 옷을 입고 오긴 했는데 커피를 쏟으셨네요. 아이고. 네, 표유진님. 와, 진짜 진구님이시네요. 광복절 무렵이라 릴스 쇼츠 같은 곳에 미스터 션샤인의

미스터 선샤인이랑 태양의 후예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특별 출연 의뢰를 해주신 거거든요. 작가님께서. 제가 태양의 후예 촬영을 하고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제목을 태양의 후예로 지었냐. 넌 모르겠다. 이제 다 끝난 상황에 촬영이.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면 다른 작품으로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문스러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저희들이 선샤인의 후예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비하인드인데 광복절 선물입니다. 1204님, 진구님 저 소원인데요. 카메라 보면서 이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죽어도 너랑 안 헤어질 거다. 네, 민망합니다. 무지하게 민망합니다. 야, 민망하니까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마룬5가 부릅니다. Just a Feeling.

0: 왜요?
1: 너무 민망한데?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장난 없네요. 나랑 같은 흰색 옷인데 나는 후줄근한데 친구님은 마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은 이 느낌.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쁘게 봐주셔서. 저도 아침이라 지금 후줄근하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나네요. 이경영님 그분 아니죠? 이경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진구님 DJ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DJ가 되면 틀고 싶었던 음악이 뭔가요? 궁금해요. 예, 제가 틀고 싶었던 음악은 오늘 생각난 노래 시간에 한 곡씩 들려드리려고요. 그때그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 심리 변화가 있을 때마다 틀어드리고 싶은 노래들이 바뀌는데 이번에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생각난 노래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5642님 이병헌 씨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야, 뭐가 똑같냐? 하나도 안 똑같다. 함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울 남편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되셨나요? 제가 아침이라 병헌이 형이 잘 안 들어오네요. 예. 이분 외에도 0017님, 송기사님, 이성종님 등 많이 부탁을 하셨다는데 예, 이병헌 선배님, 백동진 씨? 제가 아는 분이랑 성함이 비슷한데 예전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전이나 요즘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예, 저는 닥치는 대로 듣습니다. 컬투쇼도 많이 듣고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도 많이 듣고 다른 방송국도 많이 듣는데 주로 저는 심야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못 듣고 있고요. 네, 벌써 1부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권기현 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겠습니다.

마룬5의 Just a Feeling 들으셨습니다. 5429님, 친구님 원래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0: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 증명한 다이소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중독균 기준을 어기거나 냉장, 냉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는 4개월간 입찰이 제한되고 병든 고기를 판매하거나 회수 명령을 어긴 업체,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6개월간 제한됩니다. 개정된 학교 급식법 시행령은 내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급식표에 좋아하는 메뉴를 형광펜으로 체크해둘 만큼 급식이 하루에 낙인 아이들도 많을 텐데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 젊은 세대가 많이 찾던 술집과 PC방의 방문 횟수는 줄어드는 반면

장난감 가게와 서점은 늘면서 동네 상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말랑이나 스퀴시 같은 장난감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취미로 즐기고 있고, 독서를 세련된 문화생활로 즐기는 텍스트 힙이 유행하면서 서점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음주 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퇴근 후 다 같이 술집에 모이기보다 각자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등 술을 즐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남에게 이끌려가기보다 자신의 취향을 당당히 즐기는 모습 멋지네요. 앞에서 MZ들의 술 소비는 줄었다고 했는데, 퇴근 후 생맥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래던 기성세대에겐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의 생맥주 가격이 오를 전망인데요. 7년간 이어온 생맥주 세금 20% 감면 혜택이 올해로 끝나 500ml 생맥주 한 잔의 세금이 약 13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까지 오르면서 생맥주 한 잔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 소식을 안타까워할 제 친구들, 팔공산 친구들 얼굴 몇 명이 스쳐가네요.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맥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는 물, 보리, 효모, 그리고 이것인데요. 맥주 특유의 향과 쌉싸름 맛은 물론이고, 맥주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최대 생산지인 한 글자 식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힌트송으로 제이홉 피처링 미구엘의 스윗 드림스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는 J-Hope 피처링 미구엘의 Sweet Dreams였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 맥주의 향과 쌉쌀한 맛을 더하는 덩굴성 식물. 정답은 홉이었죠.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예, 5377님 정답은 홉이고요. 기사 틀릴까봐 긴장하고 또박또박 읽는 모습.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귀엽네요. 내일부터는 내가 맡은 역할이 기자다, 아나운서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떠실지.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엄청 잘하실 듯. 예, 그럼 내일부터는 기자다, 아나운서다 생각하고 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2022님, 메가인 줄 알았다가 힌트 듣고 알았어요. 홉 맞을까요? 예, 홉 맞습니다. 2274님, 반가워요 진구씨. 수영 강습 시간 기다리면서 보내봅니다. 아, 우리 아이들도 지금 수영 강습 갔는데. 예. 그리고 세 분 더. 4249님, 박경훈님, 노인주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8214님, 딸아이 유치원 등원시키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진구씨 목소리에 정신 팔려서 딸 대충 밀어놓고 나왔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할 것 같아요. 딸을 대충 밀어놓고 나왔고 오늘 하루 행복할 것 같고 묘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미리님, 방금 진구 씨 이름으로 남편과 논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진구님 부를 때 진구야라고 하는지 구야라고 하는지요. 아, 이거 아직까지도 저 주변에서는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좋은 논쟁이고요. 예, 뭐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랑 친한 분들은 구야라고 부르고요. 안 친하신 분들은 진구야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노래 들려드릴까요? 톰 미쉬가 부릅니다. Lost in Paris.

톰 미쉬의 Lost in Paris에 이어 멜블루 Wake Up Call 듣고 왔습니다. 친하면 구야 라고 한다 했더니 강현지님 구야 하고 보내셨네요. 아 그래 현지야. 박시현님 구야 친하게 지내자 크크크크. 그래 시현아 친

0: 편하게 지내자. 6652님, 구야, 애들이라고? 결혼했어? 언제? 나 너무 놀랐다, 지금. 예, 근데 애들이라고 했다고 결혼해... 팔공산 애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실이 1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오픈이 되는데요. 예, 여러분, 예, 기혼입니다. 배미라님, 어머 아이라뇨, 결혼하셨어요? 어머 웬일이야. 아마 제가 역할들을 총각 역할도 좀 많이 맡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입니다. 예, 많이 키웠어요. 6662님, 애도 아니고 애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요? 네, 복수 맞습니다. 3425님, 아니 애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갓난아이도 아니고 수영을 할 정도로 크다고요? 예, 큽니다. 큰아이가 아마 지금 엄마를 따라잡을 만큼 키가 많이 크고요. 예, 2년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12살이 되었습니다. 0968님, 초중 동창 중에 최구가 있었어요. 친구 별명을 멋있게 지어주기 싫은 거 국룰이잖아요. 그 친구 별명은 꾸꾸였어요. 귀여운데 꾸꾸? 진구 씨 학창 시절 별명은 뭐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별명이 없었어요. 좀 제가 놀림받는 걸 싫어해서 친구들한테 이름으로 놀리는 것만큼은 좀 자제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친구들이 제 이름으로는 별명을 지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전경림님, 목소리만 들으면 과거로 돌아간 배철수님 같죠? 아, 저도 지금 하면서 배철수 선배님 톤이랑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예, 억지로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실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0: 한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진구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 DJ를 맡은 배우 진구고요. 예, 이가영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배철수님이랑 진짜 비슷해요. 또박또박. 문은희님, 광고 아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해요. 비슷한가요? 광고 듣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광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정님, 방학 이제 끝나서 좋죠? 아, 아이들. 예,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방학이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아이들 방학하면은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뭐 좋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예, 2부 끝곡 들으실게요. 백진화님이 신청해 주신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아이빌.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인데요. 아침 라디오를 제가 이제 스페셜 DJ를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아침 하면 생각나는 말들을 생각해봤어요. 잠이 덜 깬, 안개, 몽롱함, 몽환, 뭐 이런 말들이 떠올랐는데, 얼마 전 핫했던 영화 마이클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요즘 마이클 잭슨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아침이랑 어울릴 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뭐 좀 몽환적인 노래를 찾다 보니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DJ 신고식 신청곡,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추천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휴먼 네이처. 8월 19일 수요일

네,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들으셨고요. 2697님, 59님, 저랑 음치가 비슷하신 듯요. 저의 최애곡 휴먼 네이처 출근길이 몽환, 영롱하네요. 예, 아 저도 요즘에 사실 잘 몰랐던 노래였는데 영화 마이클을 보고 나서 이 노래에 푹 빠져서 제가 마이클 이번 영화만 한 5번 정도를 극장에서 3번 정도를 보고 5번 정도를 봤는데 한 번은 이 노래를 듣고 싶은 생각 때문에 볼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저는 주제곡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노래였던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

0: 명고님, 친구님 뭔가 걸그룹 노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의외네요. 예, 좋아했었죠. 지금도 좋아할 수 있는데 요즘 너무 빠르게 이렇게 앨범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못 쫓아가는 좀 뒤처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반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듣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씩 이 매니저 동생이랑 운행하다가 들리면 크게 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남기신 글들 보니까 김윤희님께서 지금 몇 분이 수발 드시는 거죠?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제 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너튜브 촬영 중입니다. 제 그냥 친구 너튜브를 제 인생 첫 DJ 도전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과 여러 이제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지 수발 드는 건 아니고요. 또 너무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김혜미님께서 조금 민망한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손주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곧바로 걷기 운동하러 가면서 햇빛 차단 마스크를 쓰려고 꺼냈는데 허겁 검정 팬티를 가져온 거 있죠. 어제 운동하고 빨아서 널어놨다가 색깔이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걷어왔어요. 이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주 데려다주고 이제 걷기 운동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마스크다 하고 자신 있게 꺼내서 귀에 걸려고 했는데 속옷이었다. 아,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3331님, 걸그룹 어디서 포기하셨어요? 저는 아이브에서 포기했어요. 예, 저도요. 아이브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브 누구누구 있고 막 다 알았는데 예, 아이브 팬입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스팅, 베키 언센크가 피처링한 노래 So To Speak 들으셨습니다. 아, 저를 보셨다는 목격담이 오고 있네요. 유민정님, 예전에 동대문구 쪽에서 봉사하실 때 같이 봉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넘넘 선하신 분이에요. 비열한 역, 성공하고 싶어서 아득바득한 역할 웃지 하나 몰라요. 네, 역할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어떤 분께서 스윗한 역할 좀 해달라고 하셨던 거를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그 역할을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스윗하고 착하고 한 역할을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왜 맨날 못된 역할만 하느냐. 누구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 역할 그만하고 좋은 역할, 착한 역할 좀 해라 하셨는데 그때마다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착한 역할들 다 하면 그럼 나쁜 역할 누가 하냐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도 빛이 나는 거라고 해서 변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켜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제작자분들이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선한 역할이나 스윗한 역할보다는 비열하고 좀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저를 배우로서 써먹기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런 역할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525님, 저 25년 전쯤 성신여대에 있던 보물상자에서 뵀었어요.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성신여대는 아는데 보물상자? 보물상자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 예, 그 당시 아 펜시점 액세서리 팔던 곳. 펜시점 25년 전이면은 데뷔 전이고 제가 그 근처 성신여대 근처에 살았었으니까 예, 펜시점 자주 갔죠. 예, 아기자기한 거 뭐.

이런 필기도구 이런 것들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7744님, 진구씨 가족들과 강릉 리조트 예, 유메모리 놀러 오셨을 때

0: 저도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수영장에 가족이 저희 둘밖에 없었어서. 예. 정지혜님, 진구님 예전에 영화 26년 촬영 때 광주 상무지구 어느 고깃집에서 제 바로 옆 테이블에 계셨던 게 기억나요. 그 덕분에 진구님께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예, 아, 26년 광주에서 찍은 영화인데, 아, 그때 이렇게 아는 척을 저는 해주시면 식당 같은 데서 사진도 다 찍어드리고, 뭐 제가 술 아무리 취해도 사진 다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청취자분들 편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나 이사님, 저 진구 오빠 팬인데 이제야 짬이 나서 들어요. 10여 년 전 제주 영화제 홍보대사 때 같이 사진 찍었어요. 가슴팍을 많이 파셨네요. 사진이 있어? 어머나.
1: 어머나. 너무 많이 팠는데? 예.
0: 와, 저럴 때가 있었구나. 예, 지금은 잘 여미고 다닙니다. 예. 와.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5219님 신청하신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5219님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신청 사연이 있네요. 장거리 연애를 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오늘 만납니다. 그를 데리러 좀 있다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요. 왜 이렇게 설레일까요? 그 사람에게 윤상님의 사랑하오를 들려주고 싶어요. 장거리 연애를 2년째. 네. 아, 진짜 설레시겠네요. 아, 그 마중 나갈 때 그 설레임. 알죠. 저도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이 라디오 방송이 끝나면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겠죠. 네. 저도 아직도 설레이고 있습니다. 예, 김혜성님. 진구 씨를 영화 드라마로 만난 게 2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 진행 1시간 만에 알게 된 사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구라는 이름이 본명인 것도, 기혼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마이크를 5번 보셨다는 것까지. 5일 뒤에는 진구 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예, 저도 여러분께 이 5일 동안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도 싶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가 라디오를 혼자서 DJ를 진행을 해본 게 처음인데 그동안 게스트나 더블 DJ로 나갔을 때보다 진짜 문자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도 5일 뒤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저를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10님, 저는 원래 비혼으로 살던 중이었는데 나이 40 넘고 갑자기 아기가 찾아와서 작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막상 낳고 보니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제 인생 최대 반전. 진짜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 제 아기예요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주변에는 자제하고 여기에만 보내요.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네요. 우와. 어우, 소름 돋았다. 너무 이쁘다. 아, 지금 아이의 겨드랑이 쪽에 계신 분이 사연 보내주신 분인가요? 아, 진짜 여기 너무 귀여워요. 어머, 콧물. 이야, 저도 이런 사진 있거든요. 애기 콧물 있을 때 안 닦아주고 꼭 그거 사진 찍는 짓궂은 부모들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일 이쁠 때다. 너무 이쁘네요. 아,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4256님, 시골에 농막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돌보는데요. 신랑이 홍어 먹고 싶대서 홍어찜 주문해서 먹고 막걸리까지 먹고 농사일은 하나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왔거든요. 딸이 엄마 아빠 똥 먹었네요. 냄새가 많이 났나 봅니다. 아이고. 아, 좋으셨겠다. 근데 날씨 더운데 주말에 이렇게 농사 짓는 거 힘드셨을 텐데 가끔 이런 낙이 있어야죠. 홍어찜에 막걸리. 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 4788님 진구님 혹시 DJ 애칭 생각해보셨나요? 찐디? 꾸디? 그냥 진구니까 냥디. 친해지려면 애칭이 필요할 듯해서요. 아, 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그래요. 저 이제 오늘이 끝나면 4일 남았는데 제 DJ 애칭 생각해보고 광고 듣고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뭐가 좋을지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5: 4만원
2: 생산관리
5: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주말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다. 날이 좀 시원해지면 꼭 한번 가보자고 했던 번화가에 있는 맥주집에 가기 위해서다. 가게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는데 손님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다. 남편에게 슬쩍 물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심드렁하게 말한다. 이제 어딜 가도 많은 나이지. 늙었지 뭐. 반백살이 뭐가 늙어. 아직 젊어. 급발진을 하고 나니 민망해졌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젊음이란 단어와는 꽤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이 마음만은 같이 나이 들지 않으니 그게 문제다. 맥주잔을 앞에 두고 남편과 하는 얘기도 오래전 이야기다. 우리가 풋풋하고 서툴렀던 젊었을 시절,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조금 더 가벼웠던 몸,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까지. 맥주집 젊은이들 보기엔 어색한 중년 부부였겠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싱그러운 연인이 거기에 있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촬영장 가면 나이 많은 걸로 열 손가락 정도 안에 드는 것 같은데요. 현장 스태프, 작가님, 감독님도 저보다 어린 경우가 많고요. 은실님, 대신 우리에겐 젊은 사람들에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유와 연륜, 너그러움, 그리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내공까지. 젊음이 줄어든 자리에 채워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로 8월 19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김은실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 펀 피처링 자넬 모네 We Are Young 듣고 오셨는데요. 예, 오늘 문득 너에게 나이 젊음 뭐 그런 걸 부러워하는 그런 신청자 분의 사연을 읽고 왔는데요. 조은정님, 얼마 전에 남편과 간 공연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여기서 나이 제일 많다. 와, 부럽다. 젊음. 젊음. 부럽죠. 근데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안 부러운 척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부러운 건 있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아파지거나 아파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몸에 이제 여러 안 아팠던 부위들이 이제 조금씩 고장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슬프기도 하고 그때는 솔직히 젊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까 제가 답장 드린 것처럼 나이 들매 있어서 여유, 연륜,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저도 살면서 가끔 느껴지는데 특히 저도 이 김은실님처럼 맥주집 가서 제 아내랑 가끔씩 이렇게 한 잔씩 하러 갔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은 데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희보다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곳을 가기도 하는데 갈 때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면 저희가 좀 귀여움을 받는 느낌도 있지만 위축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젊은 분들 많은데 가면은 몰라요. 제가 연예인, 배우 이런 직업을 가져서 그런지 그분들이 저를 또 부럽게 쳐다보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눈빛 사인을 보내주시는 젊은 분들한테 안주를 사드리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뭐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 그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젊음도 배우게 되고 젊음이든 늙음이든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특히 김은실님 늙음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너그러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6032님 저도 어느 순간 제 나이 말할 때마다 흠칫하게 돼서 몇 년생입니다 라고 해요. 그쵸. 근데 저는 몇 년생입니다라기보다 나이 말하는 게 아직은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맡는 역할들이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린 역할들이 많이 맡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래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동안 같은 그런 자랑 아닌 자랑도 하는 느낌도 들면서 그래서 저는 나이를 말할 때 아직까지는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이 뭐 다 먹는 건데요. 예, 신청곡 저의 신청곡입니다. 갑자기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를 추천곡으로 틀었다가 또 내가 사랑하는 댄스, 아이돌의 댄스 노래는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너무너무 예전 노래인데 갑자기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네요. 인피니트의 노래입니다. 백.

네, 인피니트의 백. 일산 진모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김다희 님. 댄스 신고식 곡인가요? 급하게 보라 켜봅니다. 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춤을 췄습니다. 예. 예.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까딱까딱 거렸는데 장연홍님, 진구님 나이 검색 안 했는데 인피니티 하는 순간 나랑 연배가 비슷하구나 하고 있는 중. 그쵸. 아, 저 이게 너무 헷갈려. 인피니트죠. 예. 어떻게 좋은 걸. 인피니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예. 백.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신나네요. 그분들 보고 싶고. 아, 제 그 DJ 애칭 뭘로 할지 이제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5598님, 구를 더 사랑스럽게 강조해서 꾸디 어때요? 강추 꾸디. 0724님, 꾸디 너무 귀여운데 어때요? 꾸디. 예. 근데 또 반대편으로 3727님께서 찐디, 찐하게 친해지자고요. 9556님, 안녕하세요. 계룡에 사는 아줌마예요. DJ 애칭은 찐디에 한 표 보냅니다. 아, 지금 꾸디와 찐디가 반반인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꾸디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름에 큰 뭐 사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본명이고요. 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0: 예전에는 진구라는 그 이름이 어린이들이 부르기에는 좀 진부한 느낌도 있고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제 이름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좀 부끄러워했었어요. 할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네, 제가 배우가 되고 그리고 좀 맞는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그 이름에 어울리는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제 이름에 좀 자신감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찐디보다는 구라는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디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저를 5일간 꾸디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항고? 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아침 진구입니다.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 스페셜 DJ로 첫 진행을 맡았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제 인생 첫 단독 DJ 예, 윤상 형님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면서 좋은 체험을 했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감회가 좀 새로워요. 그전에 라디오국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좀 다르게 오늘 저 혼자 있어서 그런지 이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직접 진짜 라이블리하게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PD님이랑 대화하면서 음악을 틀고 광고를 듣고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진짜 DJ란 직업이 어떤 직업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21113님 꾸디 마음에 듭니다. 이름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예전 직장 같은 부서에 김동구 씨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김동우 씨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익숙하다는 듯 1, 2, 3, 4, 5, 6, 7, 8, 9, 9, 9요. 김동구요. 라고 소리치셨어요. 강동구님, 어? 김동구님이라고 그랬는데. 김동구님 잘 지내시죠? 예. 저도 이름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거미의 어른아이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아침도 꾸디

안녕하세요. 좋은 기분의 저자 박정수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인 녹기전의 오픈을 앞두고 접객 가이드를 쓰기 위해 대기업의 가이드를 참고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뻔한 매뉴얼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주하는 두 사람의 현재성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호의는 정해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의 표정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기민하게 살피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온도를 살피는 정성,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0: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손해인 것들이 있대요. 팀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셨을까? 방금 먹은 빵 칼로리가 며칠까? 내가 사자마자 주식은 왜 떨어졌을까?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주말엔 어딜 가볼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제이슨 무라즈의 Have It All 듣고 왔는데요. 이 Have It All이 모든 걸 가져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가사 이첫 부분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래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일마다 확실하게 이루길 바래요. 뭐 이런 가사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해석을 찾아보니까. 네, 이 Have It All이 다 가지다라는 뜻이지만 뭔가 다 이루어져라 이렇게 가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뭔가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고 이미 내 손을 떠나간 일에는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마음을 써보자는 이야기 해봤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 때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나운서 준비를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었는데, 이 아나운서 채용이라는 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지원자가 가운데 정말 딱단한명 정도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불합격이 당연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예전에는 누가 합격하면, 저 친구는 서울대여서 됐나 보다. 아, 저 친구 나보다 키가 커서 됐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합격의 이유를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찾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뭐 서울대고 뭐 예쁘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이 그 상대 합격자의 여러 장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합격의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 나는 서울대여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서울대가 아니어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서울대는 아니니까 다른 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 점수, 뭐 토익 점수를 조금 더 올려보기도 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제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아나운서 합격하고 이직도 여러 번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 후배들이 약간 멘토링을 요청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0: 그때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했다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그 말을 계기로 저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후배 이야기를 듣고 이래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뭔가 뜻대로 잘안 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내 의지대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면은 뭔가 아까 Happy Girl이라는 이 노래처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도착하는 대로 하나씩 함께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8: 경복
17: 잠재력을 전문가로
18: 경복
17: 4호선 캠퍼스
1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8: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2023님의 신청곡입니다. 비가 왔는데 다시 덥다고 유유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요 며칠 조금은 서늘해지다가 오늘 조금 다시 더운 것 같아요. 저도 차 안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신청해주신 주식회의 너를 생각해 띄워드립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주식크의 너를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2023님의 신청곡이었고요. 0129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싶다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더 듣고 싶었는데 나와야 해가지고 다못 들었대요. 그럼 바로 띄워드려야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뭔가 가사가 너무 예쁘던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듣다 말고 나오셔서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들려드렸고요. 저도 약간 우연히 좋아하는 노래를 길 가다가 듣거나 아니면 모르는 노래를 막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음악 스트리밍 어플 같은 거에 딱 켜놓고 노래를 들려주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거기서 제가 우연히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신청곡 하나 띄워볼까 합니다. 데이먼스 이어의 조시라는 노래인데요. JOSEE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데이먼스 이어의 조씨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아마 1부의 끝곡이 될것 같은데 2018님의 신청곡입니다. 싸이의 데디. 뭔가 신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싸이와 CL이 또 피처링을 했네요. 데디 띄워드립니다.

네, 싸이와 시엘이 함께 부른 데디로 뭔가 오늘 분위기 한번 전환해봤고요. 신청곡이었습니다. 2018님께서 신청해주셨고요. 5061님, 아까 제이슨 무라즈의 Happy Doll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노래 가사 찾아보셨는데 가사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자주 듣게 될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이 Happy Doll이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중에서는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던 노래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오프닝 내용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5061님의 신청곡은 잠시 후 2부에

0: 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용님께서 오늘도 염지웅 배우와 나연아나 배역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살짝 힌트 드렸는데 한번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에,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6244님께서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대요. 와, 어플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지 저 잘 몰랐는데 혹시 어떤 어플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전 안 그래도 이 선물 당첨자분들 중에서 강원도 지역분들 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뭔가 경상북도, 전라남도 저 멀리 먼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나 유튜브로 생각했는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6244님 먼 곳에서 들어주셔서. 사실 영덕

엄청 멀지도 않아요. 영덕 한번 가서 바다 가고 싶네요. 8554님, 지웅님. 과 나연 아나님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지웅님 오늘 너무 멋져지신 듯 하는데 지금 염지웅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인사는 안 나보나 봤지만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은데 잠시 후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뮤직 퀴즈 극장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도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 뮤직 퀴즈 극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팬이 정말 많은 염지웅 배우와 함께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무슨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말투를 차용하신 것 같은데.
1: 아니요. 네. 제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함과 권태를 항상 경계하고자
0: 네? 네.
1: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네, 인사를 좀 노멀하게 해봤습니다.
0: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헤어스타일 진짜 달라지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요.
0: 예. 파마하신 거예요 혹시?
1: 아니요. 제가 원래 약간 반곱슬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0: 근데 반곱슬이 굉장히 좋은 반곱슬이시네요. 저도 약간 반곱슬이 저는 약간 돼지꼬리처럼 엄청 두껍고 꾸불꾸불한 그런 곱슬 머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1: 아 그런 게 진짜 최고예요.
0: 네?
1: 네, 그 머리가 저는 그 이 히피펌과 네. 이 엄청난 곱슬의 이 추종자로서
0: 네?
1: 그런 머리가 아주 좋은 머리입니다. 이게 네. 탈모도 안 생기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여기 구렛나루가 약간 그 말리면서 그 매력적인 그런 어떤 너무 변태 같았나요?
0: 아니 염지웅 배우가 일주일 사이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빈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아 빈말이 아니라 네. 저는 이거 진심이에요. 이게 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히피펌입니다.
0: 아 진짜요?
1: 네, 그 완전 꼬불꼬불한 머리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0: 사실 저도 히피펌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이 히피펌을 하면은 라디오는 해도 되지만 보이는 라디오 수취한 분은 이해해 주실 테니까 사실 뉴스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1: 네.
0: 언젠가 뉴스를 자이든 타이든 안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네. 바로 다음날 히피펌 할 거예요.
1: 그럼 매일 아침에 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지금은 히피펌이 아니니까
1: 근데
0: 곱슬을 조금 매일 아침 펴고 있긴 한데 사실
1: 네네.
0: 히피펌을 하면 고데기로 피기가 너무 힘드니까 언젠가 제가 아나운서를 그만둔 날이 있다면 히피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은 평생 동안 히피펌을 못 하시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오래오래
0: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네네.
0: 아니 지용님께서 오늘은 왜 짱구 안 해요 하셨는데
1: 네.
0: 짱구가 염지웅 배우의 그 인사가 짱구일까요?
1: 아 짱구 할아버지
0: 네.
1: 성대모사인데
0: 네.
1: 안녕하세요 짱구 할아버지.
0: 그게 짱구 할아버지 성대모사였어. 나 그동안 몰랐네. 죄송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꽁트
1: 네.
0: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네.
0: 오늘 꽁트도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와 함께하실 것 같고요. 아까 캐릭터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늘 염지웅 배우가 연기하실 캐릭터는 뭐죠?
1: 아, 좀 자신 없습니다 오늘은.
0: 에이 네. 진행시켜.
1: 네, 진행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이경영, 네, 염경영을 맡았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는 염경영, 이경영 배우 역할을 맡았고요.
1: 네.
0: 김나연 아나운서는 없음입니다. 저는 그냥 김나연을 한번 잘 연기해 볼게요.
1: 그게 진짜 잘 어울리세요.
0: 네.
1: 자연스럽고.
0: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거 맞죠?
1: 네.
0: 네, 그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노래 들으시고 오늘의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노래 속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꽁트의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양해졌어요.
1: 네.
0: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염지웅 배우도 그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랜덤을 통해서
1: 네.
0: 선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0: 약간 오늘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꽁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꽁트 들으시면

0: 자기야, 늦어서 미안. 더운데 오래 기다렸지.
1: 이 땡볕에 혼자 기다리려니 많이 고독하구만.
0: 그런데 자기야, 나 좀 한번 쳐다봐봐. 예쁘다고 해주면 안 돼? 나 오늘 잘 보이려고 처음으로 치마도 입었단 말이야.
1: 그렇구만. 뭐 나쁘지 않네. 근데 너무 치마가 짧은 거 아닌가? 남자친구로서 영 보기 안 좋은데.
0: 나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새로 산 건데 별로야? 난 이거 입으면 자기가 반할 줄 알았는데.
1: 그래, 정 그렇다니 어쩔 수 없군. 짧은 치마 진행시켜.
0: 그런데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1: 평소랑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0: 우리 어제 영화 봤잖아.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 입술이 너무너무 예뻐서 나도 립스틱 새로 샀다. 어때? 뭐?
1: 에이! 어디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남사스럽게 일어나.
0: 뭐가 어때서 그래? 어제 영화에서처럼 입 맞추고 싶지 않아? 모른 척 망설이는 거 다 알아.
1: 잠깐만, 전화 왔다. 이 건방진 안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알겠어, 내가 바로 갈게.
0: 자기야, 우리 이제 만났는데 어디 가는 거야?
1: 미안하다, 내가 오늘 처리할 일이 있다. 끝나면 전화할게. 빨리 가야겠다. 영타!
0: 아,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 염지훈 배우와 꽁트 했고요. 오늘의 꽁트가 어떤 그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생각나는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힌트송부터 만나볼게요.
1: 네.
0: 부끄럽죠?
1: 아니, 부끄럽기보다 오늘 약간 기세로 가가지고.
0: 근데 좋았어요. 뭐죠?
1: 잠깐, 뭐라고 하지? 호.
0: 아, 나 괜히 했다.
1: 네, 오늘의
0: 힌트송은요. 네. 5061님께서 요 연기짱 보내주셨는데 김나연 아나운서 연기를 칭찬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 그 힌트 뭐예요?
1: 힌트.
0: 네, 힌트송.
1: 진아의 네.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0: 와.
1: 입니다.
0: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1: 아, 그렇죠. 저도 찾으면서 되게 이거 좋겠다.
0: 너무 잘 찾으셨네요. 네. 아마 정답송에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인데 진아와 비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거 완전 추억의 노래인데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오늘의 힌트송부터 듣고 올게요. Everything feels so right when I'm with you, my boo.

0: 너무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서 신나가지고 계속 따라 불렀네요. 오늘의 힌트 속 진아와 비가 함께 부른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듣고 왔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3969님이 오늘 두 분 꽁트 좀 짧아서 아쉽다고.
1: 아, 네네.
0: 저희 약간 꽁트 분량 오늘 좀 비슷했는데요, 평소랑.
1: 네.
0: 저희가 연기 실력이 늘어서 시간 순삭한 게 아닐까.
1: 맞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기를 할 수 있나.
0: 네. 3969님 감사하고요. 네. 염증 매우 말 끊겠습니다. 저희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듣고 왔는데 오늘의 힌트송이었고요. 사실 조금 오늘도 어렵다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1: 네네.
0: 조금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러면은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가 여기에 그 하나 둘 셋 세 번째 대사를 한번 읽어주시면 어때요?
0: 세 번째?
1: 네, 그 전 대사를 제가
0: 네
1: 차드릴 테니까.
0: 해보세요.
2: 이 땡볕에 혼자 기다리려니 많이 고독하구만.
0: 그런데 자기야, 나 좀 한번 쳐다봐봐. 예쁘다고 해주면 안 돼? 나 오늘 잘 보이려고 처음으로 치마도 입었단 말이야.
1: 라는 대사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노래 속에 요 부분이 나오나 봐요.
1: 예, 맞습니다. 너무 큰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가사에 나올 수도 있고 제목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이 48분까지만 이 문자를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1: 네.
0: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 근데 아까 네.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 염경영이 조금 탐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따라하시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0: 아, 따라하고 사실 좀 민망해서 다른 얘기 해요.
1: 우리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나요?
0: 아니, 갑자기요? 애인이 생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1: 애인이 생기는 일을 일단.
0: 네.
1: 맞아요.
0: 염지웅 배우는요?
1: 저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제가 좀 바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네. 항상 가면은 애인이랑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근데 혼자 가도 괜찮지 않아요?
1: 혼자 가도 괜찮은데
0: 네.
1: 그래도 또 함께하면은
0: 그렇죠. 함께하는 네. 기쁨이 더 크니까.
1: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다.
0: 여행 가고 싶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응원 감사합니다.
0: 아니. 염지웅 배우가 애인이 없는 게 의심스럽다. 방금 문자 하나 도착했는데
1: 네.
0: 또 초초님께서 노티브 댓글에 지웅님 나 진짜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염지웅 배우 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이제 슬슬 마감 시간이 다가오네요.
1: 네.
0: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1995님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1: 오답입니다.
0: 오답.
1: 예.
0: 아쉽네요.
1: 예. 아쉽네요.
0: 5061님 AOA의 짧은 치마 5061님도 보내주시고 520

0: 3005님, 3969님, 8554님, 정말 많은 분들이 AOA 짧은 치마 보내주셨고요. 4693님도 잘 몰라서 아무거나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차 안에서 퀴즈 답 보내주신대요.
1: 오, 네.
0: 또 0892님도 짧은 치마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기필코 꼭 맞추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짧은 치마 맞아요? 에이오에이?
1: 짧은 치마 오답입니다.
0: 아, 오답이에요?
1: 아쉽습니다. 이 대사 중에 짧은 치마 진행시켜가
0: 아,
1: 있어서.
0: 그래서 그랬나 봐요.
1: 네.
0: 근데 저희 요 작가님이 고단수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이
1: 맞습니다.
0: 단어 하나로 딱 맞추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1: 네.
0: 힌 뭔가 함정이었다고
1: 네.
0: 보셔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0: 그래서
1: 집중을
0: 네.
1: 잘하셔야 합니다.
0: 8644님, 태양의 나만 바라봐.
1: 아, 태양의 이 땡볕에 혼자 기다리려니.
0: 네.
1: 그 태양인가요?
0: 네.
1: 오답입니다.
0: 아, 오답이에요.
1: 예, 네, 아쉽습니다.
0: 그러면은 또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6244님,
1: 네.
0: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4815님,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995님도.
1: 네, 핑클.
0: 네.
1: 핑클이요?
0: 네, 핑클의 내
1: 아,
0: 남자친구에게.
1: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0: 네.
1: 정답입니다.
0: 연기 잘해, 연기 잘해.
1: 네.
0: 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요런 가사가 나오나 봐요.
1: 아, 예, 맞습니다.
0: 오,
1: 이 가사를,
0: 그렇구나.
1: 예. 가사를 좀 보면은, 예.
0: 좀
1: 나 좀,
0: 간략하게. 지금
1: 예.
0: 시간이 별로
1: 아,
0: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나좀 한번 쳐다봐봐. 나 오늘 잘 보이려고 처음으로 치마도 입었단 말이야라는 가사가 좀 있습니다. 예, 난생 처음 예, 치마도 입었어.
0: 아,
1: 예.
0: 그렇네. 맞아요, 맞아.
1: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오늘의 정답송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오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당첨자분들 선정하고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있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염지웅 배우와 뮤직퀴즈 극장 뭔가 저희 둘이 너무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제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당첨자분들 말씀드릴게요. 4815님, 6244님 두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안내 문자 드렸고요. 염지웅 배우와도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6: 네.
5: 오늘도 시간 좀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6: 네.
5: 다음 주에도 재미난 연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염지웅이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나게 방송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번 일부러 차분하게 해봤어요. 네,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카펜터스의 One More Time, 아까 5061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0: 스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BC 건축 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 MBC FM for you.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저녁 혹시 팀 회식이나 저녁 약속 잡혀 있으신가요? 요즘 직장 문화나 모임 풍경을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실제로 최신 보건 통계를 보면요. 예전에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던 20대의 하루 평균 음주량이 60대보다도 낮아졌고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청년층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강과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러닝이나 자기관리에 집중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길어지는 회식 자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부담이 되는 셈이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정을 나누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취향과 건강을 존중해주며 가볍게 즐기는 것이 진짜 멋진 또 회식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또 약속이 있으시다면요. 각자의 잔에 자유를 채워주는 센스, 이런 센스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회사만의 신선한 회식 풍경도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정은지 Away.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7: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요즘에 또 직장 문화나 요

모임 풍경들을 보면은 뭐 예전과는 달라졌다 이런 기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오곤 했죠. 근데 뭐 최신의 또 보건 통계를 보면은 이게 바뀌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연령대가 거의 20대로 나타났었는데 요즘에도 이 20대의 하루 평균 음주량이 60대보다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청년층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저도 뭐 20대는 아닙니다만 20대와 30대 이런 그 별스타그램이나 인별그램의 그 알고리즘이나 유행을 보면은 음주, 뭐 맛있는 술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러닝, 운동 열풍이 최근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 크루에 들어가고 크루에 들어가면 뭔가 운동을 다들 하는 사람들이니까 술을 좀 줄이게 되고 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마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자리는 이제는 뭐 점심에 회식을 해요 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신선한 회식 풍경이 요즘 들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점심에 가거나 혹은 그냥 저녁에 카페 한 30분에서 1시간 딱 시간을 정해두고 짧게 그냥 친목도목 겸 해서 퇴근 시간 싹 피한 다음에 끝나는 그런 회식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여러분만의 또 회식 신선한 회식 풍경이 있으신지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3855번님 후디 출석합니다. 신호대기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7732번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또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를 가족들과 함께 봤고요. 또 저녁에는 맛있는 또 마늘 옥수수 치즈구이를 해서 먹었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요 영화 스파이더맨 보셨군요. 예, 여전히 뭐 영화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시는 또 스파이더맨 또 그리고 1419번님께서도 후디 비 온 뒤에 날씨가 다시 좀 더워졌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춘천도 약간은 좀 습하고 좀 끈적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좀 비가 내린 뒤라서 그런가 확실히 여름은 여름이다 생각도 듭니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오늘 오프닝 주제인 신선한 회식 풍경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출석 체크,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스테이시의 ASAP, 그리고 태민의 아티스틱 그루브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태민의 아티스틱 그루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811번님, 출첵합니다. 연휴 동안 요로결석으로 엄청 힘듭니다. 물 많이 먹고 맥주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네요. 제가 아는 회식은요, 2일차는 고기

이 표로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고통의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위 안에 이 요로결석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신 건가요? 그리고 또 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차가 고깃집, 2차가 노래방이다 하셨는데, 저도 5년 전에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춘천문화 방송에 입사했을 때 1차가 고깃집, 2차가 또 이제 맥주집, 또 그리고 3차가 노래방이었었거든요. 근데 5년이란 시간이 금방인 것 같으면서도 길긴 긴가 봅니다. 최근에 또 회식 갔을 때는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차는 고깃집은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사람은 이제 가는 거고, 이제 2차를 희망하는 사람만 이렇게 가던데 5년 사이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점심에 그래서 이 회식을 잡는 회사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석률 자체가 그냥 고깃집이다라고 하면 또 1시간, 2시간이 좀 부담스럽고, 퇴근길까지도 생각하면 오늘은 쉴 시간이 없네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서 출석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장님들이 생각하신 게 점심 회식. 실제로 점심 회식 같은 거를 하면은 뭐 출석률은 100%죠. 그날 뭐 반차나 휴가 사용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바뀐 모양이고요.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런치 퀴즈,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는 수요일 코너죠. 퀴즈 헌터, 또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런치 퀴즈에서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또 상품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은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권은비 씨의 노래 Beautiful Night 지금 띄워드립니다.

권은비의 뷰티풀 나이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규현의 드리밍 준비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0: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160km 완주라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40대 미국 여성 애슐리 폴슨이 화제입니다. 수천 명의 시선 속에서 경사나 방향 전환도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달성한 기록이라는데요. 체지방 감량과 심폐기능 향상에 탁월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수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이 운동기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트램펄린, 2번 러닝머신, 3번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당첨자 4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보통 헬스장에 들어가실 때 운동의 시작 전에, 예, 운동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나 이제 운동 출발한다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히트송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지금 흐르고 있고요. 1번 트램펄린, 2번 러닝머신, 3번 실내 자전거. 정답을 보내주시죠. 아주

첫 번째 힌트송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160km 완주라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40대 미국 여성 애슐리 폴슨이 화제입니다. 수천 명의 시선 속에서 경사나 방향 전환도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달성한 기록이라는데요. 체지방 감량과 심폐 기능 향상에 탁월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수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이 운동 기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트램펄린, 2번 러닝머신, 3번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40대 미국 여성 애슐리 폴슨이 13시간 동안 이 운동기구를 쉬지 않고 해서 160km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힌트가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이 운동기구에 올라서 나 이제 운동 시작한다, 약간 신호를 준다, 워밍업을 하는데 많이들 이 기구를 사용한다 라고 또 힌트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 힌트송은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 힌트송은 아이콘의 노래 뛰어들게, 뛰어들게 제목의 힌트가 있죠. 노래 준비했고요. 오늘은 또 당첨자 네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죠.

아이콘의 뛰어들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러닝머신이었습니다. 어제 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요, 미국 여성 애슐리 폴슨 또 44세입니다. 애슐리 폴슨이 러닝머신 100마일 약 160km를 12시간 47분 10초에 완주하며 이 부문에서 여성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또 애슐리 폴슨이 세웠던 이전 기록보다 1시간 30분 정도 단축된 기록이라고 하고요. 애슐리 폴슨이 이 대단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마라톤 선수로 활동 중인 애슐리 폴슨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 마라톤 풀코스를 42.19km를 140회 이상 완주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140회 이상을 완주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방송인이고 전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씨, 매미킴 김동현 씨가 너튜브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것을 완주하면서 이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수영을 먼저 3.9km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클을 180.2km를 타고요. 그리고 내려서 달리기 42.19km, 이 풀코스 마라톤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수영했다가 6시간 쉬고 다시 모여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수영하고 수경을 벗고 그대로 신발을 신고 바이크를 챙겨서 사이클을 180km를 타고요. 다 탄 뒤에 바이크를 내려두고 신발 갈아 신고 뭐 헬멧 버리고 바로 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 개가 합쳐진 게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건데 요것도 20여 차례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애슐리 폴슨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도전을 앞두고 나서는 여러 차례 이 울트라 마라톤을 또 뛰기도 했다고 하는데 울트라 마라톤은 또 무엇이냐?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마라톤 풀코스보다 더 긴 거리를 뛰는 초장거리 경주를 뜻한다고 하고요. 정말 42.19보다도 그러니까 더 뛰는 거죠. 애슐리 폴슨이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애슐리 폴슨이 또 하나의 또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다 처음 들어보는 대회이긴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유명한 대회인 것 같은데 이 배드워터 135 울트라 마라톤 이 부문에서 또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해발 2548m에 달하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심지어 오르막길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고 54도에 이르는 또 극심한 사막의 더위와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대회라고 하는데요. 또 애슐리 폴슨이 2023년에 이 대회에 참가해서 21시간 44분 35초 만에 완주에 성공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훈련을 한 것과 뭐 울트라 마라톤, 뭐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예, 다른 분이시네요. 다른 세계 사람 같은 느낌인데 야, 결국에는 러닝머신도 160km를 13시간 약 그 정도의 완주를 하면서 또 기네스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러닝머신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6646번님, 정답은 2번입니다. 졸렸는데 퀴즈 듣고 정답 맞춰봐요 하셨고, 또 그리고 3855번님, 5802번님도 러닝머신, 야, 13분 뛰기도 힘든데 맙소사 13시간이라뇨. 정말 놀랍고 대단할 뿐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전속력이 아니더라도 13분 정도 뛰면은 땀도 많이 나고 숨도 많이 차고 그러잖아요. 13시간은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아마도 타고나는 그 범주의 재능이겠죠. 또 6004번님, 8월부터 딸이랑 아들이랑 1시간씩 슬로우 조깅하는데도 힘들던데 어찌 대단합니다. 저희 가족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러시군요. 8월부터면 한 2주 정도 좀 넘게 벌써 하셨네요. 2주 넘었으면은 저는 그래도 한 고비는 넘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 정도만 일단은 채워보는 걸로 하시고 한 달 성공하면은 또 한 두 달 이렇게 해보시면은 작심삼일
안 되실 겁니다. 또 그리고 6128번님 정답은 2번. 저 어제부터 또 슬로우 조깅 시작했어요. 6128번님도 그러시네요. 또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겨보려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또 다시 날씨가 좀 풀리면서 조깅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파이팅 하시고요. 또 그리고 4815번님도 이제 러닝머신 트럼펄린도 뛰는 게 아닌가요? 뭐 아무튼 시간도 거리도 160km 대단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네요 하셨는데요. 그쵸? 이 보기 1번에 또 트램펄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램펄린이라는 단어보다는 방방이, 예, 방방이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는데 같은 뛰는 거긴 하지만 예 수직으로 뛰느냐 수평으로 뛰느냐 이 차이점이 있긴 또 하죠. 그렇습니다. 또 2082번님, 2352번님, 1043번님도 러닝머신 오늘도 질방 중입니다. 보내주셨고 7269번님, 5616번님께서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요즘 저도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말도 살찌는 가을을 대비해서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이제 슬슬 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못해 라고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만드셨던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슬슬 몸을 좀 푸시고요. 나올 때가 되셨습니다. 다시 조깅도 좋고 또 헬스장도 좋고 또 그리고 6523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2546번님 나도 40대인데 하하하 할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런치 퀴즈의 이 애슐리 폴슨 물론 이런 훈련 양이나 이때까지 해온 기록들을 보면은 분명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40대셔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추성훈 씨가 항상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들도 할 수 있다. 뭐 아저씨들의 희망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올해 11월에 또 격투기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50대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러브를 끼는 추성훈 선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또 당첨자 네 분

0: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우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당첨자 4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6004번님, 6244번님, 6523번님, 그리고 131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팩, 실크 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잠시 후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강현 리포터와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0: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우의 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의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제가 먼저 이제 문제들을 받아보는데 아, 또 강현 리포터가 이 영화를 봤구나 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디세이. 아우,
1: 너무 재밌게 봤죠.
0: 오디세이를 보셨구나.
1: 주말에 봤는데 네. 저는 좀 미루다 봤거든요. 좋은 상영관에서 좀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미루다가 봤는데 결국 그냥 일반에서 봤고 자리가 없어서.
0: 일반관에서?
1: 네. 너무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0: 아 그래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어떻게
1: 저.
0: 보셨어요? 그게 상영시간이 일단은
1: 3시간.
0: 3시간. 짧지 않은 러닝타임이거든요.
1: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3시간 동안 배가 고플까봐. 그래서 진짜 팝콘, 뭐 오징어, 떡이랑 뭐 불고기 바게트 이런 거 다 사서 음료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식사하면서 봤어요. 3시간 동안.
0: 밥 먹으면서?
1: 밥 먹으면서.
0: 뭐 떡이랑 그런 거 다.
1: 네.
0: 그런데도 그래도 3시간이 저도 3시간처럼 안 느껴졌던 영화?
1: 네. 저도. 3시간 벌써 지났다고 했거든요. 네. 괜찮더라고요.
0: 진짜 재밌게 보셨나 보다.
1: 제가 좋아하는 네. 배우가 나왔어요.
0: 맷 데이먼이요?
1: 아니요. 젠데이아가.
0: 젠데이아.
1: 전 되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0: 젠데이아가 맞아요. 아테네 역할을 맡았었잖아요.
1: 그렇죠.
0: 잠깐 그냥 이렇게 환영처럼 나와가지고
1: 너무 조금 나오는 네, 거예요.
0: 조금만 들어가던데.
1: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재밌었다.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0: 스파이더맨도 최근에 혹시 보셨었나요?
1: 봤죠. 똑같이 배우가 저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저는 톰 홀랜드 맞죠?
0: 네, 톰 홀랜드.
1: 톰 홀랜드랑 젠데이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젠데이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디세이에 톰 홀랜드가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0: 예.
1: 모르고 들어갔는데 또
0: 그래요?
1: 나오는 거예요.
0: 톰 홀랜드가 지금 그 아주 화제죠. 왜냐하면 올해 영화로 꼽힐 수 있는 두 개 영화에 모두 거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1: 아니 그니까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아니 헐리우드에 배우가 두 명인가?
0: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요즘에 그 배우가 부족한가 싶었던 게 스파이더맨 배우랑 많이 겹쳐요.
1: 진짜 겹치죠.
0: 젠데이아랑 그 막 총 쏘는 역할을 했었던 스파이더맨에 그분도 나오시잖아요.
1: 그리고 곧 개봉하는 영화의 네. 주인공이 젠데이아랑 오디세이에서 네. 그 막 좀 악역 맡으신 분.
0: 네.
1: 그분이 주인공이래요.
0: 또 주인공이에요?
1: 네.
0: 왜 그러지?
1: 진짜 배우가 별로 없나?
0: 배우가 요즘 확실히 핫한 배우가 명확하게
1: 그런 것 같아요.
0: 싶기도 하고.
1: 그래서 저는 좀 겹쳐도 되게 재밌게 봤고
0: 네.
1: 저는 좋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다시 본다면 그래도 저는 오디세이?
0: 오디세이.
1: 오디세우스?
0: 오디세이.
1: 오디세이를 예. 보지 않을까. 재밌었으나 그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한다.
0: 네. 저도 헷갈리긴 해요. 뭐
1: 둘 중에 하나인데.
0: 네. 저도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올해 유독 한 6월, 7월,

0: 8월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1: 어,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리는 시간도 재밌고 보고 나서도 꼭 꽤 만족하고 하니까 좀 풍족하게 보내지 않았나? 이런 기분도 들고.
1: 네, 영화가 진짜 지금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봤거든요, 거의.
0: 네, 다 봤죠, 이제.
1: 근데 또 내일인가 개봉하는 게 전 또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0: 뭐죠?
1: 인시디어스라고.
0: 인시디어스.
1: 공포 영화인데.
0: 네.
1: 이게 그 컨저링 계열의 공포 영화인데 되게 장기 레이스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0: 장기 레이스라고 한다면 뭐 시리즈를
1: 쫙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전 이거를 되게 기다렸어요.
0: 오.
1: 그래서 곧 보지 않을까 합니다.
0: 공포 영화 중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공포 영화는 어떤 건데요?
1: 좋아하는 거요?
0: 좋아하는 거. 왜냐면 여러 결이 있으니까 약간 저는... 뭐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 같은 파라노말 액티비티 같은 류도 있고.
1: 전 진짜 명확해요.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거 진짜 좋아요.
0: 동남아 쪽.
1: 랑종이나
0: 네.
1: 주 이런 거.
0: 오.
1: 그 딱 그 동남아 공포 영화가 진짜 무서워요.
0: 그래요?
1: 장난 아니죠.
0: 근데 저도 듣긴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작한 영화가 좀 무섭기로 유명하다.
1: 그 잔상이
0: 네.
1: 되게 오래 남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포 영화가 있다. 그럼 좀 꼭 한번 챙겨보는.
0: 와, 그렇구나.
1: 네.
0: 아니, 실제로 강일 리포터가 또 공포 방탈출 그런 것도 즐겨 하시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춘천 수요일마다 오잖아요.
0: 네.
1: 이 루틴이 있어요.
0: 뭔가요?
1: 올 때 저는 그 이 전날에 저 수요일에 오잖아요. 화요일에 너튜브에 심야 괴담회가 세 편이 올라오거든요.
0: 아 정확히 전날에.
1: 전날에.
0: 네네.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요일 날 올라오는 게
0: 네.
1: 저의 루틴. 오늘도 세 편 다 보고.
0: 어쩌다가 이렇게 공포를 좋아하게 되셨을까?
1: 되게 무서워하는데.
0: 담력이 상당하시다.
1: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하고
0: 네.
1: 아직도 막 악몽 꾸면
0: 네.
1: 아빠 불러요.
0: 그래요? 근데도 보는 거예요?
1: 그냥 부르고 보는 거죠.
0: 어 대단하시다.
1: 도파민 중독자.
0: 네, 도파민 대박이네요. 네. 강일 리포터가 또 그래서 이 오디세이를 보고 감명이 깊었는지 또 오늘 퀴즈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상식 퀴즈를 들고 왔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우연히 목욕 중인 아테나 여신을 보게 된 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간청하자 아테나는 시력을 되돌려주는 대신에 예언 능력과 함께 어떤 동물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소통할 수 있게 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1: 새.
0: 2번
1: 토끼.
0: 3번
1: 말입니다.
0: 자, 이 그리스 신화. 아, 저도 이 오디세이를 보고 그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다시 볼까 생각했었거든요.
1: 아, 만화책으로?
0: 네, 만화책. 어렸을 때 많이 봤으니까.
1: 명작이죠.
0: 완전 명작이죠.
1: 네.
0: 근데 이 지금 오늘 첫 번째 문제 요 신화도 좀 기억이 날 것 같긴 한데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1: 네,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우연히 목욕 중인 아테나 여신을 보게 된 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간청하자 아테나는 시력을 되돌려주는 대신 예언의 능력과 함께 어떤 동물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소통할 수 있게 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새.
0: 2번
1: 토끼.
0: 3번
1: 말입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힌트 일단 어렵거든요.
1: 저도 만약에 이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네.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이 친구랑 소통하고 싶거든요.
0: 강일 리포터라면
1: 네.
0: 이 친구를
1: 왜냐면 인간이 절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는 친구잖아요.
0: 아,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1: 그렇죠.
0: 뭔데요 그게?
1: 인간의 욕구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표적 욕구는 아니지만
0: 예.
1: 되게 뭐 막 그러고 안 되겠는데.
0: 뭘 안 되겠어요?
1: 안 되겠는데. 네. 아니 저는 이게 자꾸 스포를 할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그러면 힌트송
1: 힌트송으로 한번 가볼게요.
0: 예, 저도 막 듣는데 불안불안하네요.
1: 그렇죠.
0: 네, 네. 표정부터
1: 넘어가자면
0: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0: 같은 느낌인데.
1: 힌트송. 오늘의 첫 번째 힌트송은요.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0: 아, 임재범 씨의 비상.
1: 이런 다들 꿈 있지 않으세요? 한 번쯤 이렇게 해보고 싶다.
0: 있죠.
1: 그쵸.
0: 얼마나 자유로울까?
1: 너무 시원하지 네. 않을까?
0: 맞아요.
1: 바람과 함께.
0: 번지점프 같은 거는 뭐
1: 아예 전혀 생각 없으세요? 없죠.
0: 아, 그런 또 담력은 없으시군요.
1: 제로예요. 제로.
0: 제로. 자, 문자 샵 1533으로 남겨주시고요. 1번 새, 2번 토끼, 3번 말. 힌트송은 임재범의 비상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우연히 또 목욕 중인 아테나 여신을 보게 된 뒤에 앞을 못 보게 됐었는데 어머니가 간청을 하고 나서 시력을 되돌려주겠다. 하지만 예언의 능력과 동물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잖아요.
1: 아니죠. 시력은 네. 못 돌려줬고.
0: 아, 못 돌려줬어요.
1: 왜냐면 한 번 내린 벌이기 때문에 이게 아테나도 곤란했다는 신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예언자의 능력 또 새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하거든요.
0: 시력 대신. 아, 확실히 이 만화책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1: 근데 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뭐 신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뭐 시력을 잃었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게 또 제일 좀 유력한 뭐 이게 다 신화지만
0: 그죠.
1: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맞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0: 저도 그 오디세이 영화 볼 땐 신이 있다고 정말 막 포세이돈을 항의하다가 너무나 파도가 거센 날에 얼른 오디세이 뭐 포세이돈에게 용서를 구해 막 그러잖아요.
1: 네.
0: 정말 불빛 한 점 없는데 배가 막 부서지고 있고 그 정도로 파도가 이렇게 거세게 치면은 정말 포세이돈이 노했다라고 저도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1: 왜냐면 그 전에 한 짓들이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뭔가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아마 용서를 좀 빌어보지 않을까.
0: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파도가 거세게 칠 때 포세이돈에게 용서를 구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 그렇죠. 지금은
0: 없긴 하지만
1: 바람이 세구나.
0: 네. 그냥 이거 나오면 안 됐었는데.
1: 아, 날이 험하네.
0: 기상청 좀 보고 올 걸.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히 이 오디세이 영화의 시대상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전.
1: 저도. 저도 일단은 포세이돈, 제우스, 뭐 아테나 이런 신들의 뭐 분노와 용서 이런 게 나온 게
0: 맞아.
1: 저도 그때는 그럴 수 있지 그랬습니다.
0: 만화로 보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통은 저희 세대가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었고 제가 딱 그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다가 멈춘 게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이었거든요.
1: 거기서 멈추셨다고요?
0: 거기서 딱 멈췄어요.
1: 왜냐면 왜요?
0: 그림체가 바뀌어요.
1: 어쩐지.
0: 만화가.
1: 아니.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만화방을 갔었거든요.
0: 가셨어요.
1: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거예요.
0: 있어요.
1: 너무 반가워서 봤죠. 전편이 네. 그림체가 다 바뀌었어요.
0: 맞아요. 아예 다른 만화 됐다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던 그 만화책이 아닌 거예요.
0: 맞아. 원래 그 거기서 표현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뭐 헤라클레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6편인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헤라클레스도 보고 쭉쭉쭉쭉 보고 오고 오디세우스까지 왔는데 제가 18권인가 거기서 딱 끊어졌거든요.
1: 충격이 크셨나 보다.
0: 너무 컸어요.
1: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0: 갑자기 다른 오디세우스가 나와서 이게 뭐지? 다른 만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질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별그램에 그런 이야기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1: 그림체가 바뀌었다. 바뀌어서
0: 그래서 그 이후 안 봤다. 그게 있는데 저는 딱 그 경우였습니다.
1: 그랬구나. 네. 저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몇 주 전에 가서 보니까 너무 달라져가지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0: 충격이에요.
1: 이게 아닌데. 이 맞아요. 맛이 아닌데.
0: 맞아.
1: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1번 새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01번님께서 오늘 처음 보내주시면서 장문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옥수수 먹다가 목에 사레가 걸려서 컥컥거리는데 괜찮냐고 걱정은커녕 노하야 우리 식도도 나이 들어서 목에 걸린다니까 좀 천천히 먹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먹어. 누가 뺏어 먹는데 당신도 참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면서 있지 나도 목에 걸린 거 알거든. 그냥 이럴 때 괜찮아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당신도 참 라고 또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게 너무 공감해요. 저 이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분도 아마 그 왜 이렇게 빨리 먹냐 그러다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데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0: 네.
1: 이게 좀 쑥스러우셨을지 뭐 어떤 이유셨을지 좀 말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그래서 1201번님께서도 저를 뭐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그래도 좀 힐링 중이신가 봐요. 근데 확실히 그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1: 너무 중요하죠.
0: 걱정하는 마음.

0: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아닙니까?
1: 그렇죠. 이게 예.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되게 어떤 사람이랑 말을 할 때는 이 사람 진짜 나 걱정해 주는구나 그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랑 말을 할 때는 얘가 지금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항상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좀 그래도 노력은 하는데 너무 공감해요. 네.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속에는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다.
0: 맞아요. 아니셨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하지만 뭐 충분히 서운하셨을 그럼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 중이시래요. 또 옥수수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1: 깨알로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심히 드시면서
1: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6523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시면서 1번 새해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8199번님 새해 비상이에요 비상하시면서 저는 조류공포증이 있어요. 와우. 라디오에서 제 머릿속에 새를 날아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무서워하면서도 퀴즈 덕분에 두려움 하나 살짝 이겨낸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조류공포증 있죠.
0: 엄청 많아요.
1: 저도 그 비둘기가 제 머리 위로 날아드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네.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또 좀 이 두려움을 좀 떨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0: 요즘에 비둘기들이 조류공포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친구들이 날지 않아요.
1: 날더라도
0: 10cm 가까이 가도
1: 진짜 너무 가깝게 날아요.
0: 그거 아시죠? 점프 폴짝 하고 그냥 가는 거. 그래서 뭐야? 예전에는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금방 날아갔어요.
1: 그 푸드덕하고 갔거든요.
0: 요즘엔 그냥 폴짝 점프만 하고 가지 않고
1: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네. 기본적으로 좀 통통한 것 같아요.
0: 확실히 또 우리나라 GDP가 또 상승하면서 비둘기까지 통통해졌는데 근데 이 조류공포증 또 강을 리포터가 이 비상 또 이 노래 틀면서 또 해결됐다고 어느 정도 하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또 6213번님 국민학생 같은 강을 리포터다 아이 귀여워 하시면서 정답은 새 또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또 귀엽다고 보내주셨고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또 그리고 7775번님 8327번님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120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3부 마지막 곡이네요. 빅스의 Love Me Do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퀴즈와 함께 4부로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0: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5: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퀴즈헌터 두 번째 문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1980년대에 있었던 이 헤비메탈 콘서트 상황에서 나왔던 또 그런 관련된 퀴즈네요.
6: 네,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5: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네, 1982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공연에서 헤비메탈의 전설 오지 오스본에게 한 관객이 무대 위로 이 동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오스본은 입으로 이걸 물었는데 어허. 알고 보니 진짜 동물이어서 공연이 끝난 뒤에 바로 병원을 찾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5: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6: 고양이
5: 고양이 2번
6: 박쥐
5: 쥐 3번
6: 생쥐입니다.
5: 생쥐. 야, 아니 이 동물을 진짜 던져서 그랬다고요?
6: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물었대요.
5: 오 마이 갓. 자,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 주시죠.
6: 네, 1982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연에서 헤비메탈의 전설 오지 오스본에게 관객이 무대 위로 이 동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오스본은 이 동물을 입으로 물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동물이어서 공연이 끝난 뒤 곧바로 병원을 찾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5: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6: 고양이
5: 2번
6: 박쥐
5: 3번
6: 생쥐입니다.
5: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남겨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야, 뭘 던졌을까요? 이 장난감이라고 일단 착각이 들 정도로
6: 셋다 실초.
5: 셋다 이게 실제 동물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6: 입으로 물기는 좀
5: 말이 안 되죠.
6: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이게 동물이 아니라 가짜 인형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저도 궁금해요. 이 관객분 이거 어디서 구하셨을까?
5: 이 동물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6: 구하기가 쉽지 왔을까? 않고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고요.
5: 아 그래요?
6: 아마 못 보셨을 것 같고.
5: 저도?
6: 네. 청취자분들도 실제로 보신 분이 몇 없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큰 힌트죠. 생각보다.
5: 생각보다
6: 작은가?
5: 큰데요.
6: 그렇죠.
5: 굉장히 큽니다.
6: 네. 보신 분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5: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답인 이 친구를 떠올리면은 황금볕 과일 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6: 전혀 지금.
5: 크기가 사람만 해요. 한 150-160cm.
6: 아 진짜요?
5: 네.
6: 우리나라에 있어요?
5: 우리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번 뭐 놀라운 세상, 뭐 세상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나와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시골에 그 친구가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밤에 저렇게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
6: 아니 그 저승사자인 줄 알 수도 있어요.
5: 아니 깜짝 놀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현실판
6: 뭐다
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1번 고양이, 2번 박쥐, 3번 생쥐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또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0: 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송도 있죠?
1: 네, 오늘 두 번째 힌트송은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입니다.
0: 뱀파이어.
1: 얘랑 좀 같이 다니는 그런 느낌.
0: 아, 뱀파이어가?
1: 그쵸. 아, 둘이 아니
0: 애니메이션
1: 그리고 영어로도
0: 네.
1: 네.
0: 아, 뭔가 그
1: 어원이 비슷하대요.
0: 예. 그러네요.
1: 네.
0: 애니메이션에서 이 뱀파이어가 이렇게 관을 열고 끼익 일어날 때 항상 그
1: 맞아요.
0: 방 옆에 붙어 있었다는데 팍 날아가는 네.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0: 예, 힌트송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띄워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박쥐였습니다.
0: 박쥐를 공연장에서 와 관객이 던졌는데 그거를 또 장난감인 줄 알고 이 오지 오스본이 그냥 입에다 물었어요?
1: 네, 근데 이게 오지 오스본 그 공연 자체가 굉장히 이런 퍼포먼스가 유명했대요.
0: 헤비메탈이니까.
1: 네, 관객들이 인형이나 생고기 이제 여러 좀 기괴한 물건들을 던지고 와. 또

0: 그거를 이제 오지 오스본이 받아치면서 그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까지가 그 공연의 일부처럼 자리가 잡았었는데 네. 그 박쥐를 던졌대요. 와. 근데 당연히 이 가수 입장에서는 설마
1: 진짜 박쥐일까?
0: 진짜 박쥐를 던졌겠어?
2: 그러니까
0: 했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막 생고기를 던지면 그것도 뜯는 퍼포먼스를 하고 했으니까 앙 물었는데 네. 이 잘랐을 거 아니에요, 촉감이.
2: 어우,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이러면 이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2: 그럴 수 있죠.
0: 공연이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예방 접종도 하고 했다는 이 일화가 있습니다.
2: 별 문제는 없었나요? 그
0: 없었대요.
2: 이후에? 아, 천만다행입니다.
0: 아, 너무 다행이죠. 예.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어디서 구하셨을까?
2: 어디 동굴을 탐험하고 오셨나?
0: 아, 이 공연을 네. 위해서
2: 오지 오스본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겠어 하면서
0: 안티팬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거는 정말 관객도 대단하고 다른 의미에서
0: 그렇죠. 이걸 진짜 문 오디오스본도 대단하고
2: 그렇습니다. 1995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과일박쥐 성체가 1m가 넘네요. 멸종 위기종이래요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볕 과일박쥐 제가 TV에서 보고 성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1m 70cm라고 듣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성인이에요.
0: 너 아니 제가
2: 성인 인간
0: 그 힌트송 나갈 때 저희 같이 이렇게 네. 너튜브에 검색해봤잖아요. 예, 예. 처음 봤는데 저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뱀파이어잖아요. 이거는
2: 완전 뱀파이어.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0: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커서 귀여운 거는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우. 실제로 내 집에 매달려 있다 생각하면은 집 못 들어갑니다.
0: 집 못 들어가는 네, 못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그 이사 갈 생각을
2: 맞아요.
0: 해야죠.
2: 이사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0: 그럼요.
2: 하고.
0: 그럼요.
2: 또 그리고 문제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그리고 7811번님 예전 코미디언 중에 배트맨 하던 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면 모양하고 근데 아마 그분도 혹시 이 과일 박쥐를 보셨나? 저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2: 기억나는 게 뭐 배트맨 하면서 이렇게 손
0: 그 손가락
2: 뒤집어서.
0: 뒤로 이렇게
2: 네. 그리고 축구 선수들 중에 득점하고 나서 이렇게 세레머니로 배트맨 하는 선수들 꽤 있어요.
0: 진짜요?
2: 네, 손 뒤집어가지고. 또 그리고 9381번님 중국 여행 때 야시장에서 이 박쥐 고기를 팔더라고요. 날개를 펴고 엎드려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엄청 놀랐다는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와 저는
0: 저도.
2: 은근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제가 도전감 그런 게 없어요.
0: 아예 도전 예. 안 하시는 편이세요?
2: 모험심도 크게 없고 음식에 있어서는
0: 굳이?
2: 굳이라서 제가 그 2년 전에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또 이제 어찌 보면은 그래도 초대받아서 간 거니까 이약 물고 먹긴 했거든요.
0: 어떤 거 드셨어요?
2: 뭐 그때 이렇게 또 대접받았던 음식들이 오리 뭐 두개골 뭐 찜 요런 거나 뭐 그런 거나 이제 뭐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었던 개구리 튀김 뭐 이런 것들.
0: 오.
2: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0: 드신 거예요?
2: 두개골에는 뽀뽀 한번 해줬고요.
0: 아, 뽀뽀.
2: 먹진 못하겠고요.
0: 아,
2: 뽀뽀 한번.
0: 살짝 톡 예, 이렇게.
2: 네, 양념 맛본다는 의미에서 두개골 뽀뽀 한번 해줬고. 개구리는 맛있게 또 먹었고요.
0: 아, 개구리 드셨구나.
2: 예예. 예, 많이
0: 먹었습니다. 용기 있으셨네요.
2: 예, 그럼요. 용기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박쥐 보내주시면서 또 박찬욱 씨의 또 영화가 생각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3647번님께서는 동해에 있는 천국 황금박쥐 동굴로 구경 오세요. 볼 수 있어요. 하시면서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101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스위스로 가네요. 스위스. 자, 문제 만나보시죠.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의 습성까지 고려한 동물복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한 반려동물은 사회성이 매우 강해서 혼자 키워서는 안 되고 최소 두 마리 이상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사람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토끼와 같이 다른 종과 키우더라도 같은 종의 친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복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2: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0: 기니피그.
2: 기니피그. 2번
0: 고라니.
2: 고라니. 3번
0: 햄스터입니다.
2: 햄스터. 자, 이 스위스에서는 동물의 습성까지 고려한

0: 규정이 있는데 이 친구는 혼자 키워서는 안 되고.
1: 그쵸.
0: 네, 최소 두 마리 이상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는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번
1: 기니피그.
0: 기니피그. 2번
1: 고라니.
0: 3번
1: 햄스터입니다.
0: 자, 마지막 문제 정답 아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 있을까요?
1: 자, 힌트송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0: 힌트송
1: 오늘 마지막 힌트송은요, 프라이머리 그리고 피처링 솔지, EXID 솔지씨가 해주신 다이어트라는 곡입니다.
0: 다이어트.
1: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키도 작다 보니까 네. 이런 별명이 좀 붙어서 제가 대학교로 입학한 후에 네. 한 8kg를 뺐죠.
0: 와우, 많이 빼셨네.
1: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0: 아, 쭉 유지어터로 이제.
1: 유지어터죠.
0: 아, 그렇군요. 공부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은.
1: 아니, 그건 아니고.
0: 아, 그건 아닌가요?
1: 네, 공부 안 하면서 네.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점.
0: 아, 그런 루트도 있네요.
1: 네. 네.
0: 아, 1번 기니피그, 2번 고라니, 3번 햄스터. 아, 근데 약간 저는 두 개가 좀 걸리는데.
1: 아.
0: 그냥 솔직하게 기니피그나 햄스터 약간 좀 고민되거든요.
1: 그래도 다이어트라고 하면 네. 또 이 별명이 붙으신 분들이 좀 속상하지만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도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솔지 다이어트 띄워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 자 강현 리포터의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기도 했던 예, 이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요?
2: 정답은요. 1번 기니피그였습니다.
1: 아 기니피그. 청취자분들께서 햄스터하고도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햄스터하고도 좀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2: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볼살이
1: 톱밥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아, 해바라기 씨인가요?
2: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좀 통통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그.
1: 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니피그였는데 스위스에서는 요 기니피그를 만약에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두 마리 이상 최소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2: 네,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된 스위스 동물보호법인데 그 기니피그처럼 사회성이 되게 높은 그런 동물들은 꼭 두 마리 이상 키우게 하고 아니면 벌금을 와, 물고 있대요.
1: 벌금을 물어요.
2: 그래서 권고보다 법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또 동물의 습성까지 고려한 규정이 있군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2: 저도 이런 네. 동물보호법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저도 저 우리나라도 나중에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니피그도 저도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동네에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가 반려동물로 키워서 이렇게 놀이터에 이렇게 데리고 왔었던.
2: 와 쉽지 않은데.
1: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이거는 또 햄스터도 아니고 뭔가 돼지도 아닌 것이.
2: 귀엽죠.
1: 너무 귀여운데 했던 생각이 있는데 정답은 1번이었고요. 또 문자도 좀 소개해드리죠.
2: 네, 3647번님 정답 1번 기니피그 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짝이랑 같이 키우기 스위스에서는 단독 사육 시 벌금도 많네요 하셨습니다.
1: 예.
2: 근데 진짜로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또 이게 또 법이 있다면 또 확실하게
2: 지켜야죠.
1: 지켜야죠. 또 그리고 5437번님 정답은 기니피그. 아 저도 피그라 6kg 감량 위해서 열심히 걷기 중입니다 하셨는데 강현 리포터가 저는 또 그렇게 기니피그란 별명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유지를 이렇게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6년째?
2: 저는 일단 진짜 매일매일 2시간씩 걸었던 것 같고
1: 와.
2: 그때는 제가 필라테스도 했었고요. 또 식단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 한 끼 저녁은 무조건 샐러드.
1: 와 그렇게 했어요?
2: 네네.
1: 그 어린 나이에?
2: 20살이니까 그렇게 어리진 또
1: 20살 때
2: 어린가요?
1: 어리긴 한데 뭐 고등학생 때는 아니군요. 그러면
2: 고등학교 때는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고
1: 그쵸, 단계 땡겨요 또.
2: 네, 그래서 네. 그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 빼고 그리고 그 20살 내내 조금 뺐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한 적어도 몇 년, 1년은 걸리죠.
1: 길게 잡고 하시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2: 네.
1: 지금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또
2: 뭔가
1: 팁 같은 거?
2: 팁 있죠.
1: 뭐예요?
2: 저는 유지어터 분들은 한 3일에 한 번씩만 식단을 좀 해보시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뭐 매일매일이 힘들다면 그렇게라도.
2: 그렇죠. 매일매일이 힘들다면 3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디톡스의 시간을 가지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1: 네. 네.
2: 저도 그저께가 디톡스의 시작 시간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몰랐네요. 저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2: 아, 또

0: 네. 그 노력 없는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1: 역시 저속노화의 아이콘.
0: 선두주자.
1: 선두주자입니다. 자, 당첨자도 한 분 또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741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또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8월 19일 수요일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강을 리포터 또 어떠셨나요?
0: 네, 오늘 또 제가 퀴즈도 준비해오고 저의 고등학교 시절 그 좀 통통했던 시절까지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전 되게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같이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의 진호, 로시 함께한 곡입니다. 아, 김비서가 왜 이럴까 또 드라마 OST였죠. 조금만 더 띄워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하죠. 어떤 말은 마치 주문 같아서 반복해서 듣고 다시 입 밖으로 내뱉다 보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두댕이 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 성우씨 너무 잘생겼어요. 성우씨 목소리 매력적, 매력있어요. 이렇게 칭찬만 한보따리 듣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생긴 정상훈과 함께합니다. 마음껏 환영해 주십시오. 8월 19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우후.

8월 19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Praising You, 리타오라, 팻보이 슬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오늘도 잘생긴, 오늘 거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잘생겼구나.

아유 미치겠네. 자, DJ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요.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 정문주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오늘도 유난히 잘생겼네요. 와, 됐죠? 이건 뭐지? 예, 예. 아니, 나는 뭐 잘생겼다는 얘기, 아이고, 나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생겼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별나게 생겼다. 근데 뭐 잘생겼다고 얘기 들으니까 보라 계속 하고 싶네. 오늘은 또 보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오늘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정희호님이 보내주셨어요. 상우님 무슨 자신감이세요? 난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어, 두댕이 분들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첫해 여기 그 월요일 날이 기억나네요. 제가 이제 셔츠를 입고 왔는데 부장님 아니세요? 그 셔츠. 그리고 저도 간혹가다 이제 모니터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등이 또 굽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 저기 그 원고를 신경 쓰다 보니까 등이 굽게 되는 거야. 등도 굽었는데 뭘 잘생겨. 예. 아, 부장님이 하는 방송이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박현주님, 오늘 녹방이신가요? 얼굴이 안 보이나? 아니요, 생방입니다. 생방이고요. 네, 지금 시간이요? 예, 2시 5분 31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31초, 31분이래. 와, 제가 이렇게, 그 사고를 조금씩 내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예, 생방이니까. 여러분들, 뭐, 저는 든든하게 우리 PD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무슨 사고가 난다? 그러면 노래 내공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저는 사고 수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2시에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자, 9165님. 우와, 상훈님. 오늘 착장이 잘 어울리네요. 뭐야? 보셨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이고 참 짓궂이죠. 제가 뭐 입을게요. 아이고 다들 개구장이. 자, 수요일엔 2시 데이트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 한 통씩 그 책임 있게 좀 보내주십시오.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시원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올폼, 알레스 아우터, 3일예요, 롯데 렌탈, 경기 주택 도시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투쟁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이래가지고요. 예,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두댕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자신감 하면 제니죠. 제니의 Like Jenny. 네, 함께 듣고 올까요?

Like Jenny. 제니의 노래였고요. 아, 이 노래 듣는 건 자신감이 뿜뿜해. 예. 저는 두 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아, 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입니다. 예,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네. 2074님이, 73님이 보내주셨는데, 영미 씨는 아기 다 키우고 오시려나 봐요. 야, 진짜. 이래가지고 한 10년 되면 되게 웃기겠다. 그죠? 자, 아직도 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입니다. 뭐 이러면 되게 웃기겠네요. 6671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최우성이에요. 평소에 엄마랑 영미님의 라디오 듣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곧 올 겁니다. 영미 씨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기다려주십시오. 와, 초2. 아, 우성 군이 이렇게 영미 씨 기다리는. 아, 곧 건강하게 복귀할 겁니다. 영미야, 빨리 오래. 우성이가. 자, 0059님이, 같이 듣던 언니가, 아, 누군데 계속 잘생겼냐고 그러냐고 궁금하길래, 그 페브리즈 광고하는 입 큰 남자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아 이제 알겠다라고 하네요. 제가 잘 설명했죠. 내가 입이 큰가? 아니 페브리즈는 광고를 오랫동안 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아 입이 아 내가 입이 큰가? 코가 큰가 아닌가? 하여튼 다 커요. 예, 큼지막하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네 다 큽니다. 아, 6864님이, 아, 목소리까지 잘생겼지 뭐예요. 아, 저는 제 목소리가 좋은가는 모르겠어요. 좋은가요? 어떻게, 피디님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 피디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라디오를 하면은 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편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야, 뭐만 해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한 거 있다고. 하여튼 영미 씨 대신해서 제가 일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사연은요. 6380님. 책임감 있게 문자를 보내야죠. 저희 집은 아직 계약전이에요. 항상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 같아요. 네, 애들 계약하면 서운할까요? 키키키키 보내주셨는데 아, 전혀 서운하지 않죠. 행복하지. 얼마나 좋아. 애들 가는데 얼마나 좋아.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없어야지 부모님들도 혼자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시죠. 그 시간이 정말 그 꿀 시간 아니에요? 그 아이들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보면 8시 반부터 그러니까 9시죠. 청소 어느 정도 하고 그럼 10시 돼버려. 근데 빨래 같은 거 있다 그러면 11시 돼버리는데 그 시간부터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아점 먹으면서 브런치 먹으면서 얘기하고 2시 정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은 2시 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애들하고

또 라이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금방 끝나요. 벌써 10시야. 자야 될 시간이고 빡빡 소리 다 지르면 이 양치했니 뭐 했니 하면은 자야 될 시간이에요. 네, 아, 다음 사연은요 정희호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상우님 김상중아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알리니까 잘하네. 저는 김상중아입니다. 무엇을 알려드릴까. 지금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Love Wave 바다의 신곡입니다. Love Wave입니다. 바다의 신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김수진님이요. 바다님의 느낌이 딱 나타나는 곡이에요. 들으면 청량해지는 느낌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자,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비가 불립니다. 베릿.

네, 비의 삐릿 들었습니다. 4702님이 저도 상우님 편할게요. 무더운 날씨 즐거운 시간 되고 있습니다. 웃는 두 시간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있구나. 이 문자 하나에 심장이 뛰네요. 아, 편대준가. 그 싸울 때 누군가하고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논리와는 상관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 네 말이 오라. 뭐, 나도 틀린 건 알아. 근데 내 편이 되어줘. 그때 고맙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윤선영 님이 그런 것 같아요. 라디오 듣다 보면은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그 DJ가 TV에 나오고 그러면 저 형이 이 누나가 TV에서도 잘해야 할 텐데 응원하면서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는 것 같네. 이게 라디오가. 저도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쉴 때라든지 유튜브에서 소리만 듣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뭐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그때 소리로 들으면 상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같이 보면 상상을 막아버려요. 근데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의 기분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이 사람의 컨디션을 상상하면서 막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서 그런지 내적 친밀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박현진 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지 졸려서 복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상우님이 촬영 전에 졸음이 오면 어떻게 참으세요? 졸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잡아두는 게 저는 낮에 운전할 때 그렇게 졸립더라고. 저는 따기도 때려보고 그럴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졸음쉼터에 가서 잠깐 5분이라도 눈 붙인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니면은 신거 드세요. 신거 레몬 같은 거 막 짜서 드세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해요. 침이 나오고 막 그러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커피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혜림 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상우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 자주 듣는지 궁금해요. 제가 자주 듣는 노래 목소리가 참 좋은 노래 겨울 되면 생각하는 분이죠. 마이클 부블레. 나 이분 재즈가 너무 좋아요. 그중에서도 관도 요게 이제 이태리어로 언제 옆에서 우리 PD님이 가르쳐주셨어. 네, 관도 저는 관도인 줄 알았어요. 괜히 아는 척했네. 아무튼 자 마이클 부블레입니다. 관도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에

0: 강변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정상훈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아, 저는 출산 휴가 떠는 영미를 대신해서 예, 스페셜 DJ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3105님이 작년에 미세스 다우파이어 때 상우님 뵀는데 진짜 연기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감동을 받으면서 봤어요. 마지막에 다우파이어 복장으로 무대 한쪽에 의자에 앉아서 응원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힐링이었고 눈물 버튼이었네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씬, 맨 마지막 씬이 너무 아직까지도 인상에 남는데요. 그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보다 당신을 응원해. 그 말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응원합니다. 8223님이 아니 상우님 애들 등교시키고 부부가 팬케이크 드신다고요? 아니 양꼬치만 드실 줄 알았는데 되게 스윗한 남편이신 무슨 양꼬치는 뭐 맨날 아침에 어떻게 먹어요 양꼬치를 구우려면 불도 피워야 되고 그러는데 양꼬치 사실 맛있죠. 맛있어. 양꼬치가 이제 술안주엔 좋지만 주식으로는 먹기엔 좀 그렇지 않나? 양꼬치가. 예. 시즈닝이 가득 들어가지고. 근데 팬케이크는 자주 먹습니다. 팬케이크를 안 달게 해가지고. 예. 그 요즘 팬케이크 때문에 좀 단 것들이 많은데 좀 안 달게 해가지고 밀가루 좀 넣고 옥수수가루 좀 넣고 해가지고 부쳐서 먹는데 그 안에 계란하고 우유 넣고. 버터 위에다 올리고 과일을 잘게 썰어요. 과일 뭐 제철 그 제철 음식들 있잖아요. 지금 참외니까 참외를 잘게 채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 같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죠. 그러니까 난 사랑받는 거야 이렇게. 예,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는데 예, 여보 날 사랑하지? 저는 계속 강요를 합니다. 사랑하냐고. 목말라 있어. 자, 5934님이 님도 상훈 씨 보기와 다르게 완전 사랑꾼이었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저 사랑꾼입니다. 아, 근데 그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남자분들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 엄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한테 잘하자. 그게 살 길이다. 그러면은 와이프도 편하고 와이프도 되게 잘해줘요. 네. 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네, 아들만 셋이니까 야 뭐 많은 분들이 뭐 든든하겠다. 근데 아유 든든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얘들도 결혼하면은 다 떠날 애들이야. 우리 집이 잘 없을 것 같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기혼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들 사랑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가끔 아주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부 사이에 숨겨진 사랑을 꺼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부의 세계. 너무 한식 같았지? 부부의 세계. 한식 같네. 부부의 세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음악 주세요. 띵동댕동 안 하네. 네. 안 맞았어. 우리 PD님하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때마침 먼저 문자를 주셨는데 2833님이 상우님 저희 남편이 평소에 무뚝뚝한데 음식물 쓰레기 꼬박꼬박 버려주고요. 가끔씩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나면 남편이 제 차를 그 자리에 옮겨놔줘요. 이거 뭐 그래 음식물 쓰레기 꼬박꼬박 버려 그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날 버리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다 분리수거하고 그러니까 제 2의 집이 저는 분리수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들어왔잖아요. 예, 자주. 어디요? 어디?

이 와이프한테 그런 더러운 걸 시켜 제가 다 하고 그리고 가끔씩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나면 남편이 제 자리에 그거는 차가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차를 그 자리에 옮겨놨다는 거는 참 그 번거롭거든요. 참 최고입니다. 네, 사랑받을 만해요. 자, 부부의 세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나도 사랑받는다. 나도 남편 혹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자, 언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두 분이 같이 드시라고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ove the door open, Bruno Mars, Anderson Park, Silk Sonic.

브로노스 앤더슨 팍 실크 소닉 불렀습니다. Leave the door open 들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정상훈입니다. 자, 부부의 세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아, 여러분이 어렵게 찾아낸 그 사랑의 순간들 아주 쏙쏙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 볼게요.

0012님이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제 엉덩이를 토닥이며 이불을 덮어줄 때요. 예, 이 양반이 아직 날 귀여워해 주는구나 해요. 연애 4년, 결혼 13년 차입니다. 아, 야, 이럴 때 사랑 느끼지. 아, 저는 저희 와이프가 같이 음식 먹을 때는 좀 빨리 좀 먹지 말라고. 근데 저희는 방송 생활을 하다 보면 빨리 먹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턱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턱관절을 위해서 좀 천천히 씹어보자.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본인을 위해서 천천히 먹는 줄 알고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턱관절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잘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거에 사랑을 느껴요. 그 사소한 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내한테 사랑받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되게 특별한 분이에요.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이불을 덮어줄 때 분명히 깨어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볼 때는. 예. 이분은 아주 아주 용의주도 하지 마. 뭔가 실수 아니면은 다음 날 골프가 있나? 8324님이 잘 때 손 꼭 잡고 잘 때, 무서운 거 못 들게 할, 와, 이런 거, 무거운 거 못 들게 할 때,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와이프 손, 잡죠. 그러니까 와이프, 저도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 편인데, 좀 제가 강아지 성격인가? 앞장서기로 하네. 남편들 다 그럴걸? 쇼핑센터 이렇게 내리자마자 먼저 앞으로 가요. 먼저 앞으로 가. 좀 같이 걸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좀, 와이프한테 욕 먹고 그러죠. 네. 근데 무거운 거 못 들게 할 때, 아, 스위트해. 이런 거는 해야죠. 네. 자, 583호님이, 사모님,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저희 신랑이 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선풍기 머리를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각도를 맞춰서 돌려줄 때 이 사람 찐사랑이다 느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에, 저는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드리죠. 우리 와이프님한테 오면은 바로 에어컨을 다 덮지. 몸 시원하게. 시원해. 등목도 막 해주고. 등목은 뻥이고요. 앉으려고. 5835님한테 앉으려고. 예. 참 찐사랑들이 많네요. 자, 달달하다. 이거 들으시는 남편분들 조금 반성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이고요. 자, 983호님이 남편한테 사랑받는 느낌이라. 아, 남편 휴대폰에 제 이름이 황후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황후님? 예.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황후님? 그러면 뭐야 신하님인가 뭐 어떤 관계는 모르겠지만 황후님 되게 황후님 우리 황후님 전화왔어 황후님 황후님께 자 황후님께서는 남편이 뭘로 저장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머슴님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은 황제님 이건 웃길 거야지 황 어때 그냥 황 자 0222님 아, 결혼 15년 차인데 아직도 컵이나 그릇 깨면서 쇼파 위로 올라가 있으라고 하고 컵이나 이게 그릇 깨면은 쇼파 위로 올라가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다 치워준 후에 내려오라고 하며 택배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집안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을 때는 운동화 끈을 한 번도 제 손으로 묶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상상하시는 거죠 이분? 내가 볼 땐 이거 상상인데? 아니 이런 분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제가 확 화가 나가지고. 밖에서도 운동화끈 이렇게 묶어주고. 이야, 진짜 사랑받는다. 이런, 이게, 바램 아니고. 이야, 쇼파에. 그릇 깨면,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이거 참. 아이고, 그릇을. 아이고, 몇 번째 깨는 거. 뭐 이러진 않고. 야, 올라와! 내가 일단 치울 테니까. 여보, 다친 데 없어? 어디? 가만히 있어. 택배도. 허리 나가. 내가 할 거야. 자, 여보, 괜찮아? 괜찮아. 운동화 끈다. 아이고, 풀렸네. 가만. 이런 분 있을까? 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자, 4833님.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 자, 놀랍게도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거의 없어요. 예, 저조합니다. 예, 남성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남성분들 좀 필요합니다. 예. 자,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님

0: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님이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그런 것 심현보의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아, 예. 아,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연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한 방울 한 방울 겨우겨우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또 이 사연을 계속 예, 듣고 있다가 보내주셨어요. 아주 짧게요. 예, 놀고 있네라고.

0: 이지호님께서 놀고 있네라고 보내주셨어. 예. 자, 8763님이 처음 보냅니다. 저는 아내가 여드름 짜주고 털 뽑아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덕분에 총각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여보, 양평에서 조심히 오고 이따 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여드름 짜주고 털 뽑아줄 때, 아니, 털을 어디에서 뽑지? 귀털? 어디에서? 어, 털이 많이 자라지나 보다. 저는 와이프가 자꾸 귀에 있는 거, 귀지를 이렇게 파줄 때, 그게 사랑을 느낀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파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면 귀가 좀 예민하잖아. 간지럽고. 그래서 혼자 파고 싶은데 그게 재밌나 봐. 그래서 그, 그래. 와이프를 위해서 귀를 맡기곤 합니다. 네. 자, 4206님이 연애 8년에 결혼 20년 차인데요. 제가 좀 입 주위에 잘 묻히고 먹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제 입에 묻는 걸 닦아줘요. 어, 보살핌 받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되게 칠칠맛 드시구나. 입에 이렇게 묻히시고. 근데 저도 그리고 이렇게 좀 닦아주면 좀 로맨틱하지 않나? 누가 앞에서 탁 이렇게 닦아주고. 근데 너무 많이 묻으면 그 손으로 안 닦고 휴지나 아니면 행주 같은 걸 얼굴을 어이구 인간아 이거 뭘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로맨틱하게 이렇게 딱 입을 이렇게 닦아줄 때 아 이런 사소한 거에 아주 행복을 느끼죠. 진숙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랑꾼들이 많으시네요. 사연 듣고 듣다 보니 그 배가 아프네요. 아이고 배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화장실 가시면 되겠고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연 계속 오고 있어요. 아, 쭉쭉 오고 있어요. 이건 아, 남자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3481님. 방구 꼈는데 반응을 줄 때요. 무관심이 제일 무섭잖아요. 방구 끼면 아우 하면서 웃으면서 멀어질 때 보면 아내가 아직 아내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싶네요. 이게 뭔 얘기야. 아우 그럼 어떻게 화를 내? 아이고 방구 꼈는데. 아 저는 저희 와이프는 아직까지 저한테 방구를 안 튼 것 같아. 예. 방구를 가끔가다 자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뭔가를 때 뽕 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때 참 귀여워요. 저는 일찍이 방구를 텄죠. 부락 빡빡빡빡 방구로 비트박스까지 할 수 있습니다. 6533님 경상도 와이프에게 사랑받는 법. 제가 아파서 골골 할 때 와이프 왈 아프다고 골골대지 말고 약을 먹든지 아프면 병원에 가 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예, 이게 사랑한다고 말인가? 아, 다 좋은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안 해주고 화낸 듯이 말하네요. 아픈데 골골하지 말고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 이게 사랑한다고 느끼는. 아, 아, 그치. 그리고 걱정을 해주니까 어? 골골대지 집에서 골골대를 꼬락서니까 보기 싫다라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약을 먹든지. 아픈 게 싫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야. 야 너무 사랑한다 이거. 찐사랑이다. 8302님 남편이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제가 남편한테 자긴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껴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여쭤봤나 봐요. 남편 왈 난 매일 느껴래요. 이 남자 뭐죠? 전 사랑을 준 적이 없는데 왜 혼자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아, 나 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아, 남자들 너무 웃겨. 남자들은 일단 이렇게 이게 비교를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항상 일단 미안해부터 시작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난 매일매일. 아우 막 눈 굴리면서 지금 운전하면서 아우 너무 웃겨. 아 참 귀엽네요. 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아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터보의 Love Is. 너무 신나게 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 보라 했으면 춤추는 거 보였을 텐데.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정상훈입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연 계속 볼게요. 7344님,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라 점점점.

쓰레기 잘 버린다고 칭찬받을 때 문제는 그때만 사랑받는 기분, 그 기분 아시나요? 알죠. 그때라도 사랑받는 게 어때요? 감사해야 돼요. 쓰레기 자주 나오기를 계속 버려보세요. 어, 쓰레기 버릴 데 없어? 그럼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같이 버려. 그거보다 낫잖아요. 9996님, 저희 신랑이 운전 중이니 대신 보내달래요. 늦은 야밤에 출출하다고 하면 바로 야식 차려줄 때 너무 행복하다고 전화를. 맞아. 이때 뭐 다음날 뭐 과식을 해가지고 더부룩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같이 먹어준 사람, 그거보다 더 위는 이렇게 차려준 사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그때 날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아, 일하느라 뭐 상사 눈치 보느라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야식을 차려줄 때 그때 행복하다, 당연히 행복하다 느끼죠. 근데 남편분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문제지만. 자, 7942님, 저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긴 언제 나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알, 난 운동 가서 술 한잔 한다고 할 때, 허락받을 때, 당신이 허락하면 사랑받는다 느껴. 이거 계속 허락해달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때 이건 이해폭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을 지금 이해해. 네가 하는 행동을 난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주 그게 네 꼴의 사랑이라고 남편들은 인식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사랑이라고 돼. 참 웃긴 거죠. 참. 저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거든요. 아, 근데 허락받을 때 너무 신나. 아,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허락을 못 받거든. 넌 허락 못 받았냐? 난 허락 받았대. 막 이렇게. 최상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예, 전 사랑받기 위해 설거지, 청소, 음식, 음스 버리기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음식물 처리기를 샀습니다. 집안일은 편안해졌는데 제 용돈이 줄어듭니다. 아유, 뭐 와이프만 행복하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근데 이거 돈 들어. 은근 이게 요즘 싸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식기세척기를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는 게 좀 빨라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그래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럼 저는 눈치를 그때는 안 봐요. 왜냐면 내가 일을,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다, 그때부터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나. 그 로봇 위에 타든가. 어떻게든 같이 협업을 해봐요. 식기세척기를 같이 협업을, 반만 당하고 반은 본인이 하든가. 음식물도 그렇죠. 자, 5912님이 와이프가 음식할 때 음식이나 음료를 줄 때 쟁반에 받쳐주는데 그때마다 감사하고 사랑받는 기분이 듭니다. 밖에선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와, 뭉클하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막 뜨거운 게 올라오네. 막, 그래요. 그게 참, 밖에선 아무것도 아닌 분이 집에 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죠. 나 갱년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그래, 진짜. 우리 와이프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으면서, 예. 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의 사연 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요성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아, 뭉클한 사연에 이어서 유어성 엘튼 존 노래였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선영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코를 심하게 고는 남편, 잠기 밝은 저를 위해 각방 씁니다. 저를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각방은 사랑입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침대를 와이프랑 각 침대를 쓰거든요. 근데 따로 자는 것도 전 좀 열이 많은 편이고 와이프는 열이 좀 없어가지고 그 따뜻한 그 온수 매트를 깔고 자는데 같이 자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따로 자는데 오 괜찮아요. 편안해요. 편안하고 좋던데. 혼자 잡으러 타니까 가끔 와이프가 이제 제 침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길 때 그땐 좀 좋아. 근데 팔이 저려오기 싫으면 언제 옆 침대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한 제 심상입니다. 자, 9476님.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라 제가 여보 오늘은 진짜 설거지 하기 싫다 하면 세상 다정하게 나도 내가 할게 하거든요. 감동해서 그냥 자고 다음날 일하다 보면 싱크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어보면 내가 한다고 했지 오늘 한다고 하나 안 했잖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 야, 그래도 언젠가는 해준다니 그게 사랑 막는 거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지영님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옆 동료한테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자기 전에 이마에

0: 뽀뽀해 줄 때래요.
1: 어치, 어이구.
0: 전 댕댕이 뽀뽀로 아침을 시작하는데 부럽지 않아요? 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뽀뽀를 해줄 때. 야,

박영신님이 보내주셨는데 아까 각방 사연 듣고 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각방은 썸 아닌가요? 아, 재밌다 재밌어. 이수진님이 맞아요. 각방은 배려입니다. 보내주시고 예 각방은 참 아, 네. 신복영님이 각방 진짜 부럽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각방 갖고 싶으신 분들이 많구나. 근데 나이 들면 또 각방이 또 자유롭고 좋죠. 혼자 잘 때. 근데 뭐, 그쵸.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 자,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길은 여러분 각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8924님 결혼한 지 68일 차 된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제가 뭘 먹을 때면 자꾸 볼 따구에 꾹꾹 찌를 때랑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를 그렇게 때리고 지나가요. 사랑받는 느낌이죠? 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지금 오신 나이대랑 좀 다르다. 지금 결이 확 텄어. 아 그래요? 엉덩이 때릴 때가 그렇게 좋아요? 네 어떤 분인지 예 아, 사랑을 느낀다. 괜찮죠? 뭐 그런 것도 예 신혼이니까 신혼 즐기십시오. 좋습니다. 3614님이 전 딱지 뜯는 걸 좋아하는데. 야 이상하신 분도 많다. 우리 와이프는 귀 휘비는 거 여기 주는데 전 딱지 뜬 걸 좋아하는데 신랑의 팔이나 다리에 딱지가 어쩌다 생겼을 때 제가 내가 떼도 돼? 하면 흔쾌히 무언의 긍정을 보일 때 아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저는 좋다 하면서 했대요. 참 이거 야 이거 딱지 잘못되면 피 다시 나잖아. 덧나고 피 나는데 야 이걸 맡겨 나는 절대 안 맡길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0.0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딱지는 놔둬야 되는데. 아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여드름 뭐 이런 거 뾰루지 났을 때 본인이 짜야 된대. 꼭 와가지고 오빠 내가 짤게 내가 짤게 그거 되게 좋아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금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평생 그럴 것 같죠? 뭐 싸우는 것 같아. 예. 어떤 분은 싫다, 어떤 분은 좋다,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 못 받는다. 근데 이분은 금서님께서는 지금 통달하셨어. 언젠가는 그럴 시간은 또 줄어든다. 뭐 인생은 때로는 이제 변화니까요. 변화를 또 받아들이는 거고. 예. 자, 두 분이 좋으면 됐습니다. 그게 부부 생활의 끝이죠. 영턱스 클럽의 정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좋다.

네, 또 아는 노래가 예. 영덕스 클럽에 정 들었습니다. 아, 반가운 정. 네. 안예솔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사연을 쭉 들어보시고, 네. 딱지는 선 넘네. 라고 보내주시고, 곽기용님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김진희님이 아, 이상하네. 전 남편이 뽀뽀해줄 때가 싫던데요. 아, 참.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2832님이 지금 코너가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순간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예. 박영신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기야, 부럽지 않아? 들려주세요. 그리고 각방은 정책으로 넣어주세요. 예, 느낌표 쫙쫙쫙쫙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광고 듣고 한번 다시 올까요?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두죠.

0: 좀 들어와라.
1: 도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사랑이 넘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연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예, 아, 정말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많이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워요. 자, 6519님이 우린 서로 염색해줍니다. 사랑이에요. 절대 돈 아끼려고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아, 나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 너무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서로 염색을 하고. 근데 여자분께서 훨씬 더 염색을 꼼꼼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은 조금 듬성듬성 했을 때 이게 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때 좀 난감할 텐데, 아무튼 모습만 이렇게 그려봤는데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자, 6980님이 우리 신랑은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절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보고 싶었어 라고 킥킥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강아지 훈련하듯이 한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어. 이거는 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네, 앞에서 이게 가능, 보고 싶었어라고 매일, 대단합니다. 보고 싶었어. 대단합니다. 자, 4679님이 남편은 하루 종일 제 옆에 따라다녀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싶구나, 고마운데 애가 넷이에요. 제발 애나 봐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애가 셋이고 한번 남편까지 줄줄줄 쫓아다니시는 그런 실정인가 봐. 아유, 어떻게 왜 따라다녀. 이러니까 욕먹는 데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하세요. 일을 찾아서 하면은 되는데, 아, 이건 네. 따라다니고 싶지 또 와이프 또 옆 앞에 가면은 막 따라다니고, 귀찮게 따라다녀. 근데 그게 재밌어. 와이프 놀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사랑이 싹 트고, 그죠? 좋아요. 네. 자, 5834님이, 우리 남편은 퇴근할 때, 뛰어왔어요. 신혼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시동 끄고 한참 쉬다 들어오네요. 요즘 아파트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해요. 예, 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한 30초 안에 들어오겠다, 아니면 1분 안에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한참 있다 돌아와. 그럼 계속 기다리게 돼. 아, 야, 이럴 때 이게 느끼는구나. 근데 남편은 모른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거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쉬다 오는 것 같아. 근데 운전이 뭐 장거리면은 좀 안에서 좀 쉬고 싶지. 아, 본인 뭐 안 그러면. 모르겠어. 편을 못 들어주겠다. 나도 남편인데 어떻게 편을 못 들어주겠어. 좀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낫지 뭐. 신혼은 신혼 때 일이고 또 변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랑도 변하고 사랑도 다른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불같이 사랑을 하고 서로 눈만 보면 뽀뽀하고 싶고 그러다가 점차 바뀌어지고 친구처럼 바뀌고, 난 그런 변화를 인정하면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변화를 자꾸 왜 얘 이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혜연님이 뛰어들어온다길래 웃다가 침 튀겼어요. 아이, 나 참. 재밌어. 네. 022님이, 진짜. 키키키키. 남편에게 물어보니, 키키, 퇴근하고 밥 차려 있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대요. 키키키키. 그리고 전화로 밥 잘 챙겨 먹어. 예쁜 소리로 말해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대요. 옆에 누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더라고. 옆에 누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더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밥 잘 챙겨 먹어, 밥이 뭐라고, 그지? 아 참, 그 밥이 뭐라고, 밥 먹었는데 또 밥 잘 챙겨 먹어,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 그리고 10cm가 부릅니다.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 그리고 10cm였습니다. 저는 정상훈입니다. 자, 최윤영님이 오늘 두 댕이들 부부 진돗개 발령인데요. 남편들 우리 오늘 잡돌이 안 당하게 조심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오늘 좀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와이프가 뭐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가 꽃도 좋고 꽃에 꽃이 요즘 비싼 거 돈 썼다고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꽃이 좋겠다. 꽃 아니면은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고 각방. 방이 따로 없으면은 마루에다가 이불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6819님. 아, 근데 남편들이 진짜 웃긴 거 알죠? 여자들끼리 만나면 자기 남편들 왜 저럴까 하는데 남편들 모이면 본인들이 제일 부인한테 잘해준 줄 알아요. 맞아요. 남편들끼리 만나면 뭐 자기들이 제일 사랑꾼이래. 남편들.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우리 뭐 친한 정석이 조정석 씨랑 이렇게 만나면 둘이 서로 사랑꾼이다 이렇게 와이프 바로 옆에다 두고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두 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그냥 비웃고만 있어요. 예. 예, 윤정호님, 저희 엄마 아빠는 저희 엄마는 출장 가시면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세요. 저희 엄마는 아빠 출장 가시면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세요. 그렇게 따로 사는 게 좋으면 결혼은 왜 해 슈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가끔 떨어져 있을 때가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만나면 또 반갑습니다.

반갑잖아. 오랜만에 보면 그것 때문인지 예, 뭐 한박 웃음을 뭐. 예. 장유희님이 여태 듣고만 있었는데 마음 잘 맞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전회로 살다 보니까 사연 들으면서 웃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사연 들으면서 아, 야, 참 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면서 좀 이해하게 되고 다시금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작은 것들에 이 소소한 것들에 우리 와이프분들이 감동을 하니까 우리 남편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감히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싼 가방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비싼 가방 어떻게 해? 우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네. 방구 끼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요. 자, 서정성님이 상구 씨 반가워요. 50대 싱글남입니다. 예, 방금 마트에서 장 보고 와서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상훈 씨 목소리 두 대랑 잘 어울리네요. 부부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싱글남. 상상하셨죠? 저는 싱글남도 괜찮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막 결혼을 막 추천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행복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네, 혼자 살면서도 행복이 여러 가지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안 낳아도 행복이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니까 행복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우성님이 집사람이 오늘부터 휴직 끝내고 복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끝나자마자 아이들 픽업하러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쁜 하루가 시작되네요. 저녁도 챙겨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추천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뭐 배달 음식도 좋은데 아이들은 다 거의 다 배달 음식 좋아하는데 마라탕 같은 건 되게 쉬운데 좀 쉬워요. 그러니까 라면으로 마라탕 할 수 있어요. 신라면 있잖아요. 신라면으로 그 마라소스를 팔아요. 그 마라소스가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스푼만 넣으면 스프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스팸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떡 있잖아요. 집에 있는 떡들 이렇게 좀 넣고 그러면 마라탕이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겠다. 더 싫어할 수 있겠다. 그냥 마라탕 사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배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이 노래 참 좋죠. 아로와 사랑꾼 조정석 씨의 노래입니다.

0: 아, 조정석 씨의 달콤한 노래소리 들었습니다. 아, 조정석 씨도 엄청나게 사랑꾼이죠. 네. 조정석 씨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거미가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안해, 정석아. 자, 1486님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엄마는 오빠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화를 엄청 내요. 아뭐 어떻게 오빠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엄청 화를 낸대요. 어떻게 그럼? 아이 어떻게 아빠가 아이고 어떻게 아 이러니까 아빠가 자꾸 강아지랑만 얘기해. 아이 어떻게 산책 갈 때 그렇게 좋대. 자, 0804님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결혼을 왜 했냐고요? 나도 결혼이 처음이라 이럴 줄 누가 알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결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산다는 게 그 쉽지 않아요. 평생 뭐 이해해라 뭐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자 빨리 그냥 친구를 만들어버리는 게 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고. 예. 6636님 듣다 보니 재밌어서 저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이라도 해줄 때라고 하네. 야, 제가 이분께 베이글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 세트 오늘 밥 드시지 말고 베이글 세트 드세요. 네, 5780님 사랑받는 거 끝났나요? 너무 공감되네요. 재밌어요. 내일 또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 단자님 화가 나셨네요. 야, 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선물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6: 댄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뮤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이렇게 재밌나? 오늘 또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봅니다. 아,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 고마우신 분들이죠.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 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황태영 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오, 잠시 전달사항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 대비 훈련 관계로 2시의 데이트는 내일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셨지? 제가 이 말 전에 진짜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황태형님 어떻게 아셨죠? 오늘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아까 황태형님의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2시 20분에 시작할 거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덕에 많이 웃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의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남과 여의 박선주 그리고 김범수님의 노래 듣고 저는 빠이빠이 할게요. 안녕, 내일 만나요. 완벽한 하루.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늘 지나치던 동네 작은 가게 문을 열 때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맑은 쇳소리인데 복잡하게 이어지던 내 머릿속 소음들이 이 짧은 울림 하나에 잠시 리셋되는 기분입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긴장을 일깨워주거나 또 멈추게 해주는 소소한 신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달리느라 가빠졌던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속도를 찾아갈 시간인데요. 딸랑이는 종소리처럼 여러분의 오후에 기분 좋은 전환점이 돼드리겠습니다. 복잡했던 하루의 태엽을 잠시 풀어줄 오늘 오후의 발견, 기분 좋게 출발해볼까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오늘 첫 곡 I'm Still Standing 배우 테런 에저튼의 목소리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8월 19일 믿을 수 없는 수요일 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요 시간이? 아니 월요일이 확실히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 한 주가 더 이렇게 빠르게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이번 한 주 속도? 뭔가 이렇게 확실히 연휴 지나고 다가오는 평일의 무게는 아, 조금 더 조바심을 내야 정상적으로 예, 운용이 된다. 오늘 이제 나의 마음과 신호를 깨워주는 소리에 대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까 맑은 소리만 하니까 가사가 어떻게 됐더라?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이걸 아시는 여우의 여신님은 피아노를 좀 치셨죠?

0: 싶다. 예, 저희 집에도 요거였었습니다. 3땡보다 0땡이죠. 예, 이 정도로만 피아노 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작은 가게 나만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아지트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포근함에서 오는 순간 포근함이 오는 순간 이제 딱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릴 때 뭔가 이 나의 찌그러져 있던 내 마음을 활짝 펴주는 그런 신호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막 가끔 빵 냄새가 난다거나 갑자기 이제 차창에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갑자기 우리 감각이 다른 세상으로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작은 쉼표를 찍어주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렇게 좀 뭐랄까 무감해졌던 감각을 깨워주는 여러분만의 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소리도 좋고요. 뭐 어떤 게 좋을까? 누군가의 목소리, 뭐 소리네요 일종의. 누군가의 음성도 좋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좋고 약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찌그러져 있던 일상에 막 찌푸려져 있던 나의 마음과 표정까지 활짝 펴주는 그런 소리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있죠 여러분. 유튜브 창 오셔서 오표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는 것과 또 채팅창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건 조금 다르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다른 느낌이 무엇인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문자창 인터넷창 유튜브창 열어두고 오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2시간 오롯이 함께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갈게요. 막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2시간 내내? 그러면 오늘 무슨 노래 같이 듣자고 할까?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진한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탱크님께서 우리 동네 유난히 작은 가게들이 많거든요. 가끔 가는 미용실 출입문을 딱 열 때 그때 나는 종소리와 미용사님이 반겨주시는 인사가 항상 웃음 짓게 해준다. 아, 이것도 있죠. 그 사장님이 가게를 딱 들어가는 사장님이 너무 밝고 막 너무 반갑게 어머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막 인사해 주시면 갑자기 막 아, 나 이렇게 또 그 환대받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나 이렇게 존중받네 이런 생각 드는 순간들 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1, 2부 순서는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기분을 반짝하게 해주는 순간들 소리들 예,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마구이자
1: 지친 나를 안아줘.
2: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하나 둘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뭐 가스펠처럼 뭔가 편곡이 된 것 같습니다. 짱구님 신청곡이었고요. 김장훈 씨의 이제 오래전 노래를 하하 씨랑 같이 한 버전으로 새로 또 발매가 됐더라고요. 노래만 불렀지. 짱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김장훈 너무 대단해요, 리디. 성시경 씨랑 같이 듀엣하는 거 듣고 김장훈 씨 노래 다 들어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중에서 김장훈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이 곡 노래만 불렀지 완전 꽂혀서 무한 반복 듣기 중입니다. 이런 밝은 템포 박자의 슬픈 가사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울컥해요. 하하와 함께 부른 버전 신청합니다. 성공이 됐어요, 오늘. 네. 성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뭐 뒤이어서 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그죠? 김장훈 하하 노래만 불렀지였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나의 어떤 오감을 깨우는 소리 순간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자 했는데, 국종쌤은 운행하시잖아요, 택시 운행. 뭐니 뭐니 해도 손님이 뒷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안도의 소리처럼 느껴진다. 한 시간 동안 한 서너 번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금상첨화고요. 짧은 거리, 적당한 거리, 너무 장거리 말고 너무 또 단거리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탑승하시고 내리시고 이렇게 반복하면 참 좋고, 일단 이제 손님께서 딱 뒷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타시는 느낌에도 좋고, 반대로 이제 안전운행 했구나 라는 소리의 느낌이 또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이야기도 주셨고요. 친님 사연 재밌다. 어릴 적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청량한 소리가 있어요. 탄산음료를 잔뜩 실은 트럭에서 병끼리 살짝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던 그 소리. 우리 너무 약간 그 왜 동화책 교과서에서 불법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탄산음료의 톡 쏘는 시원한 맛이 연상돼서 지금까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도 같이 남겨주셨던데, 콜라 사이다를 잔뜩 실은 트럭 적재함에서 병끼리 부딪히며 나던 달그락 소리. 근데 요즘 약간 그 이제 식당에 납품해 주시는 차량들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뭐 주류도 있지만 그 유리병에 든 콜라 사이다, 식당에서 취급하는 요런 그 병을 이렇게 내리는 그 소리가 또 들리긴 합니다, 가끔. 운 좋으면 마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힐케이님은 저는 냄새요. 갈비 굽는 냄새. 오감을 깨운다. 어떤 갈비든 다 좋다. 그리고 상큼 악마푸우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이태원 쪽에 계신 것 같은데, 어머나, 반가워라. 네. 라디오로 잡으셨나요, 설마? 혹시? 궁금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중간에 틈나시면 그 상황 좀 알려주세요. 동희동희님은 저는 큰언니가 막내야 라고 불러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약간 또 막내들은 막내 부심이 있거든요. 예, 막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약간의 어떤 안도감도 있고 또 예쁨 받는다는 그 느낌도 있고. 동희동희님.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0423번님께서 0423번님께서는 기분 좋아지는 소리를 바로바로 우리 남편 코 고는 소리와 아들내미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예요. 다들 잠든 그 순간부터 오롯이 제 시간 시작이죠. 뷰티 디바이스 꺼내고 태블릿 세팅해서 블루투스 켜고 밀린 영상들 보며 힐링 타임 합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 되게 고요한 그때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제 조명등도 살짝 조도도 좀 낮추면서 형광등 끄고 요 타임 너무 좋다. 최민수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곡 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최민수 의미 없는 시간 띄워드렸습니다. 여우의 여신님은 리디 내 기분을 반짝하게 해주는 한마디는 남편이 하는 밥 먹자 소리입니다. 해피타임이랄까요? 말하고 나니까 꼭 강아지 같네요. 되게 중요하죠 이거. 뭐 먹지? 요 소리도 되게 설레고. 어? 뭐 먹지? 8588번님은 전 여친이 나를 부르는 소리요. 오빠! 라고만 주셨는데 이게 오빠 이걸지 아니면 오빠! 이걸지 오빠! 이걸지 약간 뉘앙스마다 다르겠죠?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전 여친에서 이제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전에 이제 전 여친 시절에는 오빠 이 소리가 이제 되게 막 사람을 설레게 했는데 이제는 야! 야! 아, 자꾸 부르고 싶어지네. 네. 아, 혼날지도 않았는데 매일 혼나는 기분입니다 하셨어요. 왜 그러지 우리는? 왜 이렇게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파이팅! 8588분 파이팅! 야!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시지 왜. 8588번님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유재만님은 아 새벽에 막내 재혁이가 찡찡거리는 소리에 아 이거는 진짜 엄마의 그 모성이 완전 다 깨어나는 순간이죠. 누나들 깰까봐 토닥여 죽기도 하고요.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분유 말고 흰우유. 아 진짜 엄마의 사랑 아니면 이 새벽에 이렇게 번쩍 눈이 떠지는 게 쉽지 않죠. 고삐삐님은 요즘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게 뭔데요? 동화책을 읽을 때 헐레벌떡 뛰었어요 라고 하면 헐레벌떡이 뭔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이에게 내 머릿속을 어떻게 이 몽글몽글한 단어들로 풀어줄까 하고 들뜹니다. 아 고삐삐님의 이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 갑자기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는 뭔데요? 우리 아이가 묻는 말 순간에 약간 좀 그 뇌정지 올 때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버퍼링 걸리고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정의를 우리 너무 이제 일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갑자기 의미를 물으면 참 답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참을 또 생각을 하죠.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립니다. 박혜경 뭉게구름.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있죠.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번 주 거의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91번님도 지금 리디 드디어 두 아이 개학했어요. 안도라면 당분간 점심 걱정은 덜었다입니다. 아이들은 개학, 엄마는 점심 방학. 아, 이제 약간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겠죠? 3991번님.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라고 얘기하기엔 그 짧은 시간 너무 힘드셨죠. 우리 엄마 아빠들. 네. 네, 우리 아이들도 또 얼마나 또 학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했겠어요. 모두에게 참 다행입니다. 개학. 선물 보내드릴게요. 3991번님. 아, 여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분간 좀 자유

위로를 누리자고요. 보통날님은 어제 퇴원하셨다고 수술 받으시고 요즘 봉 잡고 걷기 연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재활 잘 하시고요. 이게 그렇죠. 어떤 수술인지 자세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조금 또 이렇게 날이 또 많이 더워졌잖아요. 다시 날이 더울 때는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네. 재활에 늘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통날님 응원하겠습니다. 0423번님 오셨는데요. 아들내미 픽업 전에 도서관 들러서 책 반납하고 새 책 빌려와야지. 시간 없으니까 분리수거는 내일 하고 일단 빨리 집에서 나가자 하고 부랴부랴 나와서 차를 타고 달리다가 잠시 신호대기 중에 차 안을 둘러보니 세상에나 반납할 책을 담아둔 가방을 집에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기껏 다 챙겨놓고 안 잊어버리겠다고 현관 앞에 이렇게 두고서는 몸만 나오는 거죠. 덜렁. 약간 빨리 나가자. 빨리 여기서 항상 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자. 시간만 지켜 나가면 뭐 하나? 나가서 할 일을 못 하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0423번님. 신곡을 두 곡 준비했는데요. 골드마운틴님께서 김종국 노래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자. 신곡인데 로이킴 씨가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로이킴 씨가 만든 노래를 김종국 씨가 어떻게 불렀을지. 네. 김종국의 신곡 한 번만 안아보자 전해드리고 이어서 어반자카파 역시 신곡이 나왔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두 곡 만나볼게요.

오. 신곡 두 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골드마운틴님께서 청해 주신 김종국의 한 번만 안아보자. 로이킴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였고요. 어반자카파 블루 다이아몬드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두 곡이 실린 싱글 앨범. 이번에 조윤아 씨가 두 곡 모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곡까지. 약간 그간에 들려줬던 어반자카파 노래랑은 또 다르죠. 우리 왜 어제 그 다음계 두용두용에서 편곡의 기법들 배웠잖아요. 그중에 마지막에 왜 텍스처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 로우파이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그 먼지가 살짝 얹어진 악기에서 나는 소리 같달까?

블루 다이아몬드. 나머지 한 곡은 언박싱이라는 노래인데 아직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머 내 스타일인데 하신다면 네, 오늘 말고 다른 날 신청해 주십시오. 길맘님께서 리디 유튜브를 보면서 문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 왔다 갔다 바쁘네. 유튜브를 보면 아 전화기로 보고 계시구나. 아 예, 유튜브 보시다가 생각나는 거 이제 순간순간 생각나시는 거 그냥 채팅창에 주세요. 예. 비밀 사연이 아니면 아니라면 예, 채팅창에 주셔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셨구나. 리디 빵 선물 왔다고 남편이 빨리 오래요. 먼저 먹어 라고 했더니 같이 먹자고. 그냥 아우 빵으로 저녁 때우고 싶은데 남편에게 또 빵은 간식이거든요. 오늘 한번 또 던져보세요 길맘님. 예, 뭐가 좋을까 이번에는? 왜 갑자기 함흥냉면이 생각났지? 예, 불가능하지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빵은 간식이죠. 예. 그리고 어쨌든 저녁 메뉴 정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잔디윤희님도 날씨가 요즘 또 시원했다가 또 더웠다가 오락가락하니까 집에서도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계속 켜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코감기에 목감기가 찾아왔나 봐요.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머리까지 띵하고 퇴근은 해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 리디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요. 저녁은 또 뭘 먹어야 하나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은 오늘입니다. 생각도 귀찮으면 어떡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들떠야죠 우리. 오늘 누가 저녁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하, 아 잔디윤희님 저희가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오, 우리 또 새로 또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이거 약간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드라이브 간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십시오. 잔디윤희님은 제가 식사권으로 따로 이렇게 예, 지정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다고 난리예요. 주소소감 주세요. 번쩍 뜨이시죠 이 소리. 일단은 저도 밤에 아직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켜놓고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확실히 선풍기가 되게 더 요즘에는 그 바람이 이렇게 바로 세게 바람을 세게 돼서 그런지 목에도 더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합니다. 일단 엄청 조심해요. 네, 엄청 조심합니다. 잔지윤희님도 엄청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북방이 제가 확인하고 네, 확인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16번님 예. 네. 감사해요. 이게 또 고급 정보. 그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면 동시에 가능하긴 한데 광고는 아니고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이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좀 바뀌지 않았어요? 저 언제 한 최근 한 2-3주? 2-3주 안에 저는 프리미엄을 안 쓰거든요. 근데 창이 열리던데? 그러니까 유튜브 창에서 이제 다른 창으로 전화기를 쓸 때 다른 창으로 전환을 하면 유튜브가 자동 꺼지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창이 그대로 이제 조그맣게 남고 열리던데 계속. 길맘이 한번 우리 해보고 네, 0616번님은 그래서 프리미엄을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쓰시나요? 어쨌든 가능합니다. 네. 중요한 건 광고가 아니라는 거. 네. 들으시는 분들. 예. 네. 그 불편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 또 오바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고급 정보 나누는 거죠. 0616번님 고마워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또 틈새 공략. 예. 네. 틈틈이 이제 티키타카로 정보 주시는 분들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생활 속 유용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구쟁이 양마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혹시 저희 선물 말고 원래 알고 계셨던 곳인가요? 네, 거기가 되게 좀 전통도 오래되고 100년 가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죠.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장미학관이죠. 장미여관과 노홍철 함께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다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까 우리 길맘님께서 유튜브와 문자 동시에 하고 싶다라는 말씀에 이제 여러 의견들이 또 도착을 했었죠. 까망님께서도 일단 지금 되는데 내 전화기는 되는데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뭐 특별히 설정을 바꾸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정선님께서는 성공. 네. 길맘이 한번 해보시고 네. 안 되면 어떡하지? 될 때까지 해봐요 우리. 된다. 그리고 질문이 왔어요. 채팅창에 노래 신청할 때 5분 넘는 건 괜히 피하게 된다. 마지노선이 몇 분 되냐.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예를 들어 이제 5분이 넘는 곡이 왔어요. 근데 그날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네. 못 나가면 못 나가 뭐 이런 상황. 네. 그냥 다 제 맘대로인 것 같지만 기준은 있다.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네. 저의 마음이라기보다 이제 빠르게 파악하고 원활한 방송을 진행하려는 DJ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치님 안 그래도 저도 아까 그 장미 학원 노래 이제 전해드리면서 가요제 무도가요제의 노래들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역시 네, 통했습니다. 오대천왕 정영돈과 혁오 함께한 노래입니다. 멋진 헛간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한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 주셨던 곡 여우의 여신님 드디어 3부 첫 곡으로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조관우의 늪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5분

3초가량 되는 곡이에요. 뭐 앞뒤 약간의 그 공백을 따지자면 한 5분 정도 되는 곡이라 곡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5분 정도 된다고 선곡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때때에 맞춰서 띄워드린다는 거. 높 아니고 늪. 3991번. 고등학생이었던 친오빠가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노래예요. 저도 덩달아 들어서 조관우라는 가수를 그때 알게 됐죠. 아, 옛날이요. 자주 들려드리는 곡은 아니죠. 네, 조관우의 늪. 가사가 좀 파격적이죠. 네. 댓글창에 우리 지기님께서 또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다른 이의 여자가 된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노래. 네. 다른 이의 여자. 법적으로 네. 완전히 다른 이의 여자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의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첫 곡이었고요. 완연파파님 오셨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다음 씨 두용 씨와 3, 4부 코너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즉석에서 곡을 띄워드렸잖아요. 만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우리 완연파파님 사연으로 완연파파님이 주신 글을 바탕으로 다음 씨가 어제 즉석에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뭐 거의 이제 가사 노랫말이 수정이 없이 거의 네. 한편에 이제 글을 주셨기 때문에 거의 다 살려서 노래를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또 이제 두용 씨의 그 막 두두당당 그 드럼이 더해지면서 빈틈없는 그 드럼이 더해지면서 완전 우리 마음이 완전 막 갑자기 막 불이 탔었잖아요. 안녕파파님께서 네. 너무 감사하시다고 네. 감사하다시면서 문자로도 오늘 또 인사를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또 인사 말씀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파파님 덕분에 저희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계속 돌려보신대요. 네. 이 정도의 어떤 피드백이면 우리 다음 시를 조금 더 닥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뒤에서 한번 예, 잘 얘기해 볼게요. 그 전곡으로 예,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꽃담님 오셨네요. 오늘 친정으로 퇴근해요. 무슨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가서 봐드리고 와야 우리 부모님도 다리 뻗고 주무실 것 같아서요. 진짜 효녀세요, 꽃담님. 예. 이제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진짜 참 효녀 효부이십니다. 피곤하잖아요. 퇴근하면 그냥 빨리 막 집에 가서 빨리 막 내 먹을 거 먹고 싶고 하루 종일 생각났던 그거 먹고 싶고 빨리 씻고 막 누워서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한데 참 고담님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 이게 A long time no talk. 우리 잘 지냈죠? 저 잘 지내긴 하는데 좀 바빴어요. 요런 또 만남 예고제 금요일쯤 16시 25분쯤 올게요. 아니 뭐 금요일쯤이라고 하셔서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네. 예. 궁금했어요. 사실 노마드님 며칠 안 보이셔가지고 그때 여행 가신다고 분명히 이제 새로운 팀장님으로 인하야 예정된 여행을 미루신다고 했었는데 너무 안 보이셔가지고 여행을 그냥 가셨나? 말도 없이 가셨나 섭섭하게 증발하셨나 했는데 반가워라 감사해요. 많이 바쁘신 듯합니다. 또 새로운 리더분이 또 오시면 예 상사분이 오시면 또 챙길 게 많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예. 어쨌든 금요일쯤 16시 25분쯤 예.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3부, 4부 순서는요, 여러분, 사용과 신청 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약간, 아까 우리 길맘님의 빵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메뉴들이 살짝 오고 있거든요. 적당히 한번 좀 섞어볼까요? 너무 적극적이면 또 이제 음식 얘기만 막, 좋은 노래도 좀 듣고, 네, 음식 이야기 살짝 얹어가지고, 적절하게 또 한 시간 버무려 보자고요. 우리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예,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왜 두구당당 왜요?

0: 까망님 필인이잖아 완전 빈틈없이. 그러니까 어제 다음 씨랑 두용 씨만 표현할 땐 되게 고급졌는데 아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당당.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야지. 광고 듣고 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Mr. Big to be with you. 오, 오랜만이네요. 이 기분, 반가운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새싹 베이비님. 월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속도 조절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이번 8월도 네, 막바지 얼음도 파이팅입니다. 새싹 베이비님.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이 곡은 우리 완윤 파파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한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완윤 파파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와. 메뉴들을 또 주고 계십니다. 길냥집사님은 저녁을 족발로 정하셨다는데요. 족발? 막국수도 같이 있어야겠다. 네, 저녁이면. 뭔가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줘야죠. 네. 고기로도 뭐 충분하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이렇게 밥류, 곡류나 네, 그 밀가루 같은 게 꼭 들어가줘야 된다. 제 기준엔 그렇더라고요. 왠지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죠. 애플스님 내일 가덕도로 늦은 휴가 가신대요. 아이 계약하기 전에 방학 동안 아들 돌보느라 수고한 아내, 좋아하는 바베큐도 할 겸 물놀이 좋아하는 아들 놀기 편하게 독재 풀빌라로 갑니다. 오랜만에 바비큐하면서 맛있게 먹고 올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아, 좋겠다. 계약이 다음 주인가요 그러면? 왠지 우리 친구는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늦여름에 또 가는 것도 네, 너무 분비지하고 또 좋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앞서 사연을 하나 또 주셨었는데 그 저는 사연도 이제 네, 사연이지만 사실 그 주신 사진 속에 사과가 그 새들이 이렇게 갉아먹은 사진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갉아먹은 것보다 그 사과 뒤 이렇게 멀쩡한 사과의 그 뒤편 때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달고 막 약간 그 왜 새콤하고 달콤한 그 사과의 맛일 것 같은데 올해 작황은 어떠신지. 우리 비교하지 말고 살자고요, 애플스님. 얼마나 행복해요, 아내분과 아드님과 독채 풀빌라에서 바비큐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잘 다녀오십시오.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아, 여름에는 그러게 좀 불량하셨네. 요즘 알바하느라 바빠서 출첵이 불량했어요. 틈나서 잠깐 들릅니다. 또 이렇게 사이클이 좀 달라지시면 예, 또 생활의 어떤 패턴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틈날 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맨님. 아까 사실 메뉴를 가장 먼저 주신 분은 잠자리님이셨어요. 근데 어제 야식 드신 얘기를 하셔서 저 약간 처음 봤어요. 그 닭발 편육? 닭발에 그 살을 발라내서 편육으로 만든 건가 봐요. 찾아보니까. 요걸 이제 깻잎에 싸서 드셨는데 탱글탱글하니 쫄깃쫄깃하니 얼마나 맛있던지 네. 간단하게 야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와, 근데 너무...

너무 기발한 음식이다 이거. 귀찮잖아요 약간. 근데 저는 약간 뼈 없는 닭발은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닭발은 무조건 뼈가 있어야지 요판데 이걸 이제 편육으로 이렇게 만들... 야, 세상에. 네. 이거 진짜 상 줘야 된다. 이거 만드신 분은. 네, 족발과 편육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드실 또 저녁 메뉴들 간단하게 좀 나눠... 약간 좀 조신하게 좀 나눠볼게요. 흥분하지 않으려고.

0: 소리 중에 소리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금식 끝나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이 소리. 식사 시간에 다른 환자들 음식 냄새. 와 정말이지. 그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회복, 빠른 회복을 축하드리고요. 일지빈 일단은 지금 또 복귀를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회사로 네, 복귀를 하셨는데 그, 예,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야죠 우리. 이어책도 좋고 핑거책도 좋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슈프림팀 김신영 함께 했습니다. 피곤해.
1: 완전 피곤하네. 아 진짜.

야, 이 소상아, 돈 벌어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휴, 두야, 널 보면 마, 내 손이 깨랑깨랑, 가슴이 마, 사쿤사쿤한 게 어.

5123번이 오 지금 딱 제 상태 노래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퇴근길 40분 너무너무 피곤해요. 라디오 듣다가 공감받고 갑니다. 아유 미치겠다. 아 굉장히 뭔가 긴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5123번님 힘내십시오.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파이팅! 솜범입니다. Back to Friends 전해드리고요. 저는 4부 순서 돌아올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가도 약간 선곡에 깜짝 놀라셨나 봐요. 4815번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라디오 들으면 예, 추억의 노래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어디 갔지? 하는 생각으로 한 곡 신청해 봅니다. 햇빛촌 유리창엔 비. 고병희 씨의 목소리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채팅창에서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창엔 비까지 전해드렸고요. 그 이정한 씨가 해피촌의 이정한 씨가 서비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다른 이제 보컬리스트와 함께 고병희 씨 말고 다른 보컬리스트와 함께 해피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도 하시는데 또 솔로 활동으로 서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4815번님. 아, 이 노래인데 진짜 비 오는 날에 들었으면 너무 너무 센치해질 것 같아. 아, 블링블링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정말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16시에 퇴근한 게 오랜만이라 이렇게 문자를 남겨요. 요즘 제가 러닝에 빠졌거든요. 나혼산에 트레일러닝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동네 뒷산을 러닝하고 있고요. 오늘도 퇴근 후에 트레일러닝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대단하시다. 그 지금

운동량을 보내주셨는데 한 3.79km, 운동 시간 46분, 3.79km를 46분. 엄청 뭐 빨리 뛰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와 소모 칼로리가 엄청나구나. 650kcal를 소모하셨네요. 와 그냥 이제 사실 뭐 빠르게 걷거나 하면 46분 걸으면 얼마나 소모될까? 한 200, 300 정도? 와 엄청나네요. 트레일러닝. 야 근데 일단 뭐 이제 해가 좀 질 때쯤 그죠? 네. 선선할 때쯤 가셔야 되지만 좀 안전하게 네, 운동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백홍이님 오셨어요. 저 지금 김밥 먹고 싶어서요. 김밥을 내일까지 먹도록 재료를 사서 직접 말까? 아니면 귀찮은데 사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 진짜 퇴근 후에 밥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100% 이해합니다. 200%. 네. 점점 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요리를 좀 해서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사서 먹게 되고 간단하게. 근데 약간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차려 먹어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조리를 해서 혹은 다듬어서 한 상을 차려 먹는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좀 김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많은 건 괜찮지만 재료 손질까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사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오발에서 저매추 듣자마자 일 접었어요. 새 식구 외식 메뉴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임 없어요, 우드로님. 저희는 책임 없습니다. 아, 5220번님은 슬로우 러닝을 하시는구나. 요즘 확실히 러닝이 진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운동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분 누구셨지? 슬로우 러닝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온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온갖 그 아이템들 다 장착하고 출발했는데 너무 느린 거야. 약간 진짜 무슨 만화 속에서 엔딩 장면 하듯이 나오듯이. 이것도 되게 운동량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거 해요. 예, 평범한 거. 남들 하는 거 합니다. 원미연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약간 우리 땅콩님이 그 김장훈 씨랑 성시경 씨가 같이 부른 노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채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소리 했었잖아요. 저 요즘은 저는 성시경 씨의 그 노래할 때 호흡 소리. 아, 진짜. 요 며칠 동안 제 유튜브 창을 그 점령한 예, 노래입니다. 정답! 3991번님 류혜영씨 정답! 슬로우러닝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서 예. 그 원미연씨랑 최근에 원미연씨의 그 최고의톡 이별여행을 두 분이 불러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뭐랄까 지금 이제 막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곡에서의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복면가왕까지 또 다 찾아보고 그랬어요. 예. 원곡으로 듣겠습니다. 성시경 씨랑 함께한 버전은 뭐 음원으로 올라와 있진 않아서 원곡으로 함께 나누죠. 원미연 이별 여행.

리디, 솔직히 이별 여행이라는 게 어딨어요. 하지만 옛날 옛적 우리 남편이랑 사실 이별 여행 갔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요괴 여신님.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사실 되게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간에 이제 못했던 말, 난 진짜 너를 너무 사랑했다.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이다. 근데 나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이별 여행. 뭔 소리야. 근데 멜로디랑 이 원미연 씨의 이 참 가창과 발음이랑 너무 참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무한반복이에요, 지금. 예. 너무 새삼스럽게. 릴리리 만보님 노래방 애창곡이군요. 1329번님 지금 따님이랑 피부과 가셨다가 집에 가시는 길인데 배고프시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김밥을 사갈까 아니면 내일까지 먹게 재료를 사갈까 하신 분 계셨는데 0616번님 완전 공감가요. 저는 먹고 싶은 메뉴 해먹으려고 마트 들러서 재료장을 다 보고 지쳐서 집에 가서 그 메뉴 그냥 시켜먹은 적 있다. 이게 그 퇴근하고 장 봐서 집에 가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다 그 쌓아놓나 봐요. 시장 보고 그죠. 저는 뭐 많이 해먹는 편도 아닌데 진짜 그냥 갔다가

들러서 그걸 사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짐 빠지는 일이야 진짜. 이런 경험도 다 있으실걸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먹게 그냥 시키자 일단 오늘은. 요거는 이제 내일에 먹자. 드림캐쳐님 오셨어요. 어제부터 개학했고요. 학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마음이겠죠? 천천히 적응해 가려고요. 힘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 새싹베이비님 오셨어요. 오, 어머머머. 큰따님 사진 주셨는데 엄마를 닮았나 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우리 따님이 따님들이. 근데 그 쌍둥이들은 왜 되게 완전 영혼의 단짝 같은 이미지랄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따로 갔네요. 따로 가네요. 현실 자매. 3991번님께서 재미있는 곡을 하나 주셨어요. 저 이제 좀 찾아봤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 남겨주신 곡을. 줄리안 러너 Even If라는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노래가 나와서 듣고 있는데 분명 내가 아는 노래인데 왜 영어로 나오지? 했던 곡이라고 하십니다. 같이 맞춰볼까요 우리? 줄리안 러너 Even If 들어볼게요.

0: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오후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불독맨션입니다. 사과. 네, 사과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맛있는 수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 머리, 우리 뇌가 가장 흥분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1. 물건을 고르고 주문할 때. 2. 기다리던 택배를 받을 때. 3. 택배 박스를 열 때. 4. 물건을 손에 쥘 때. 우리 뇌가 가장 흥분할 때는 택배 박스를 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쾌감의 절정은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보다 박스를 열기 직전,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목 빼고 기다린 택배에 박스를 여는 동시에 희열의 폭죽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물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안 구석에 포장지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감을 키우죠.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우의 기다림이나 택배의 기다림이나 기다림은 설렘이죠. 기다리셨나요? 자, 8월 19일 수요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첫 곡으로 안드레아 존슨의 글로리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요 택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박스를 뜯지 못한, 뜯겨지지 못한 채로 있는 박스들이 있는데 어떤 물건들은 이걸 왜 어떻게 사게 됐는지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뜯지 못한 것 중에 제가 봤더니 가루치약이래요. 가루치약을 제가 왜 샀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빨이 살짝 이빨의 색이 조금 미백에 대한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고쳐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누군지는 다들 아시겠죠? 여름휴가를 떠난 배철수 DJ를 대신해 월요일부터 음악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카더가든입니다. 오늘이 스페셜 DJ로 인사드리는 이제 셋째 날이자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0: 주변에서는 이제 들으신 분들이 긴장하는 것처럼 조금 들린다, 좀 어색하다, 그리고 진지한 척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악 캠프에 DJ 자리에 앉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음악 캠프의 이 무게감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의 말은 조금 무시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앞전 날들보다는 살짝은 편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 것 같네요. 김태성님께서 벌써 스페셜 DJ 3일차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즐겁고 재미나게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어짐은 아쉽지만 오늘도 마지막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즐겁게 함께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미니 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미니 어플과 너튜브 무흐지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1부,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오뚜기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후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람한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아니, 엄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골라온 음악인데요, 로익솝의 이플러였습니다. 이 노래를 조금 골라본 이유는 제가 이 전자음악 듀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다프트 펑크도 있고 저스티스도 있고 뭐 케빈 칼버더스도 있지만 이 로익솝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님들을 제가 몰라 뵙고 근래에 좀 빠지게 돼가지고 열심히 좀 찾아 듣고 있는 팀이어서 조금 추천을 해드려 봤고요. 이세희님, 와, 추억 속 로익솝 20살 때 한창 많이 들었는데. 이러니까요, 이게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래된 팀인데 저는 이제 몰라 뵙고 최근에 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김혜진님, 가든님 저는 고2여서 야자하면서 듣고 있는데 덕분에 기분 좋게 야자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서울로 대학 가서 카더가든님 공연 자주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요. 3일 동안 행복하게 야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배추 선배님이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공부하기가 싫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0118님, 음악캠프 중학생 때부터 들어서 30년 넘게 듣고 있는데요. 카더가든의 음악캠프도 너무 좋네요. 음악캠프가 굉장히 젊어진 느낌, 들려주시는 음악도 좋고 음악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배철수 아저씨 젊었을 때 방송 듣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아,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하지 또 와서 열심히 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음악도 좀 만나봐야겠죠. 정영웅님, 스페셜 DJ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쿤타킨테님, 네, 더 헤비의 How You Like Me Now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9180님, 날이 선선해서 창문 열어놓고 업무 중입니다. 여름이 가는 게 슬픈지 매미 소리가 우렁차네요. 진짜 가을이 코앞이네요.

네스캐퍼 큐티의 No Room in Flame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이 가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이제 에어컨을 조금씩 작동을 조금 작업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좀 꺼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름을 이제 좀 보내줄 준비를 하면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다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용욱님이 신청해 주신 더 헤비의 How You Like Me Now, 9180님이 신청해 주신 데스케포 큐티의 No Room in Frame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데스캣 포 큐티의 No Room in Frame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더 헤비의 How You Like Me Now였습니다. 두 곡 다 제가 살짝씩 좀 좋아하는 리듬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넉넉고 신나게 좀 들어봤네요. 박성현님, 선곡들이 좋네요. 멍 때리게 됨. 이거 보세요. 이분도 멍 때리셨다고. 멍 때리고 들으면 좋은 노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7015님, 카더님 오늘 운동할 때 등산을 왜 하는 건데 보면서 했어요. 오빠 얼굴 보면서 하니까 같이 힘든 기분이라 더 기운나요 라고 하셨네요. 거기 나오는 제 얼굴은 사실상 좀 보기 힘드실 건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영석 PD님이 시즌2 하려고 자꾸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분들께 이걸 많이 봐주세요라고 해야 될지 보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지 항상 고민입니다. 소정님, 안녕하세요. 카더가든님, 멀리서 듣고 있는 이탈리아 청취자입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를 보며 카더가든님이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많이는 아니죠. 네,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곡 더 다음 곡 만나봐야죠. 2248님께서 아우스게일의 인하모니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램.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정말 올여름은 엄청 덥거나 엄청 비가 많이 오는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재 울산 서부는 폭염 경보고 그 외 영남과 서쪽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영남 일부와 제주도에는 열대야주의보까지 다시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는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 일부에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최대 60mm의 소나기 예보 있는 만큼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의사를 찾아와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선생님, 이런 증상을 없애주는 약이 있나요? 약이 있긴 하다. 이 약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유지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기분과 감정이 조절되어 마음이 평온해진다. 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 불안, 짜증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별은 아픈 법이다. 이별의 고통은 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이다. 약은 어느 정도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원한다면 처방해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정말 아낌없이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좋았던 기억은 놔두고 고통은 없애버리겠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랑은 너무나도 어려운 심리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는 정교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평범한 연애를 몇 년 이상 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카더가든은 오늘 기억을 지우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도 이별의 상처와 고통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주인공들은 연인과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영화 오디세이에서 칼립소는 자신의 섬에 난파되어 온 오디세우스에게 로토스를 먹여서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든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내와 아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간다. 칼립소가 그런 오디세우스에게 말한다. 행복하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고통이 사라지면 고통을 받는 주체인 나도 사라진다. 사랑. 사랑을 하려면 각오가 필요하다. 모든 사랑에는 난관이 있다. 쉬운 사랑은 없다. 사랑을 하려면 강해야 한다. 그 어려운 사랑을 했으니 이별의 아픔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뿐이다.

네, 카더가든은 오늘에 이어 들으신 곡 백의 Everybody's Gotta Run Sometime 이었습니다. 아, 2부 원고가 오늘 조금 진했네요. 저도 읽으면서 좀 여러가지 생각이 좀 동시에 드는 글이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이 평범한 연애를 몇 년 이상 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요 구절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요런 분들은 보통 이 플로우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삶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 안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애를 평범한 연애라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별도 저는 아픔을 기억하는 게 또 사랑의 기쁨을 또 기억하는 약간 자격 같은 건 아닐까, 세금 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홍혜영님, 아, 잊고 살던 인생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OST네요. 잘 듣겠습니다. 영화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이게 맞아요. 요런 류의 이제 글이 나오고 이 백 이 노래가 나온다는 거는 약간 반칙입니다. 김기현님, 목소리 듣자마자 카더가든님인 거 알았네요. 반가워요. 저 예전에 콘서트 보러 가서 사인 받았는데 무선 이어폰 케이스였거든요. 제 인생 보물입니다. 늘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더 만나볼게요. 2666님, 복숭아 과수원에서 작업 끝나고 집에 갑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샘슨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351님, 백캠에서 처음 듣고 알게 된 아티스트 걸인 레드의 노래 신청해봅니다. 미드나잇 러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과수원에서 작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이면 조금 피로가 좀 쌓여 계실 것 같은데 요 노래 들려드리는 걸로 2666님 피로 풀어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레지나 스펙터의 샘슨, 걸인 레드의 미드나잇 러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저 카더가든이 DJ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1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거의 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윤희님, 오늘 선곡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곡들이네요. 신선한 곡들 잘 들을게요. 아, 요런 기분이 음악 들을 때 느껴지신다면 사실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곡들이라는 느낌이 드셨다면은 정말 마음에 드셨다는 건데 다행입니다. 최은경님, 카더가든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DJ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잘하시고 은근 말씀도 재미나시고 음악이야 뭐 다양하게 잘 아시고 DJ로 딱이실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좋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매주 특급 케미를 자랑하는 대세 음악작가 두 분입니다. 배순탁, 신혜림 작가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곡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3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요. 0711님께서 신청해 주신 뮤의 세털라이트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트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천천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

0: 신경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잠난.

0: 가면 집으로
1: 굿길이 베이글.com.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3부 첫 곡으로는 폰테인즈 DC의 메리앤 듣고 오셨습니다. 폰테인즈 DC는 이제 뭐 명실상부 완전히 헤드라이너인데 요 2년 만에 앨범을 내는데 요 선공개 싱글 들어보셨고요. 요 팀 얘기 잠깐 해보자면 폰테인즈 DC의 보컬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항상 좀 선글라스를 끼고 스테이지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좀 가시는, 음악을 듣고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라이브도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924님, 정원이 형, 차분하고 약간의 긴장된 목소리 들으니 새로운 매력이네요. 너튜브나 타방송에선 웃음소리부터 그렇게 안 차분할 수 없는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기 1924님, 여기 스튜디오 와보시면 여기선 그렇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리 분간을 할 줄 아는 놈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좀 깨닫고 있습니다. 카더가든의 음악캠프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딱 1시간 남은 스페셜 DJ 카더가든입니다. 광고 뒤에는요, 배순탁, 신혜림 작가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카더가든의 음악캠프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 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스페셜 DJ 카더가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1: 원래 이 시간에 축구 이야기 많이 한다고 제보 주셨어요. 음악 추천하는 코너 아닙니까?
3: 제 뜻이 아니고 네. 배철수 DJ께서 축구를 좋아하셔서
1: 그렇죠.
3: 네. 워낙에 이제 축구 얘기로 이제 흐름을 끌고 가면 신혜림 작가도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월드컵을 봤거든요.
2: 태어나서 처음으로.
3: 네,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1: 혜림 작가님은 평소 축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셨던
2: 네네,
1: 거죠?
2: 네네. 네. 제가 뭐 모든 스포츠와 좀 거리가 있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배신의 한수라는 이 코너에 젖어들기 위해서 지금 10년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코너에 젖어들기 위해서 축구를 봤습니다. 네.
1: 사실 이 코너에 젖어들기 위해서 구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게 저는 꽤나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3: 알겠습니다. 배철수 DJ에게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이제 농구와 미식축구는 좋아하는데
3: 저도 농구 좋아해요.
1: 축구는 조금 저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반발심이 생긴다 봅니다.
3: 그런데 미식축구 NFL 팬이 우리나라에 물론 계시지만 예. 많지는 않은데 사실 예. 굉장히 드문 예.
1: 작가님한테는 풋볼이 예. 이제 보통 유럽 축구를 얘기하시죠?
3: 아, 그렇죠.
1: 저는 미식 축구를 풋볼이라고 부릅니다.
3: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네. 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게 뭐가 지금
1: 아니, 그 이게 제 바보 같은 모먼트를 읽으셨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스포츠 종목끼리 대결하는 팬들끼리 보면 가끔 본인이 네. 그 종목 선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방금 그 표정이 나왔나 봅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3: 네. 아 역시, 아, 너 역시 진행 잘하시네요.
1: 아닙니다. 네. 오늘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니까 네, 네. 두 분이 저를 위한 특별한 선곡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2: 네. 아무래도 스페셜 DJ 분들이 오시면 이제 좀 네.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네. 카더가든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냥 정말 멍청하게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카더가든, 타일러드 크리에이터를 가져가야 되나라고.
3: 좋은데?
1: 좋은 연상이.
2: 괜찮았나요? 거기까지 갔다가 포기했는데.
3: 아니, 타일러드 크리에이터도 쉼표 있어요.
2: 아, 있죠.
1: 쉼표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2: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름으로 근데 이제 워낙 이름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많으셔서 제가 네. 타일러드 크리에이터로 그에 상응하는 에피소드를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직접 선곡하신 음악들이 예, 다 너무 좋았는데 오늘 선곡도 웬일이에요. 저 계속 들으면서 아니 뭐 이렇게 내 플레이리스트 같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1: 감사합니다.
2: 예,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원래도 저는 카더가든님이 그 악틴 몽키스의 되게 오랜 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도 예. 소개를 해주셨고
1: 네네.
2: 그래서 악틴 몽키스와 그 보컬인 알렉스 터너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알렉스 터너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는 여성 가수 네. 해가지고 오늘 제가 알렉산드라 세이비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
2: 예전에 한 6년 전쯤에 제가 한번 이 코너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음악 캠프에서는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으셨는지 네. 네,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한번 더 밀어보는데요. 네. 예, 알렉산드라 세이비어라는 가수는요. 미국의 가수고요. 싱어송라이터예요. 2012년에 17살 때 그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이라는 그룹의 빅 제플레인이라는 노래를 네. 커버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1: 네네.
2: 근데 그게 되게 좀 화제가 되면서 특히 코트니 러브가 샤라웃을 해줬습니다. 너무 재능 있는 뮤지션이라고.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알렉산드라 세이비어도 나도 이제 음악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음반사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르면 다들 그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핑크처럼 되고 싶니? 아니면 케이티 페리처럼 되고 싶니?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처럼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약을 선뜻 못하고 계속 그냥 내 음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레코드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스 터너였어요.
1: 아, 알렉스 터너 프로듀싱을 했군요.
2: 네, 프로듀싱을 했고 전곡을 공동 작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렉스 터너하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이 긴밀하게 음악

0: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알렉스 터너가 왜 예전에 더 라스트 섀도우 퍼펫스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1: 아, 그럼요.
0: 예, 하셨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같이 활동했던 제임스 포드도 같은 공동 프로듀서로
1: 아.
0: 예, 같이 또 알렉산드라 세비어를 이렇게 도와줬었어요.
1: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
0: 네, 그래서 이 가수가 네, 2017년에 첫 앨범 이 알렉스 터너가 같이 프로듀싱한 그 앨범을 냈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세 장의 앨범을 내면서 이제 본인의 음악 세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고 있는데 현재는 같이 작업하고는 있지만 않지만 그래도 초기에 예, 시작할 때 알렉스 터너의 어떤 음악 색깔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앨범에서 MTME라는 노래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Music to My Ears의 줄임말이래요.
1: 네.
0: 근데 이 MTME가 두 번째 싱글로 그때 당시 첫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나왔는데 그 NME라고 영국의 좀 유명한 음악 잡지에서 네. 올해 가장 매혹적인 트랙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약간 아틱몬키스 색깔도 조금 있고
1: 네.
0: 알렉산드라 세이비어 본인의 색깔도 좀 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전인 거잖아요.
1: 네.
0: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곡이 매혹적이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 그때 그 분위기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알렉스 터너가 사실 멜로디 화성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강하게 묻혀놓는 그런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0: 네.
1: 아, 너무 일단 추천 감사드리고 사실 요 오프닝 음악으로 나왔던 폰테인즈 DC도
0: 네, 네.
1: 지금 알렉스 터너가 굉장히
0: 맞아요.
1: 좋아하고 있다고
0: 네, 네.
1: 들었거든요.
0: 저도
2: 진짜 잘 나가죠.
0: 맞아요.
1: 아, 17살에 빅제트 플레인 커버한 소녀라면 알렉스 터너가 충분히 좋아할 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작가님의 신혜림 작가님의 선곡 알렉산드라 세이비어의 MTME Music to My Ear 들어봤는데요. 저는 계속 음악 나가는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알렉스 터너가 이 데모를 음성 메모 파일을 이 친구한테 보내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약간 이거 어때? 그리고 알렉스 터너의 그 가이드 보컬까지 연상이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네. 역시나 멜로디 색채가 강하게 묻어있네요.
1: 네, 그렇죠.
0: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노래에서 기타, 베이스, 키보드와 신소사이저 알렉스 터너가 다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네. 이제 거장이 하도 어릴 때 대비해서 이제는 진짜 오래 활동했고 그쵸? 요즘 영상 보면 이제 중년 아저씨 돼서 거장의 느낌이 나요.
0: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2: 네,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너무 네. 어릴 때 데뷔를 해버려가지고. 네. 네. 저도 아마 신혜림 작가랑 비슷한 결의 선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알렉스 터너의 데모가 연상이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0: 네.
2: 그 제가 카더가든 차정원 님을 항상 뭐 라이브 하시는 것도 보고 네. 정말 참 재주가 많으시다라고 느낀 게 그 진행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아우,
2: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헬로루키 심사 보면
0: 네네.
2: 그 지금 헬로루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0: 아, 예. 거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2: 그런데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셔서 네. 진짜 참 재능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그때도 느꼈어요. 이 카더가든님이 워낙에 새로운 음악 이런 것을 찾는 거를
0: 네.
2: 좋아하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이거는 카더간드님한테도 이득이다.
0: 아, 너무나 이득이죠.
2: 네, 이거 진행하는 게
0: 그리고 그들과 작업도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이 뭐랄까 너무 블루오션이에요. 거기가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2: 지금 대중음악의 현재를 만끽할 수 있는
0: 네. 네,
2: 지금 어떤 음악들이 현재 인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라서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 저 너튜브를 제가 팔로우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하신 이제 코너가 하나 있잖아요. 데모라는 코너가 아예 있잖아요.
0: 아, 그걸 또 얘기해 주시다니 네, 감사합니다. 네.
2: 그 데모라는 코너를 너무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저는 그거 음악 평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봤으면 좋겠고요.
0: 아, 감사합니다.
2: 음악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이 카더 정원의 데모라는 이 아예 네. 이번에 만드신 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당사자가 앞에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웃기긴 한데
0: 아,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 카더 가든 씨가 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존경하거나 하는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0: 네.
2: 이 파일을 띄워놓고 음악 작업한 파일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진짜 진지한 음악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0: 맞습니다. 네. 웃음기 없이.
2: 네, 웃음기 네. 없이.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뭐 스크로브 락이라고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배 밴드들이 가서 가르침도 주고 네. 연주도 보여주고 하는 거 진행을 또 하셨잖아요.
0: 그건 이제 기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밴드부들을 기를 죽이는 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프로 뮤지션들 맛 좀 봐라.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2: 그때 YB, 뭐 자우림, 네네. 실리카겔 등등등 해서 이런 어떤 음악적인 활동. 그러니까 카더가든 선생님께서 진짜 저는
0: 선생님이 됐나요?
2: 선생님이 아니라
0: 갑자기
2: 진짜 재능이 많으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2: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음악을 또 내 음악에 접목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하신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아시죠.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지금 이재열 씨도 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카더가든님. 너튜브에서 데모 에피소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0: 예.
2: 엄청 잘 보고 있어요. 보물 같아서 아껴서 봅니다. 조회수 좀 안 나와도 사실 이런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2: 다른 거에 비하면
0: 그럼요.
2: 오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소중한 컨텐츠예요.
0: 그 사실 저희 제작진들과 제 예상보다는 네. 저희는 누적 조회수 6, 7만 회 정도 6만에서 7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놔뒀을 때 업로드를 해놨을 때 다 네. 합쳐서 한 6만 정도 봤는데
2: 네.
0: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한 10만 회 정도는
2: 10만
0: 됐거든요.
2: 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0: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이 보신다 생각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일단 네. 1화는 장기하 씨 나왔었고
0: 네.
2: 그리고 김광진 씨도 나왔었고
0: 맞습니다.
2: 요즘 대세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나잠수 네. 씨 나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0: 네.
2: 가장 최근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또 스페셜 DJ를 하기도 하셨던
0: 네.
2: 코드 쿤스트 씨하고
0: 아 코드 쿤스트 여기 스페셜 DJ 했었나요?
1: 했었어요.
2: 네, 했었어요. 네.
0: 자격이 되나요?
1: 아니 데모 에피소드

0: 에도 나오시는데 아, 예, 예. 이 자리는
1: 아, 거기는 되는데
0: 아 그렇군요
2: 어, 이 자리 아 예 코드코스 네. 나왔었군요 네. 네.
3: 그리고 넉살 씨랑 같이 나와가지고 네. 바로 이 곡의 파일을 띄워놓고
2: 맞습니다
3: 진지한

0: 조금 계속해서 많은 에피소드 조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라이브 때도 라이브도 그러니까 음악 활동 워낙 다양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죠. 사실 이 말씀 드려 저는 카더 가든 선생님의 네. 그 무대에서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0: 아, 제 섹시한 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존중하지만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너무 감사 보시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0: 아, 감사합니다.
1: 계속 감사함 마음속에 있겠죠. 감사한 마음 있겠죠.
0: 있죠,
1: 없는
0: 있죠,
1: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끔씩 표정에 감사가 전혀 없어요.
0: 아, 제 표정에서요?
1: 예, 예.
0: 나, 예, 예.
1: 예. 뭔지 아시겠죠?
0: 나도 저도 드리고 있잖아요. 약간 이 표정이 좀 있나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1: 그리고 약간 그 관객들이랑 대화할 때 그 예. 눈치시면서 아, 농담하시면서 예, 예, 예. 고등학생들한테 뭐 예. 학교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고등학생들 가끔 아, 이 사람 누군데? 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1열에서 예. 그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좀 즐겁습니다. 네. 아, 고등학생들은 솔직히 조금 알아보는 경우 있는데 초등학생 관객분들 아. 약간 지방의 이제 무료 행사 같은 경우는 아, 저 아저씨 뭔데 이 표정으로
1: 근데 여튼 앞으로도 정말 음악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데모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한 번씩 꼭 찾아봐 주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 곡 가져왔습니다.
0: 그러면 작가님 선곡 코드쿤스트 피처링 카더가든의 돈 슈미 마마 함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아직은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8월을 꽉 채울 때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까지 다시 발효 중입니다. 울산 서부는 폭염경보로 내려져 있고 당분간 이렇게 무더위에 국지성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 대비를 잘해주셔야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계속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많게는 40에서 60mm까지 비가 올 수 있겠는데요.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아주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벌써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동료 뮤지션 우리 장기아 씨가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원아, 기아 형이다. 할만하냐? 끝까지 잘하고 신청곡은 옛날에 네가 추천해준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커먼 에일리언 부탁한다. 만약에 배철 선배님 계셨다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탁한다고 뭐 틀어야 됩니까? 이 정도로 대답해 주셨을 것 같은데 장기아 씨의 신청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 아마 영화 월플라워에 삽입했던 곡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고 지금 요 분은 아마 저랑 같은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백현진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고독하신 분인데 백햄을 응원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지금 정원 오빠의 목소리 듣고 있네요. 신청곡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백현진 씨 이런 거 주접입니다. 주접. 네, 조용히 저녁을 잘 마무리하셔요. 이러면서 브라이언 이노의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는 내일 배철수 DJ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MBC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내일 등록을 좀 해야 한다고 합니다. 7932님 아 정말 음악 선곡이 너무너무 제 취향만 나오고 있어요. 야근하는데 덕분에 즐겁게 일하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가든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음악도 만나봐야죠. 1998님 가든님 스페셜 DJ도 좋지만 라이브하러 게스트로도 한번 나와주세요. 신청곡은 멜로디 가르도의 Once I Was Loved 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는 제가 라이브를 하러 갔던 어떤 촬영하는 그런 뭐 라디오가 됐든 TV 프로가 됐든 그 중에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음악 캠프에서 라이브 했던 거였거든요. 배철 선배님이 리허설 때부터 계셨어요. 계셔주시면서 그냥 지켜봐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음반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새 앨범이 나오면 꼭 여기서 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곡 골라왔습니다. 스페이스 K의 슬로우 베이비 덥 요 노래 좋거든요.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멜로디 가르도의 Once I Was Loved, 스티브 스페이식의 Slow Baby Dub 듣고 오셨습니다. 김유리님께서 이 수상한 음악은 뭐지요? 네, 가끔은 이렇게 조금 가사나 멜로디가 없는 이런 곡들 들어보시면 조금 뭔가 좀 비우실 수 있어요. 크게 음악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그런 음악으로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김유진님, 정말 세상은 넓고 좋은 노래는 많군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래 듣는 거 저는 요새 들어서 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서기열님, 이번 주 토요일 특근 잡혀서 출근합니다. 기운 복돋아줄 노래 추천해주세요. 레몬트리님.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셨기 않기 때문에 노래를 추천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서둘러 다음 곡도 가보겠습니다. 8223님, 카더가드님,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반가운 목소리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라디오랑 엄청 잘 어울리시는걸요. 덕분에 퇴근길 즐겁게 퇴근했어요. 감사합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아싸이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네, 카더가든 음악 캠프 벌써 끝곡 소개할 시간만 남았네요. 3일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좀 부족하게 들리셨을 텐데 어떻게 조금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벅찬고 버거운 자리였어가지고 한다고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배철수 DJ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좀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데 저도 내일부터는 원래 자리인 청취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배철수 음악 캠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들려드려야죠. 제가 직접 골라왔는데요.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디안젤로 들으시죠. 디안젤로의 리얼리 러브 들으면서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카더가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기분의 저자 박정수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인 녹기전의 오픈을 앞두고 접객 가이드를 쓰기 위해 대기업의 가이드를 참고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뻔한 매뉴얼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주하는 두 사람의 현재성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호의는 정해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의 표정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기민하게 살피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온도를 살피는 정성,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창덕궁에 가면 숙종 때 지은 정자 애련정이 있습니다. 연꽃이 핀 연못가에 위치한 애련정의 이름은 숙종이 연꽃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직접 지었는데요. 더러운 곳에 피어 있더라도 함부로 물들지 않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지조와 기계를 갖춘 연꽃의 모습을 좋아했대요. 덩굴을 뻗거나 곁가지를 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우직함. 진흙 아래 뿌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흔들리더라도 금세 중심을 찾는 모습에서 중용의 미덕을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쪽으로 때론 저쪽으로 이끌려가고 휘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심이 어딘지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9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였습니다. 오프닝에서요. 조선 숙종이 연꽃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창덕궁의 애련정 소개했는데 이름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애련정이라니. 너무 순정 만화에 등장할 법한 이름입니다. 8554님, 연꽃 핀 연못에 있는 정자라니 꼭 가서 보고 싶네요. 저는 연꽃이 왠지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진짜 낭만 생각보다 없는 사람인 게 모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연못이고 연꽃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약간 늪처럼 왜냐면 이렇게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그 연못 아래가 모기가 좀 많았던 기억이

0: 나는 지금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작사가고 제 대외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일 줄 아는데 아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부엉이 분들은 이제 어련히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요. 하지만 연꽃은 참 근사한 꽃이에요. 그죠? 약간 이게 실존하고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한 느낌의 식물이긴 해요. 해바라기처럼. 아무튼 오늘은 우리 별밤의 소장 부엉이 어저께 저랑 똑같은 생각한 부엉이가 있었던 게 반려동물 자랑 대잔치가 갑자기 4부에 열렸는데 한 분이 내일 소장 댕댕이 오는 날인데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약간 그러고 보니까 아 우리 별밤에도 큰 댕댕이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하는 날이에요. 영업합니다. 시즌4 이따 9시부터니까 투표 참여할 준비해 두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저녁 풍경 별밤에 전해주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도 좋고 들리는 소리나 어제 못다한 얘기나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당연히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6: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흔들리
8: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듣고 오셨고요. 별밤 오프닝 하면서 우리 창덕궁의 정자 애련정 얘기했잖아요. 6644님이 저희 장모님 성함이 정, 애자, 련자이신데 애련정 로맨틱한 이름이라고 하셔서 깜놀했네요. 와 이런 운명이 있나 세상에. 로맨틱한 이름 맞네요. 심지어 진짜 정, 애련정이야. 뭐 예를 들어서 박애련 여사여도 우와 할 텐데 심지어 정. 와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애련정님은 반드시 부엉이가 되셔야 될 운명이라고 전해주세요. 방현실님, 창덕궁 애련정 가을에 가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후원에 있어서 예약해야 해요. 이게 창덕궁 입장권과 별도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당일 예약을 해야지만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경 가보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반혜이님은 오늘 1등 출석 노려봅니다. 오늘 회의가 7개나 있었어요. 힘든 하루 끝에 8시 출발하는 셔틀 타고 마무리엔 역시 언니 라디오지 하고 이어폰 찾아 꽂아요. 그래야 마음이 차분해져요. 올해 7살 된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너무 미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혜이님이 8시 00분 20초에 도착을 해서 1등 출석 맞대요. 1등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1등 선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혜인님 오늘 너무 고생도 많았어요. 7개 회의를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지치거든요. 혹시 별반 끝나기 전에 퇴근하시면 그래서 강아지 문 열고 처음 리액션 어땠는지 혹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보고 싶네요. 털복숭이들. 아, 또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브 노래 들을게요. Off the Record.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이어서 어제 나온 구름의 신곡 나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제목도 참 잘 지었네요.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1등 출석러 반혜인 님이 집에 도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어요. 1641 안녕하세요. 오늘 1등 출석 반혜인입니다. 셔틀 내렸고 강아지가 반겨주는 사진 보내요. 문 열기 전에 중문이 있는데 문 너머에 진짜 그 딱 문이 열리는 쪽에 바짝 서가지고 일단 위풍당당히 앉아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다음 사진은 이제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서 잘 안 찍혔어. 다음 사진도 얼굴을 잘 볼 수 없지만 대충 보여요. 왜냐면 대흥분 중이라 지금 다 흔들렸고요. 그래서 더 귀여운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동물들은 망한 사진이 더 귀여운 거 뭔지 아시잖아요. 이 친구 지금 근데 테리어인가? 이, 아, 너 되게 익숙한 그 종인데 종류가 뭐였지 싶은데 아무튼 너무 귀엽고요. 반질반질하고 눈은 반짝거리고 엄청 흔들리게 나왔는데 눈이 반짝거리는 건 두 사진 모두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사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님. 2355님이요. 부부가 둘 다 육아휴가 내고 7살 딸이랑 제주 두 달 살게 하고 이제 완도에서 김포 가는 중입니다. 어쩌다 라디오를 듣는데 딸이 이 언니 목소리 너무 좋다 라면서 계속 듣잖아요. 7살 따님에게 언니 소리 듣는 건 아무리 저여도 참 머쓱하네요. 감사합니다. 8595님은요. 야간 배송을 위해 남편이랑 터미널 출근하는 중이네요. 오늘도 밤샘 3회전 배송해줘. 손발이 착착 잘 맞기를 일하고 고단한 일정 앞두셨지만 에너지 넘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타이티에이리의 오픈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지난 겨울 나는 회사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 13년 근무한 직장에서 냉정하게 분리되는 순간은 아찔했다. 회사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컸으나 재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부끄럽다고 숨기기보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곧장 구직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다 나와 같은 50, 60세대를 위한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3일간의 교육을 들었는데 처음엔 서먹서먹했고 원치 않는 퇴직 때문인지 얼굴이 어둡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교육이 끝날 때쯤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들 생기 있는 눈빛을 되찾았다. 실직 직후엔 나 홀로 세상 밖으로 밀려나 허우적대는 중년이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가진 직업적 강점을 발견했고 재취업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추려냈다.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둔 거다. 내 인생 사전에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뉘앙스를 가진 화이팅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응원의 메시지 같다. 남은 내 인생에게 잘할 수 있다고 곧 도전의 문이 열릴 거라고 힘있게 화이팅을 외쳐줄 타이밍이니까 말이다.

하이키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 들었어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최선영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재취업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화이팅이라는 말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힘찬 응원의 메시지라는 걸 깨닫습니다. 새로이 열릴 문을 기필코 찾아내어 도전하겠습니다. 선영님이 선택한 단어 중 이 기필코라는 파트가 저를 진짜 진심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기필코라는 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을 묘사할 때 몇 번이나 쓸까요? 생각보다 그냥 읽는 단어지 쓰는 단어가 아닐걸요. 여기서 느껴집니다. 반드시 선영님 다시 그 뭔가 이 세상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으실 건 물론이거니와 그때부터가 진짜 내가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구나 싶은 에너지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8595님 있잖아요. 좀 아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 아까 남편이랑 배송 간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20년 넘게 하던 일 접고 두 달여 만에 재취업한 거랍니다. 위기를 뚫고 또 다른 곳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뛰어봅니다. 라고 에너지 넘치게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비슷한 상황 계신 분들 또는 또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영님처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어떤 불안함에 젖어있지 않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 같고 가장 용감한 일인 것 같거든요. 아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며 소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 들을게요.

손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 이어서 거미와 바비킴이 부른 러브레서피 들으셨고요. 하은종님 퇴근해서 아침에 만들어 놓은 김치볶음밥 데워서 한 입 하는 중입니다. 별밤 들으면서 먹는 김볶 최고네요. 아 맛있겠다. 나도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이걸 먹을걸. 저 지금 옥수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먹고 가서 제대로 저는 이제 냉동 볶음밥이지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맛있는 요새 밀키트 볶음밥들 많거든요. 김치 볶음밥은 언제나 맛있어요. 1399님 대장부엉 20여 년 전에 모 도넛 브랜드 콜라보 제품으로 받은 라디오입니다. 여름휴가에 집 정리하다 발견했는데 건전지를 끼워두는 채로 오래 방치해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알코올 수압으로 열심히 닦고 새 건전지 갈아 끼웠더니 세상에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고물 같은 라디오라니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이제 라디오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 공유합니다 라면서 라디오 플레이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콜릿 브랜드랑 도넛 브랜드랑 콜라보 해서 만들었나 봐요. 근데 20년보다는 안쪽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구할 수가 없네요. 제가 중고로라도 와 갖고 싶다 해가지고 검색해봤거든요. 귀한 물건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거 나름 너무 가치 있는 거를 또 소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고요. 그 왜 빨간 포장지로 유명한 초콜릿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똑똑 부러뜨려서 세로로 길게 생긴 그 아무튼 제가 참 좋아하는 초콜릿이기도 하고요. 너무 예쁩니다. 7535님, 7월에 중학교 첫 방학을 했는데 벌써 개학이네요. 방학은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청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침 이 노래 2355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뱅 신곡 나왔습니다. B.I.I.I.G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 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관

0: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헤리즈아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냈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영업합니다.
2: 시즌 4.

0: 그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아유. 남수정님이요. 네. 소장부엉 이번 주 MBC 라디오에서 월화수목 다 만나게 되네요. 너무 좋아요.
1: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버렸군요.
0: 월화는 우리 상디를 대신해서 윤상 씨 대신해서 오늘 아침에 스페셜 DJ 해주셨고.
1: 네.
0: 그리고 오늘 지금 별밤 나오셨고.
1: 네.
0: 내일은 여전히 오늘 아침에 게스트로 활약을 하실 예정이죠.
1: 맞습니다. 내일 스페셜 DJ는 진구 씨가 이번 주 맡아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구 씨를 만나게 됐네요.
0: 그렇게 되었군요.
1: 네.
0: 이희은 님이 이번 주는 진정한 MBC 아들이십니다.
1: 이 정도면 진짜.
0: 진짜.
1: 방 하나 내주셔야 됩니다.
0: 완연합니다. 아들 네. 티가. 근데 애칭이 네? 또 생겼어요. 원래는 이전에 DJ 하실 땐 데디였는데
1: 네.
0: 펄디라고요.
1: 맞아요.
0: 뭐죠 이거는? 펄디.
1: 펄디? 아 모르시는군요. 제 네네네. 펄디의 어떤 유래를.
0: 네네. 왜요 왜요.
1: 아, 지난주에 네. 그 옥상달빛 윤주 씨가 스페셜 DJ 할 때 제가 이제 목요일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그 옛날 라떼 차트를 소개하는 코너인데 95년도 차트였어요. 95년도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0: 네네네.
1: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0: 네.
1: 뭐 사귀었던 친구 얘기도 하면서 어떤 존재였냐 고등학교 때. 나는 숨은 진주였다. 별명이 숨은 진주. 히든 펄이었다.
0: 히든 펄.
1: 그러니까
0: HP?
1: 이게 뭐 남들 앞에 막 나서가지고 네. 막 뭐 막 놀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매점에 갔는데 쟤 누구야? 저 오빠 누구야? 그런 존재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귀었던 친구가 제 한 학년 밑이었는데 그 밑에 학년에서는 거의 탑으로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요즘에 제 고등학교 하나 밑에 후배들을 만나면
0: 예, 예.
1: 그때 진짜 너무 의아했다.
0: 저 형이 왜?
1: 저희가 왜 저 형을 만나나.
0: 아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무래도 인근 또 이게 이 동네 후배이자 같은 학교 라인이잖아요.
1: 중학교 후배잖아요.
0: 이원석 씨 주변 네. 동창분들도 많이 아는데
1: 네.
0: 맨날 자기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인기 많아 뭐 좀 티 안 났지만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인기인이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인기 많 약간 하하 유니버스였다 같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1: 뭐예요?
0: 많은데
1: 네.
0: 자기가 잘 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고.
1: 아
0: 급기야는.
1: 네, 제가 나쁘지 않네.
0: 제가 그 신화에 예 그 실화를 한 스푼 더해 드립니다.
1: 아유 그런데 이제 95년도 대학교 진학 후에는
0: 예, 예.
1: 뭐 그때는 뭐 숨지 않아도.
0: 예, 예. 드러나셨죠.
1: 제가 신촌벌을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0: 아 그랬어요?
1: 라는 얘기를 했더니
0: 오늘도 근데 걸어다니기 쉽지 않은 거 마찬가지죠.
1: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0: 네.
1: 그 당시에 제가 그쪽 사람들 한산하던데요.
0: 아 또 누가 또. 아 요새야말로 진짜 걸어다니기 쉽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1: 아유,
0: 왕발로 아유, 등장하셨어요. 깁스를 하고.
1: 진짜 걷기가 쉽지 않아요.
0: 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1: 근데 많이 낫대요. 제가 병원을 거의 매일 다니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벌써 반이 붙었대요.
0: 역시 너무 그 어리시다 보니까 뼈도 빨리 붙는군요.
1: 이 정도면 거의 울버린이다 나는.
0: 울버린이다.
1: 네.
0: 울버린 발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선곡 대결
1: 네.
0: 들어갈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은요?
1: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각자 세 곡의 노래를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이고 대결에서 지면 패자의 마이크 꺼지면서 코너 끝인사도 못하고 추천곡도 자필로 전달해야 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있으니까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하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1: 원래는 이 단어가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또 이분들의 데뷔일에 또 K-POP 역사의 한 축이 됐습니다.
0: 예.
1: 오늘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 브라키.
0: 아우 딱 맞추셨습니다. 저는 빅뱅과 하나가 된 우르락기였고요.
1: 짜릿해.
0: 8월 19일 오늘이요.
1: 네.
0: 세상에 빅뱅 데뷔 벌써 20주년이래요.
1: 아 20주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29일.

0: 29일 거예요.
1: 아 29일이군. 아 오늘 신곡이 나왔군요. 네, 그냥.
0: 그걸 맞춰서 아마 신곡을 낸 것 같아요.
1: 키오 키오. 너무 지금 요즘 음원 차트가 네. 예전에야 뭐 이 정도 사이즈 가수 나면 바로 1위 진입 당연한 거였는데 네. 언젠가부터 그게 거의 불가능했었잖아요.
0: 철옹성이죠 지금. 뭐.
1: 바로 1등 진입했어요.
0: 좋겠다.
1: 그게 대단히.
0: 부럽다.
1: 와 대단합니다.
0: 대단한 팀이죠. 대단한 팀이 어느새 되어버린 거죠 정말.
1: 뭐 근데 너무 생각보다 좀 빨리부터 대단하긴 했는데 이렇게 오래 존재감이 그러니까요. 지속될 줄 몰랐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 빅뱅이 한참 활동할 때는 네. 1등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때는 완전 뭐 그야말로 정말 핫할 때 아니에요.
1: 맞죠.
0: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레전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와 근데 진짜 뭐 그냥 존경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핫한 포스를 그쵸. 뿜뿜하고 있습니다.
0: 그들이 핫할 때 지금 막 핫한 아이돌들이 그들의 음악과 춤, 무대 퍼포먼스
1: 다 영향받았죠.
0: 다 거기서 이제 네.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대. 나도 스타가 되고 싶어.
1: 그쵸.
0: 빅뱅처럼.
1: 빅뱅 키드 너무 많죠.
0: 네.
1: 좋아요. 아 8월 19일이 데뷔 날이 맞긴 하대요. 그래서 아. YG 패밀리 콘서트 날이었는데 이날을 데뷔 날로 본다고 합니다. 싱글이 난 건 29일이 맞고.
0: 아 그렇군요. 아, 콘서트에 먼저 데뷔를 했구나.
1: 역사를 알아갑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주제 빅뱅 네. 대놓고 빅뱅으로 파티하는 날이에요.
0: 아무래도 이쪽은 우리 대장부왕이 좀 강세죠.
1: 아 제가 아무래도 뭐 아 어떤 면에서 강세죠?
0: 아무래도 뭐 좀 찐친이니까.
1: 아 약간 절친.
0: 아,
1: 저 여기서 축하한다고 한 내년쯤에 저도 문자를 한번 보내볼 생각이에요.
0: 아 미리 보내놓으세요. 내년쯤에 답이 올 수 있잖아요.
1: 아 그러네. 내년쯤에 답이 오거나 내년쯤에 엄지척이 찍히겠죠. 조용히.
0: 그 메일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네요.
1: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좋은 소식이 올지.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영업해 볼까요?
0: 제가 먼저 할까요?
1: Go go.
0: 아 제가 지금 굉장히 연승 중입니다, 여러분.
1: 아 맞아.
0: 참고로. 그래서 오늘마저 이기면은 5연승입니다.
1: 올림픽 승이죠.
0: 네, 5연승입니다.
1: 예, 오륜기를 그리는 날.
0: 한번 정말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가열차게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영업곡 아까 8월 29일에 데뷔 싱글이 나왔다고 했죠. 데뷔 싱글 앨범이에요. 보니까 이게 예. 싱글 앨범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1: 이때 개념도 좀 새롭게 만든 부분도 네. 있었어요.
0: 네 곡짜리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빠진 EP의 개념인데 그걸 데뷔 싱글 앨범이라고 또 칭하더라고요. 빅뱅의 This Love 갖고 왔습니다. This Love. 이 노래는 마룬5의 This Love를 샘플링해서 어떻게 보면 재탄생시킨.
1: 맞아요.
0: 어떻게 리메이크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재해석?
0: 재해석이래. 완전 다른 노래가 됐죠.
1: 네.
0: 근데 아무튼 작사 작곡에는 그 마룬5 멤버들의 이름이 있고 또 GD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아무튼 이 노래가 처음에 2006년 8월 29일에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제가 처음 보는 순간 그때는 빅뱅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야 기가 막힌 밴드가 나왔구나.
1: 맞아. 밴드인 줄 알지.
0: 네. 그래서 저 보컬은 야 요즘에 저런 보컬이 나온다고? 저렇게 멋있고 노래 잘하고 그냥 그야말로 멋이라는 게 막 줄줄 넘치는
1: 왜냐면은 이 퍼포먼스 뭐 몸 움직이는 그 네. 느낌이 너무 좋았죠.
0: 그쵸. 거기다 그 당시에 정말 핫했던 마룬5의 디스러브를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
1: 이거 솔직히 그 우리 업계인들은 아는데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0: 네.
1: 굉장히 비싼 작업이잖아요.
0: 아무래도 뭐 저작권을 풀려면
1: 굉장한 그게 들어갔을
0: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예. 뭐 시간이 흐른 곡도 아니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밴드 씬에 또 그 당시에 밴드가 이렇게 막 핫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1: 아니죠. 야,
0: 이분들 덕분에 밴드가 한번 흥하려나 했었는데 밴드가 아니었다. 그냥 빅뱅이었다. 근데 정말로 원곡도 워낙 좋지만 빅뱅의 재해석한 특히 G드래곤의 어떻게 보면 솔로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GD 솔로곡이었네.
0: 잘 만들었어요.
1: 그 이 이원석 씨가
0: 네.
1: 진짜 이 비방 때 말씀하셨었고
0: 네.
1: 솔직히 이게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0: 그렇게 얘기하면
1: 아니
0: 우리 애덤이
1: 들으면은
0: 서운해해.
1: 연락 주세요. 예, 반박하고.

0: 싶으시면
1: 애덤 뭐 이제 뭐 애덤이나 뭐 빅뱅이 뭐 월드 클래스가 그럼요. 됐으니까
0: 그럼요. 아니 GD가 좀 위 아닌가? 아닌가?
1: 그럴 수도 노래. 있죠.
0: 뭐 아무튼 자 노래 들을까요?
1: 이렇게 작게 하지 우리 근데
0: 위? 나한테는 위야? 아 몰라
1: 마룬 파이브 듣지 말라고 이렇게 아니 아니 수근수근 얘기하는 건가요?
0: 네? 아니요 들어도 좋은데 봐. 자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빅뱅의 This Love. This Love. This love and my thuggin' G's and I'm straight falling, yeah. That's right, yeah, yeah, yeah. This is a song for y'all.

0: Look at me. After you left, it ain't the same. I'm not what I used to be. It hurts so much, you know. I need you, girl. Always long time. That's love.
1: 아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원석 씨 덕에 네. 빅뱅의 This Love 들었어요. 김소연님이 This Love 진짜 좋아요. 신나. 이 서글픈데 신나잖아.
2: 들어보니까 마룬 5가 고마워해야겠네.
1: 겉봐요. 제가 괜히 이게 개인 팬심이 아니래니까.
2: 이 노래 듣고 마룬 5 다시 듣게 될 것 같아요.
1: 맞아.
2: 마룬 5 아 이게 마룬 5 노래를 만든 거야? 하면서 더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2: 예. 네.
1: 정다희님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2: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1: 어, 울고 계시네요.
2: MP3로 들으며 야자하던 생각 나네요. You you this you, love you you you you
1: you you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1: 아 진짜 이 빅뱅을 주제 빅뱅 노래들로만 채우는 게 다소 조금 그렇지 않나 했는데 진짜 다채로운 노래들이 너무 많았죠. 하면서 보는데
2: 남아요 남아.
1: 네
2: 많이 남아.
1: 자 저는요 네. 이 제가 이제 선곡을 할 차례인데요.
2: 네.
1: 빅뱅은 또 재밌는 게 아주 솔로곡들 중에서도 뭐 히트곡이 거의 없는 멤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 네.
1: 재미난 유닛 멤버 그 프로젝트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유닛이 되든 너무 다 흥미로웠고요. 기대가 네. 되는 유닛이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모든 빅뱅 노래가 그렇지만 전주가 나오면 모두가 이제 뭔가 몸을 흔들 준비를 하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GD 태양 유닛이었죠. GD 태양의 Good Boy.
2: Good Boy.
1: I am a good good 하면 짜라당 짱땅땅 따라당 따라당 아주 진짜 똑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고
2: 너무 똑같다.
1: 그렇죠. 와. 제가 이것만큼은 똑같이 카피를 해서 출 줄 알거든요. 아니 잠시만 왜 이렇게 웃음을 지으시는 거죠?
2: 아니 근데 아니에요.
1: 뭐요 뭐요?
2: 아니
1: 뭐죠?
2: DJ를 험담하면 안 될 것 같아.
1: 아니 뭐 험담할 게 뭐가 있었지?
2: 데타 DJ를 얼마 전에 해보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지금 칭찬한 일밖에 못
2: 조롱하거나
1: 못 하신
2: 험담하지 않아요. 저 조롱을 그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 조롱을 당할 일이 지금 전혀 벌어지지 않았는데
2: 아니 그 춤은 좀 제가 알기로는 대장부원 그래도 팔다리가 굉장히 긴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1: 아, 이 노래는 근데 팔을 약간 팔꿈치를 몸에 살짝 붙이고
2: 너무 짧아 보여요 지금
1: 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 팔을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흔드는 게 관건인 그런 춤이에요. 모르세요?
2: 빅뱅 GD 태양 두 분이 했을 땐 그런 느낌이 안 났는데 말이죠.
1: 어, 이거 춤 모르세요? 제가 추니까 무슨 춤인지 알잖아요.
2: 아니 그 아 이거 당연히 알죠. 아는데 좀 아니에요 뭐 네. 아니 그만할게요.
1: 예, 예.
2: 아, 조롱하면 안 돼. DJ를 조롱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요.
1: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GD가 유닛을 할 때마다 해당 그 상대 유닛 멤버에게 좀 가장 좀 찰떡인 느낌으로 곡을 참 또 잘
2: 찰떡.
1: 아니 왜 그러세요? 영업 들어오지 마세요.
2: 아, 아니,
1: 같이 부를 뻔했네. 근데 태양하면 뭡니까? 그루브의 황제 아닙니까?
2: 아, 노래도 너무 잘하시죠 또.
1: 노래도 잘하고 이 움직임,
2: 네.
1: 그 말랑말랑한 그 곡선의 움직임.
2: 네.
1: 진짜 그릴 수 있는 안무로서의 곡선은 이 춤에서 이 노래에서 다 나옵니다. 둥글게 둥글게. 제가 아까 춘.
2: 둥글게 둥글게. 아,
1: 오늘 좀 이원석 씨.
2: 아, 예, 죄송합니다.
1: 발디하다 발디로 하시지 근데 왜? 발디가
2: 아, 제가 펄디로 한 게 아니에요.
1: 오케이. 저는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또 예, 춤의 세계로 좀 빠졌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 영상 좀 찍어도 되나요?
1: 저의 첫 번째 영업곡이에요. 네. GD 태양의 Good Boy.

0: 아, 너무 숨이 차서 그런데 무슨 노래였는지 저기 소개 좀.
1: 엔딩 포즈 잡고 계신 거예요? 지디 태양의 굿보이, 대장부왕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0: 아, 예. 아, 진짜 흥이 아직 가라앉질 않는데요.
1: 제가 대장부왕 춤을 영상으로 찍긴 했어요.
0: 아, 예.
1: 그래서 단체방에는 일단 올려놨으니까.
0: 아니, 이게 제가 완전히 다 풀파워로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네.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팔을 많이 써야 되는데.
1: 공간 너무 넓은데요, 이 스튜디오.
0: 아니요. 그래갖고 그것만 좀 양해 부탁. 그거를 감안해서.
1: 정색하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0: 아, 왜요?
1: 그러기에 네. 너무 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0: 무슨 말씀 왜 갑자기 막말을 하시는 거죠? 김재광님께서 러닝 네. 중인데 나도 모르게 팔을 나풀거리고 있네.
1: 아, 김재광님도 이 춤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0: 야, 이거는 국민 춤입니다.
1: 백주은님도요. 반 단체 장기자랑으로 굿보이 쳤는데 활어처럼 펄떡거린 기억이 있네요.
0: 그래.
1: 몸에 빈부격차를 느끼게 해준 곡이랍니다. 흑역사가 떠오르는데 대장방이랑 같이 추면 안 창피할지도 몰랐다.
0: 저랑 추시면 근데 또 빈부격차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1: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제 나름의 춤선이란 게
1: 있어요. 일단 영상을 꼭 그 인별그램에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0: 좀 약간 이펙트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저 약간 느낌 있게. 근데
1: 이게 이펙트? 예?
0: 이펙트 이게 춤 왜 그 약간 막 흑백이고 약간 춤 잘 춰 보이는 느낌 그런 예.
1: 그거 뭐 작가님들이 해주시겠죠 뭐.
0: 지금 다음 곡 소개 빨리 해야 됩니다, 만석 씨.
1: 제 두 번째 영어 곡은요. 아, 빅뱅의 뱅뱅뱅.
0: 아,
1: 가져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 마마 2024 시상식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 이 뱅뱅뱅이 딱 시작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 기세 혹시 기억나세요?
0: 전부 다 기억나죠. 저는 등장할 때 그 지드래곤이 어느 쪽 어깨부터 털었는지까지 다 기억하는 걸요.
1: 아니 이게 그 무대 전환이 되고 빅뱅이 나올 거라는 어떤 힌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 나와요. 한참 있다가.
0: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
1: 네. 한참 있다 나오는데 거기 시상식 참여한 그 정말 유명한 아이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빅뱅을 연호하며 기다리는 그 짧지 않은 시간.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 화면으로 딱 전환되면서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다가 이제 대성 세 명이 쫙 무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에. 그래서 대성 씨가 진짜 입 모양 보셨어요?
2: 가자.
0: 아 맞아.
1: 쫙 끌고 들어가는 그 기세. 그야말로 뱅뱅뱅이었습니다.
0: 뱅뱅뱅.
1: 그래서 제가 가져온 노래 빅뱅의 뱅뱅뱅.
0: 아, 이 노래는 또 4부 첫 곡으로 준비해놔야 돼요.
1: 네.
0: 이것도 좀 함께 일어나서 좀 출까요?
1: 아, 저 다리가 좀...
0: 아까 맞다. 사실 이거 안무 완벽하게 원래 소화하시잖아요. 오늘 다리만 안 다쳤으면은.
1: 보통이 아니죠.
0: 아, 아깝다. 오늘 네. 저기 이나 원석 유닛 댄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됐고요. 자, 돌아오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계속해서 원석 이나주 한 사람 이름 써서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곧 돌아올게요.

0: 잔나라에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대장군 좀 쉬엄쉬엄 하세요.
1: 연나 너무 덥고요. 이원석 씨 두 번째요.
0: 옥수수 씹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옥수수도 왜냐면 지금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빅뱅에 뱅뱅뱅 네. 이러면서 수요일 별반 4부 시작했습니다.
0: 네, 저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고요. 네. 오늘 주제는 오늘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입니다. 네. 원래 이거 대장부왕이 해야 되는 멘트인데
1: 네, 지금 아직 지금 숨 고르고 있어요.
0: 네, 좀 쉬라고 제가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17님이요. 원석 저를 뽑아주셨군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이걸 어찌 이겨요. 흥의 몸을 맡겨봅니다.
1: 맡기셨군요 저처럼. 정소미님 가족들이 볼까봐 방문 닫고 방구석 콘서트 중이에요. 너무 신나. 나중에 네. 부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클럽을 여는데 다 얼굴만 나오고 네. 몸을 가리는 거야. 이게 약간 각자 작은 상자에 들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네. 그래서 움직이면 서로 안 보이는데 흥은 즐기는데 눈만 마주치게 하는 네. 우리만의 클럽을 만들면 좋겠다.
0: 아 다들 좀 내향적이시군요.
1: 내향적이고 자신의 그 춤 사위가 드러나는 걸 다 꺼려하실 것 같거든요.
0: 아까 보니까 정소민님도 방문 닫고
1: 그러니까.
0: 혼자. 근데 대장부왕은 왜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1: 왜? 이거 무슨 질문이죠? 제가 어지간하면 모든 질문 잘 알아듣는데
0: 아니 못 왜, 알아들으신 건 알 것 같아요.
1: 왜 자신이?
0: 이지영님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빅뱅이 데뷔했는데요. 지금 고1 담임입니다. 요즘 17살, 17살 애들도 뱅뱅뱅으로 쇼펌 찍어요. 와, 몇 년이야?
1: 여전한 거죠. 여전해요. 와,
0: 담임 선생님이래요.
1: 와,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와, 여러분.
0: 네.
1: 자. 여러분들이 와 빵야 빵야 빵야를 어떻게 이기냐 하셨는데요.
0: 네.
1: 어쩌면 이 곡이 이길지도?
0: 아, 이기고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계시잖아요.
1: 그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김치현님이 살짝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0: 누가 됐든 거짓말 가져오신 분이 이깁니다.
1: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바로 빅뱅의 거짓말 입니다. 사실 약간 빅뱅이 이제 전국구 국민 아이돌 느낌이 나기 시작한 조짐은 거짓말이었다고 봅니다.
0: 맞아요.
1: 암소소리,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0: 거짓말.
1: 이야 몰랐어. 네. 이제야 알았어. 이, 여기에서 제가 가끔 가사 작사 관련 강연할 때
0: 네.
1: 요새는 이게 그게 다 너무 흔해진 기법이라 새롭지가 않은데요.
0: 네.
1: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하고 한번 쉬잖아요.
0: 네.
1: 이야 몰랐어. 이게 당시로선 되게 센세이션한 그 작법이었어요. 왜냐면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 몰랐어 이제 알았어가 다음 문장인데
0: 네.
1: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야를 그 다음 그 소절의 첫 마디로 쓴 거예요.
0: 감탄사 아니었을 거예요.
1: 그 감탄사 들려요.
0: 이야.
1: 근데
0: 거짓말.
1: 가사 크레딧을 보면은 그게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데.
0: 줄이 글로브거든. 거짓말
1: 위에요.
0: 네,
1: 위에 문장인데 네. 그 저는 그래서 이 가사 얘기를 항상 했고 보면 얼마나 그 작사가로서 GD의 작법이 너무나 자유롭고 이전에 없던 보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원래는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차이 때문에 띄어쓰기와 멜로디 음절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0: 네.
1: 이 정도로 센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색다른 어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0: 이야 나 몰랐어.
1: 이야 뭘 몰랐다.
0: 이것도 말이 되잖아.
1: 그것도 되죠.
0: 네.
1: 그러니까
0: 이야,
1: 약간
0: 거짓말이야.
1: 양면 점퍼 같은 겁니다. 자. 이 노래가 끝나면서 투표 마감된대요.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저의 추천곡입니다. 빅뱅의 거짓말.

0: 아, 이번에 춤 안 췄잖아요.
1: 아, 어? 아, 왜 그거? 왜 그러? 아, 저는 지금 흥분해서 좀 숨이 좀
0: 노래만 끝났다 하면 거친 숨을 막
1: 아, 흥분해서
0: 좀 무슨
1: 흥분해서 저의 네. 두 번째 영화고 빅뱅의 거짓말이었는데요.
0: 네.
1: 이혁주님이 진짜 이 노래 나올 때 학교 다녔던 사람 다 알 겁니다.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마다 이 노래 폰으로 틀고 좌우로 흔들흔들 양손 위 아래로 벌리며 춤추고 신났던 그 시절을.
0: 그래요.
1: 그런 때 있었어요.
0: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쉬는 시간에 막 춤추고 그런 적 있어요?
1: 아니요.
0: 없어요.
1: 좀 그때는 이렇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뜨고 싶지 않았어요.
0: 다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무슨 노래였어요 그때는?
1: 연식이 너무 나오는데요.
0: 네.
1: 아 저는 그거 있었죠. 한창 때는 그 나를 돌아봐.
0: 듀스.
1: 모든 남학생들이 그 앞으로 넘어질 쏟아지면서
0: 뚜따다뚜따라
1: 빰빰빰빰.
0: 아,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말이죠.
1: 그래서 춤 잘 추는 애들이나 쉬는 시간에 췄죠. 아, 물론 말을 저는 좀 튀기 싫어서 안 춘 거지만. 아, 근데 영상을 제가 저를 찍은 영상을 봤는데
0: 네.
1: 뭐 좀 조작이 들어간 것 같아요.
0: 조작이라니요?
1: 제가 춘 춤이 아니에요.
0: 아, 이 무슨 왜? 그게 무슨 말이죠?
1: 아,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무서워요. 약간 이거 좀 악귀 들린
0: 아 대장부엉의 머리 자신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구나.
1: 아니야 이게 내가 춘 춤이 아니고 뭔가 AI로 좀 합성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뭐 제가 영상을 제작진께 드렸으니까 인별그램 올라갈 아니, 겁니다. 그때 한번 아니야. 반응을 보세요.
1: 아니 악귀 들린 약간 이영진님아 거짓말이 최고봉이죠. 대장부엉 제표 가져갔어요.
0: 아 조윤진님은 뱅뱅뱅이냐 거짓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 아, 둘 다 또 세 글자로군요.
0: 네.
1: 7757님. 이야. 이야. 다 좋아서 어째요? 수요일 밤 제 최애입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이야가 거짓말. 이야.
1: 이야 몰랐어. 네. 이야 다 좋았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데이브레이크 보고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4 오늘 빅뱅을 주제로 선곡했는데
0: 네.
1: 아, 계속 이어갈 수 있어.
0: 왜요?
1: 너무 신이 나 지금.
0: 어 그래요?
1: 난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네. 됐어요.
0: 어쩔 수 없죠.
1: 마지막 영업곡은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갑니다.
0: 네.
1: 오늘의 승자 발표해 주세요.
0: 자 오늘의 승자 과연 소장부엉의 5연승 아니면 대장부엉의 1승 승자는 누굽니까?
1: 까까 아!
0: 대장부엉 승!
1: 아! 드디어! 하, 여러분들 드디어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아 0705님이요. 이나 거짓말 같은 거짓말 등장. 딸내미 학원고 마치는데 좀 더 늦게 나오길래 더 즐기게. 역시 거짓말이다. 예, 통합하는 노래는 거짓말입니다. 아 아무튼 지금 노래가 아우 벌써 또 지르린 하우스 아우 또 이거 빨리 제가 지금 또 춤추러 가야 되니까요. 지드래곤의 파워입니다. 선곡 이유는 아무래도 저와 굉장히 가까운 우리 지드래곤이 별밤에 제 응원차 방문해 주셨을 때가 이제 파워로 컴백하셨을 때라 예 친구로 아니서 이제 틀어드렸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패자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을게요. 제 추천곡 지드래곤의 파워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은 마칠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9일 수요일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0: 아, 오늘 정말 유산소로 가득한 3, 4부였어요.
1: 아,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0: 지금 저 약간 잠이 와요.
1: 잠이
0: 너무 많이 유산소 하고 끝나고 왜 좀 산소 떨어져가지고
1: 오늘 푹 주무시겠네요.
0: 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정민님이 덕분에 캐나다에서 아침 출근 준비 흥 넘치겠습니다.
1: 야, 캐나다는 지금 이제 아침 출근할 시간이군요.
0: 그렇죠. 지금 캐나다 잠깐 가 계신 부원이에요.
1: 아, 좋습니다.
0: 그리고
1: 0063님 전국 소년들 하이탑 스니커즈 신께 만든 거짓말은 신이다.
0: 왜 소년들만 있었죠?
1: 본인이 소년이었나 보죠.
0: 아, 그런가 봐. 네. 저는 진짜 이 GD 패션 엄청 따라증이었어요. 특히 이제 솔로 하면서부터 네. 그렇고 그래서 GD가 평소에 입는 옷 중에 네. 제가 막 어떻게든 따라 사고 비슷한 아이템이라도 했던 게 많고 여전히 그 작년에도 일이 일어났죠. GD가 턱시도를 롱 턱시도를 어디에서 입었어요.
1: 네.
0: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롱 턱시도 자켓이라는 게 있구나. 사실 제가 롱 턱시도를 몇 번이나 입겠어요?
1: 설마 샀어요?
0: 네.
1: 와.
0: 대신에 한 번 입었어요.
1: 언제?
0: 싱어게인 말 최종.
1: 싱어게인 다 앉아 있잖아요.
0: 마지막에 무대 위에 올라오잖아요. 물론 저는 그걸 입고 가다가 새 옷이었잖아요.
1: 네.
0: 무대 위에서 추락했던
1: 아, 그 옷이 그 옷이군요.
0: 그 옷을 입고 추락을 해서 바로 먼지 투성이가 됐죠.
1: 그게 날개가 돼서 좀 덜 다쳤나 봐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펄럭 하면서
1: 또 맞대.
0: 아니, 진짜로 망토처럼 펼쳐졌대. 뒤에서 목격한 코쿤의 말에 따르면.
1: 그렇군요.
0: 자, 그리고 김현정님께서
1: 네.
0: 펄디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요. 잠깐만. 현정님도 다리 수술 두 달 쉬고 일 복귀하려고 별밤도 재활 중이래요. 무쇠 다리로 무사 복귀하고 싶은데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빨리
1: 네.
0: 응원해 주세요 현정님.
1: 화이팅 김현정님. 이게 회복도 회복인데 재활이 더 중요합니다.
0: 맞아.
1: 네 재활 열심히 하시고.
0: 김현정님 위해서 네. 그 다 돌려나 한번 한 소절만 해주세요.
1: 네? 갑자기요? 아 김현정님이라서 다 돌려라.
0: 좋습니다. 돌려 놓으십시오. 발군의 이원석 씨의 발과 현정님의 다리 다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1: 네. 대장봉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권영우님께서 별밤 인별그램에 대장봉의 그 춤솜씨가
0: 예.
1: 올라왔나
0: 봐요. 아 근데 그거 아무리 봐도 약간 요새 그 범죄로도 많이 쓰이는 그 기술 있죠.
1: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대장부왕의 현재입니다.
0: 아니야, 아니야.
1: 현 위치.
0: 아, 완전 음해당하는 거 싫어.
1: 현실.
0: 하긴 근데 내가 춤 잘 추는 거 알려줘서 뭐 하겠어요. 피곤한 일만 생기지.
1: 잘 빠져나간다.
0: 지현우님이요.
1: 네.
0: 이거 봐. 지금 뭐 잘못됐다. 이거 여러분 대장부왕 춤 영상 올라왔지만 보지 마세요라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볼 때 뭔가 음해가 있어. 좋아요. 네. 끝곡 뭐였죠? 캐로원 피처링 마이클 블룸의 Only When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상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기분의 저자 박정수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인 녹기전의 오픈을 앞두고 접객 가이드를 쓰기 위해 대기업의 가이드를 참고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뻔한 매뉴얼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주하는 두 사람의 현재성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호의는 정해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의 표정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기민하게 살피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온도를 살피는 정성,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다가올 가을 기대되는 게 있나요? 이번 일요일이 벌써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아직은 좀 더워도 슬슬 가을을 상상해볼 만하네요.
0: 날씨 좋은 날 야장에서 맛있는 거 먹기,
1: 선선한 바람 불 때 좋은 노래 들으면서 집 걸어가기.
0: 근데 이제 마침 그 노래가 9월 1일에 나오는 82 메이저의 신곡인 거죠.
1: 끝! 그거면 이번 가을은 끝났네요.
0: 그쵸.
1: 시원한 가을 날씨를 기다리든 뜨거운 82 메이저의 신곡을 기다리든 이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 생기면 다가올 계절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날 하루만 좋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기분이 더 좋아질 테니까요.
1: 올 가을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82 메이저 조성일.
1: 저는 남성모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에이리투메이저의 사인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빵디 에이리투메이저 조성일,
0: 여러분의 궁디 에이리투메이저 남성모입니다. 예.
1: 근데 아쉽지만 벌써 스페셜 DJ 마지막 날인데요. 3일이라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0: 맞습니다. 하지만 궁디 빵디는 오늘로 완전 끝이 아니잖아요.
1: 그죠.
0: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DJ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을의 시작 9월 1일에는 에이리투메이저가 컴백합니다. 야! 두 번째 싱글 힛으로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친친방 친구들에게만 살짝 스포라도 해드릴까요, 빵디?
1: 네, 그러면은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거예요. 약간 오. 마치 불처럼.
0: 마치 불처럼.
1: 더 뜨겁게 나올 겁니다.
0: 나이스.
1: 자, 올 가을 저희 신곡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다가올 가을에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궁디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게 있나요? 가을 여우겠죠 뭐.
0: 그럼요.
1: 하이.
0: 올해는 된다. 올해는 가능하다. 올해는 푸른 해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오. 뭐 성일님은? 빵디님은?
1: 저는 저희의 컴백 활동.
0: 아.
1: 왜냐면은 제가 컴백, 저번 컴백 때는 다리 이슈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2377님께서 9월, 그러니까 올 가을에 첫 알바 월급을 받습니다.
1: 와우.
0: 첫 월급이라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는 말고 90% 드리려고요. 음흠. 생각만 해도 기특한 나 자신. 궁디빵디는 알바 해봤나요? 첫 월급 아니면 첫 정산 받은 걸로 뭐 했는지 궁금하네요.
1: 어, 일단은 90%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알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뭐 이삿짐 알바도 해보고 카페, 고깃집, 뭐 전단지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0: 어, 저는 알바를 못하게 하셨어요.
1: 네,
0: 알바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하게 하셔서 아쉽게 못 해봤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곡을 저희가 많이 쓰니까
1: 그쵸.
0: 첫 저작권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제가 갖고 싶어했던 신발을 하나 사고 할머니 용돈을 드렸습니다. 저는.
1: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근데 아까 제가 90% 다 드리지 말라고 한 게 또 이제 제가 쓸 거는 남겨두고 부모님을 드리는 게 좋아요.
0: 왜냐면 90% 다 드려도 일단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1: 네, 너무 대단합니다. 기특합니다. 네. 나 그리고 4309님께서 가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더워서 예쁜 옷을 못 입어가지고 약간 괴로웠거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0: 맞아.
1: 저도 그래요.
0: 저도.
1: 약간 그거 아시죠? 소매 긴 옷 입어서 손등 반은 가렸을 때 나오는 그 여리여리함, 청순미?
0: 아
1: 약간
0: 합니다,
1: 지금 딱 우리 궁디가 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근데 또 이제 더워서 예쁜 옷을 못 입는다 했잖아요. 전 이거 이렇게 내리면 예쁜데 더워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0: 여긴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좀 많이 입는, 많이 걸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도 가을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이 벗어요.
0: 맞아요.
1: 이제 많이 더워가지고 많이 벗고, 그래서 저도 좀 입고 싶은데 계속 벗는 요즘이라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가을아 빨리 와라.
1: 예. Yeah. 자, 친친방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리고 오늘 방송은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가 끝난 후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이따 복습도 꼭 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2529님께서 저도 오늘 알바하는 데서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요. 저는 진짜 먼저 말 못 거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 한가한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학생이냐, 근처 사냐, 본가는 어디냐, 거의 무슨 소개팅처럼 꼬치꼬치 캐묻다 와서 일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힘내서 질문이 많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2: 질문을 다 쓰고 오셨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막 노력해서 하는 거면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2: 맞지 맞지.
1: 근데 이제 먼저 다가간 거잖아요.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하고 사실 친해지려고 한 거니까 또 빨리 친해지셔서 네. 또 같이 직장 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근데 저게 새로운 분을 만났다는 게 약간 이성적으로 새로운 분을 만났다는 건가요?
1: 그거까진 잘 모르겠는데.
2: 아, 동료로서.
1: 그렇죠. 그렇겠죠.
2: 오케이.
1: 그럼 둘 다 약간 피드백을 드리자면 약간 동료로서 피드백 이제 만나셨을 경우에는 네. 저는 빨리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버팀목이 돼줄 수 있으니까.
2: 그치 그치.
1: 근데 이제 만약에 딱 내가 알바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하고 싶다면.
2: 싶다?
1: 네. 그러면 또 우리 궁디가 한번.
2: 제가요?
1: 네.
2: 저 알바를 안 해봐가지고. 그렇다면 일단 직진하십시오. 직진.
1: 바로 소개팅?
2: 직진. 계속 물어보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1: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오늘도 이거 마시실 거예요?
2: 네. 뭐 네. 이렇게 약간 어제 시키신 거 그대로 시키실 거죠 하면서. 네 하면 이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필살기.
1: 그런 사소한 거 좋죠.
2: 네.
1: 자 다음 가볼까요?
2: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0775님께서 오늘 저녁 9시에 고기랑 과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빵빵한 풍선 같아요. 소화제 먹을까 하다가 걷고 있어요. 우리 성일 성모님과 2시간 놀다 보면 소화되겠죠?
1: 아 그럼요.
2: 그럼요. 항상 같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걸 들으시면서 혼잣말이라도 계속 하다 보시면
1: 네. 이제 대답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이런 뭐 이렇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이러면서 이제 소화가 되시는 거고 사실 저희 둘이 또 에너지 밤 텐션도 좋아가지고
2: 맞습니다.
1: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뭐 소화시키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하시면은 소화 무조건 될 겁니다.
2: 무조건 됩니다.
1: 네. 그리고 또 성윤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저는 몇 개월 뒤에 재수가 끝났는데요.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빵디 궁디.
2: 오
1: 진짜 지금 얼마 안 네. 남았다.
2: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빵디 궁디가 응원하겠습니다.
1: 파이팅!
2: 파이팅!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82 메이저의 Birthday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에이리투메이저의 Birthday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드립니다.
0: 이야, 문자 계속 만나볼까요? 2304님께서 궁디 빵디 이번 주에 DJ 한다고 숙소에서 연습 열심히 했었나요? 오. DJ 경험 있는 예찬이한테 물어봤는지도 궁금해요. 예찬이한테 물어본 거 일단 전혀 없고요.
1: 네, 예찬이한테 물어볼 네. 필요가 없이 그만큼 저희도
0: 네 자신 있었어요 사실.
1: 네, 여기 하루 이틀 와본 것도 아니고.
0: 네.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예찬이한테 피드백을 들었을 때 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1: 예찬이가 약간 그런 피드백을 잘 못해.
0: 네. 저희는 진짜 숙소에서 연습하진 않았지만 샵에서 그래서 대본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진행 좀 재밌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본 재밌고 그냥 이 사연들도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들이라서
1: 맞아.
0: 그래서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스. 모카쿠키님께서 궁디빵디 짜라메 케미 너무 좋아요. 내 최애 조합이에요. DJ 맨날 해주세요. 아
0: 저희 진짜 마음 같아서 맨날 하고 싶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수다를 떨 수 있는 네. 저희 이렇게 평소에 우리끼리 있을 땐 하지 않는 얘기들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데 맨날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0: 사실 저희가 에리투메이저에서 토크쟁이 두 명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저희가 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저희끼리 있을 때도 좋은 케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불러주시면 또 와 나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3917님께서 궁디 급 궁금 아스날 팬도 친구해주나요?
1: 아우. 죄송합니다.
0: 아 아니에요?
1: 네 북런던 더비여가지고
0: 아 맞네 네. 북런던 더비면 좀 힘들겠네요.
1: 일단 다음 이번 곧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0: 그쵸.
1: 이번 시즌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팀보다 그 팀이 밑에면은 나는 오케이다?
1: 네 근데 어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친구 하면은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고
0: 아 약간 경쟁심 있네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스날은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고
0: 그쵸.
1: 저희가 응원하는 토트넘은 겨우겨우 강등권에서 살아나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끝과 끝이라서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지원 러브 데이지님께서 성희라 나 리버풀 팬이야. 아 그럼 저랑 친구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냥 뭐 축구만 좋아해도 친구할 수 있고 근데 또 지금 리버풀 팬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은디가 약간 뭔가 약간 심상치 네? 않은 표정을 짓는데 아. 왜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1: 아니 지원 러브 데이지님은 약간 진짜 리버풀 팬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성희 씨는 약간 패션 리버풀 팬 같은 느낌이어서
0: 저는 아니 저는 네. 리버풀 팬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축구를 좋아한 것도 이제 연습생을 시작하고 이제 궁디랑 같이 계속 있으면서 축구에 관심이 많이 생긴 거라 이제부터 저는 이번 딱 프리미어리그 개막한다? 그러면 저는 엄청 많이 챙겨볼 겁니다.
1: 어제도 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0: 어제도 저는 사실 경기 좀 보다가 잤거든요.
1: 보다가 자면 안 돼. 끝까지 봐야지.
0: 근데 이제 어제는 뭐 앞으로 끝까지 보겠습니다.
1: 오케이. 약속해 주시고
0: 네.
1: 4831님께서 오늘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마지막 한 개를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제가 먹었습니다. 궁디빵디는 친구랑 음식 먹을 때 마지막 한 입 양보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냅다 먹는 편이에요?
0: 아, 저는 확실해요. 냅다 먹진 않지만 얘가 끝까지 안 먹는다? 한 몇 분 지났다 그때 맞지? 냅다 먹습니다.
1: 살짝 보고 있어 저, 저 하나를 둘이서 뭔가 보고 있어. 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지. 네,
0: 각을 재고 있죠.
1: 진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가 어? 얘가 지금 나랑 같은 마음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나? 아, 내가 네. 먼저 먹어버려?
0: 제가 이러다가 한번 친구랑 둘이서 치킨을 먹은 적이 있는데 서로 배려만 하다가 다리만 딱 남은 거야. 다리가 근데 심지어
1: 다리를 제일 먼저 먹어야지.
0: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이제 배려한다고 다리가 한 개가 딱 남은 거야 심지어.
1: 아 진짜 어색한 친구였나 보네.
0: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가 너 먹으라길래 그때 아 그냥 바로 뜯었죠.
1: 그 먹으라고 할 때 진짜 먹으셔야 됩니다.
0: 네.
1: 그때 한 번 더 거절한다? 그건 약간 초보.
0: 음흠.
1: 근데 그럴 때 진짜 냉큼 받아먹는 게 고수입니다.
0: 네네 맞아요.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올게요.
0: 환영 인사와 질문은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세정의 항해, 투어스의 내가 태양이라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0: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너네 그 얘기 들었어?
1: 어, 무슨 얘기? 진짜? 와 대박이다.
2: 무슨 얘기?
3: 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여봐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3: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1: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3: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음색마저 청량 909% 청량 뾰뚱한 남자 손동표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뾰뚱한 남자 손동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4: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4: 네네네.
3: 반갑습니다. 저희는 초면이죠?
4: 네, 초면이죠. 초면이죠. 네. 네, 너무 미디어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4: 미디어를 감사합니다. 통해서. 네. 어.
1: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네.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4: 네.
1: 그럼 동표 선배님 환영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4: 좋아요. 6847번님. 동표님 두 분의 DJ 예칭 듣고 놀라지 마세요. 빵디? 취미가 러닝인데 공통점 찾았다. 오.
1: 혹시 러닝 좋아하세요?
4: 어, 저 러닝 너무 좋아하죠. 아, 어제도 진짜? 뛰었어요.
1: 아, 저는 네. 어제는 못 뛰었고 네. 어젠 축구를 오. 하고 이제 광복절 러닝을 해 가지고.
4: 아, 파리로 네. 하셨군요.
1: 그럼요.
4: 아, 좋네요. 어, 그럼 평소에 몇 킬로 정도 뛰세요?
1: 평소에 그냥 뛸 때 한 5에서 7킬로 뛰고 좀 많이 뛴다 하면은 그래도 하프 정도 뛰고.
4: 오, 페이스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뛸 때?
1: 편하게 뛸 때는 한 450?
4: 450? 네. 오, 빠르시네요 엄청?
1: 맞아요, 좀 빠르게 뛰는 편이에요.
4: 오, 좋네요. 대회도 나가세요?
1: 한 번 나가봤었어요.
4: 어, 어디 나갔었어요?
1: 그때 어떤 마포구에서 할 때 하나 마라톤 하나 나갔는데.
4: 오, 10km?
1: 네, 오. 10km 나갔는데 거기 3000명 중에서 제가 30등 했습니다.
4: 와, 진짜요? 어, 그러면은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1: 그때는 411 페이스인가? 그렇게 뛰었어요.
4: 대박이다, 전부 다 빠르신데요?
1: 감사합니다.
4: 저 10km 했을 때 48분 정도 나왔어요. 한 440 정도.
1: 어, 그래도 빠르신데요?
4: 그냥 대회여가지고 약간 뭔지 알죠?
1: 아, 그쵸.
4: 대회라고 하면은 좀 갑자기 뭔가 올라오는 네. 그.
1: 저도 그냥 다시 그렇게 못 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때 진짜 어떤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 잘 뛰었던 것 같아요.
4: 그때. 네. 오. 이렇게 또 성모 씨를 소외시켜서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니, 러닝 하세요?
5: 저 러닝은 잘 안 합니다.
4: 아, 잘 안 하죠.
1: 아예 안 해요.
5: 스포츠를 좋아해요.
4: 페이스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 아, 네. 저희가 좀 재미없는 얘기로 해버렸네요. 아, 네. 넘어갑시다.
3: 네. 0029님께서 요즘 영케이님이랑 부른 셧더 도어 챌린지도 그렇고 SNS에 올라온 노래도 그렇고 하늘이 뿌옇다고 동표가 음색으로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 다니는 행보 너무 칭찬합니다. 친친방에서도 한 소절 들려주세요.
1: 들려주십시오.
4: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요즘 윤마치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3: 네? 네네.
4: 저 초록향 가득 머금었던 순수했던 그 시절을 따라 따라 라라.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
3: 목소리가 굉장히
1: 아니, 진짜 청량, 완전 청량 그 자체인데.
4: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넘어가볼까요?
1: 네. 네. 1630님께서 궁디랑 동표 공통점 있잖아요. 야구 팬. 오~ 야구도 좋아하시나 봐요?
4: 네, 저는 야구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3: 어, 진짜 어디 좋아하세요?
4: 저는 라이온즈.
1: 어, 저도 라이온즈요?
4: 네, 진짜로? 와,
1: 잠깐 이러면 또 내가 소외감 느끼지.
4: 고향이 어디신데요?
3: 저 대구요.
4: 진짜로? 네. 저 대구에서 살았었어요.
3: 아, 진짜요?

0: 부류동에 살았었어요.
1: 저는 팔달이랑 그쪽 북부 쪽에.
0: 어 그러면은 라이온즈 파크에서 직관도 하시고.
1: 그럼요. 시민운동장 있을 때도 갔었고.
0: 아 너무 좋네요. 아. 저는 영덕 출신인데 경상도 영덕 출신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대구에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1: 와 네. 라이온즈 우승해야죠.
0: 그니까요. 네. 요즘 조금 그래도. 맞아요. 요즘. 한참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1: 네네네. 그쵸, 그쵸. 요즘 좋죠. 요즘 좋죠.
0: 요즘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어, 어디시죠?
2: 저는 그래도 좀 봤을 때는 두산 많이 왔어요.
0: 아.
2: 두산 베어스.
3: 잠깐만 반응이 시원찮은데.
1: 아, 시원찮을 수밖에.
2: 라이언즈 팬분들이 계시니까.
1: 네. 두산은 요즘 좀 그냥 무난한 정도니까.
2: 좀 기다리세요.
0: 네. 네, 이렇게 네. 야구 팬들의 기싸움이었고요.
1: 네.
2: 자, 이렇게 환영 인사도 만나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볼까요?
0: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네. 우리끼리의 시그니처이자 우리끼리의 줏대 있게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비밀 얘기 타임.
1: 비밀 얘기.
0: 네, 이 코너가 우리끼리 비밀 얘기를 하면서 더 친해져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코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비밀 얘기를 털어놔 보는 겁니다. 누구부터 비밀 얘기를 털어놔 주실까요?
1: 빵디부터.
2: 아, 저부터요?
0: 빵디.
2: 저는 사실 비밀이랄 게 크게 없긴 한데.
0: 네.
2: 뭐 이거는 한번 말한 적이 있던 거거든요.
0: 아 근데 네. 이제껏 나오신 모든 DJ분들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고 가시긴 했어요.
2: 엄청난 비밀이요. 네,
0: 뭐 신체의 비밀도 털어놓고 가셨고 뭐 그냥 정말 회사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털어놓으시긴 했는데 네.
2: 전 그러면 여기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오. 제 신체의 비밀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0: 오 좋아요 좋아요.
2: 제가 빵디잖아요.
0: 네.
2: 제 빵댕이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1: 와
0: 엄청난 TMI 네. 팬분들도 모르시는
2: 네 아 아무도 모르세요. 오. 저희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0: 아 그쵸 이거 알긴 쉽지 않죠.
2: 네, 네. 그렇죠. 아, 약간 더워졌는데 지금 네.
0: 그러니까요 귀가 빨개지셨어요.
2: 아, 그래요?
0: 괜찮으시죠?
2: 아, 네. 이거 진짜 처음 공개한 거라
1: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인증이 필요한데
2: 나? 아니 인증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아,
0: 오케이. 네. 네, 그럼 오늘 숙소 가서 이제 궁디가 확인해 주는 걸로
1: 네,
0: 합시다.
1: 제가 증인으로. 네.
0: 좋아요, 좋아요.
1: 네.
0: 와, 너무 좋네요. 엄청난 비밀을 털어놨어요. 감사하고 우리 궁디 차례.
1: 아, 저는 최근에 이제 축구를 하다가
0: 네.
1: 발가락에 멍이 나서
0: 아이고.
1: 맨발로 다니기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말을 잘 안 벗으려고 하고 있어요.
0: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1: 다치진 않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 하다가 끝나고
0: 네.
1: 이게 엄지 발가락 바로 옆에 있는 발가락.
0: 네네.
1: 예.
0: 두 번째.
1: 네. 아주 시퍼렇게 멍이 나서.
0: 아이고. 네. 우린 그걸 검지 발가락이라고 부르기로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1: 검지
0: 발가락을 네. 다치셨군요. 네. 아이고. 꼭 그런 안티 땡땡 그런 거라도 바르시고.
1: 아, 네네네. 네네네.
0: 약 잘 바르시길 바라겠고요.
1: 네.
0: 저는. 저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2: 여기서 최초 공개인가요?
0: 네 여기서 최초 공개입니다.
2: 좋습니다.
0: 저는 네. 8월 12일이었습니다
2: 얼마 전이네요.
0: 네 8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부터 3시경 그 사이경에 제가 유성우를 보러 다녀왔어요. 이건 또 기회 같았지.
2: 그 별똥별 많이 떨어진다는
0: 맞아요.
2: 저 그때 봤어요.
0: 어, 진짜요?
2: 네, 저 한 세 개 봤어요.
0: 오, 그냥 봤어요, 서울에서 보셨어요?
2: 네, 서울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봤습니다.
0: 오, 그런 낭만을 또 챙기시군요.
2: 아, 그럼요.
0: 오, 좋네요. 저는 별똥별을 보러 가평에 다녀왔어요. 드라이브 한다고.
2: 아, 진짜요? 오.
0: 네, 가평에 가서 거의 진짜 거진 20개? 엄청 많이 봤어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2: 완전 약간 감성
1: 충만한 줄도 몰랐어.
0: 아니 그런 날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네, 네.
2: 그런 거에 원래 관심 없어요.
0: 아...
2: 뭐 다리 완벽히 가려지는 날 뭐 이런 것도 아예 관심 없어서.
0: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 ESTP입니다.
0: ESTP?
1: 네.
0: ST시구나. 어떻게 되세요?
2: 저 ESFJ입니다.
0: ESFJ. 하, 두 분 다 S시네요. 네, 한 발자국 멀어진.
2: 네, S랑 N은 네.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0: 그래요? 아, 좋습니다. 한번 오케이.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요, 오늘.
2: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비밀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0: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1: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2: 그런 날이 있죠.
1: 어떤 날이요?
2: 누군가 나 대신 모든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예스. 오케이. 저희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대신 선택해 드릴 건데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오, 맞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2: 그렇죠,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궁디랑 빵디가 선택지 A or B 중에 하나씩 골라서 대리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 판정단으로서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들어보고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1: 그만큼 또 설득을 잘 하셨다면 혜택도 있어야겠죠?
2: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선물도 특별히 저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DJ의 이름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0: 오케이. 벌써부터 승부욕이 막 끌어오르는데요?
1: 네? 맞죠?
2: 그 톤이 오르... 아, 톤이 아닌데?
0: 끌어오르고 있어, 지금.
1: 아, 끌어오르는 중이구나.
0: 네, 끌어오르는 중.
1: 아, 오르는 중.
0: 네네.
1: 오케이.
0: 그러면은 문자는 미리 SNS로 도착한 사연들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2: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3: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0: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는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인데요.
2: 네,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을 들어보기 전에 원래 두 분은 좀 평소에 좀 잘 맞으세요? 의견이나 혹은 뭐 성향이라던가.
1: 이게 또 잘 맞을 때는 너무 잘 맞고 근데 또 안 맞을 때는 서로 그냥 아예 안 맞아요. 네.
2: 아,
1: 그래서 완전 편차가 심합니다.
2: 주로 맞아요. 어떤 게 잘 맞으세요?
1: 이제 운동할 때나 뭐 스포츠 이런 거 할 때는 잘 맞는데 뭐 할 때 약간 뭐 할 때 안 맞지?
3: 뭐 할 때
2: 식성은 그냥... 맞으세요?
1: 아, 식성... 아예 다르죠.
2: 그럴 것 같았어요.
1: 여긴 김치도 안 먹고 뭐 찬 음식 밑반찬 아예 안 먹고.
2: 어떤 거 좋아하세요?
3: 저는 고기랑. 고기랑
1: 그냥, 밥만 딱 먹어요.
2: 아, 되게 건강식으로.
3: 네. 건강한 음식은 잘 안 먹긴 해.
2: 약간 마라탕, 떡볶이 이런 자극적인 걸 안 드시죠?
1: 아, 그런 거 좋아해요.
2: 아, 그런 거 좋아해요.
1: 너무 좋아해요.
2: 뭔가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3: 아, 그렇죠. 네.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2: 근데 뭔가 그런 막 김치도 안 먹고 이런다길래.
3: 네.
1: 회도 안 먹고 날 것도 아예 안 먹어요.
2: 아, 진짜요?
1: 저는 일단 거의 다 먹는.
2: 아, 그냥 가리는 게 없어요.
1: 네, 있는 대로 그냥 다 먹어요.
3: 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얘는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2: 아,
1: 식성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2: 네, 좋네요. 운동하고 따로 밥을 드셔야겠네. 그렇죠.
3: 네, 약간. 어차피 얘는 다이어트를 평생 달고 살아가지고
2: 네.
3: 회사에서 다이어트, 계속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2: 진짜 힘들겠다. 괜찮아요. 이것도 네. 네. 할 수 있을 때.
1: 어쩔 수 없죠.
2: 할 수 있을 때 즐기자.
3: 즐기자.
2: 네.
1: 네. 자, 그럼 바로 친친방 친구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우리 발금이님.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아픈 슬픈 나란 사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날엔 A. 확 풀리게 먹고 배 아프기. VS B. 안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못 풀기.
1: 아, 이건 저는 A지.
2: 이건 A지.
1: 진짜. 당연히 B 아니야?
3: 아니,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 아니죠? 풀고 싶은 거잖아. 네.
1: 근데 배가 아프기가 있잖아.
2: 그치,
1: 그럼 배가 아프면
2: 이분은
1: 또 스트레스예요.
2: 그치, 그치.
1: 그쵸? 근데 하지만 B는 안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못 푼다?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다른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조건 먹는 것만 있진 않을 거예요.
2: 일리가 있어요.
1: 그쵸?
2: 네.
3: 그치만 확실하게 딱 매울 거 먹을 때만큼은 그만큼 행복하잖아.
2: 아,
3: 행복하고 그냥 화장실만 자주 갔다 오면 돼.
1: 근데 매운 거에서도 기분 좋은 매운맛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냥 맵기만 한 매운맛이 있습니다.
2: 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1: 근데 어떻게 또 기분 좋은 매운맛만 찾아요? 그건 너무 확률적으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안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안 푼 다음에 다른 걸로 풀면 됩니다.
3: 아, 근데 저도 이게 그 특정 브랜드의 어떤 버거를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있거든요.
1: 아, 그거 알지?
3: 네.
2: 혹시 상하이?
3: 아, 그거랑 비슷한데.
2: 아, 아니구나.
3: 약간 그런 제가 이제 연습할 때 항상. 근데 그 버거가 너무 맛있어서.
2: 너무 맛있어서.
3: 네. 그 버거 먹고 싶은 날에는 그냥 먹고 아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2: 아, 그냥 아프자 이러고 먹는 스타일이죠.
3: 네, 먹을 때만큼 행복하니까. 그리고 먹고 싶으니까.
2: 근데 속이 좀 쓰리시긴 해요.
3: 네, 근데 이것도 계속 저걸 도전하고 도전하면 몸속에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매운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2: 오케이.
3: 몸속에서 받아들인다면
2: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요. 저의 선택은 빵디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정말 속이 쓰려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위가 정말 약해서
1: 아, 진짜요?
2: 저는 그냥 빨간 것만 먹어도 속이 쓰리거든요.
1: 아~
2: 근데 저도 약간 궁디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그냥 오늘 아프자 이러고 막 그냥 허거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새벽 막 5시, 6시까지 잠을 못 자요. 속이 너무 쓰려서.
1: 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도.
2: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좀 참겠다. 네, 그리고 다른 행복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빵디의 말이 조금 더 일리가 있었습니다.
3: 오케이.
2: 좋습니다.
1: 네. 자, 다음.

0: 주제로
1: 케이가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 아, 네.
2: 자 다음 주제로 넘어올까요? 네. 성모 볼살 지키자님께서 외출할 때마다 A 새똥맞기 vs B 폭우라서 축축해지기.
1: 하나씩 타면 골라볼까요?
2: 네.
1: 자 하나 둘 셋
2: A.
0: 아 이게 A야? 진짜 둘이 진짜 다르다.
2: 진짜.
0: 오.
2: 아니 새 네. 외출할 때마다 새똥을 맞는다고?
3: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에는 그냥 운 좋게 약간. 신발 끝부분 이런 데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폭우라서 아. 맨날 축축해지면 뭐 어떡해. 어디 들어갈 때마다
0: 아,
3: 실내에 들어가. 실내 어떻게 들어갈 거야.
0: 그런데 꼭 머리가 머리에 네. 맞는다는 그게 없네. 네.
2: 근데 만약에 이게 네. 매일이잖아. 매일 신발이 똥으로 점점 가득 찬다면
0: 아
2: 그것도 스트레스야.
0: 너무 싫을 것 같긴 하다.
3: 아, 그러니까 매일 새똥을 맞으면 네. 조금 약간 평소에 안 입는 옷들로 네, 약간 대충 이렇게 입고 나간다면 좀 영양제.
0: 아니, 아니 근데 매일 맞는데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으면 그냥 아, 그러면은 맨날 안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러니 가방에 아, 새 옷을 넣고
0: 새 옷
3: 그리고 우비를 쓰고 나가는 거죠. 그럼 아, 맞는 순간 바로 갈아입는 거지.
0: 그러면은 화창한 날에 우비를 쓰고
3: 네, 그냥 새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어. 새똥을 맞고 네. 아 이제 오늘 안 맞겠다 하고 이제 딱 아. 갈아입고 하면 되는데 뭐 폭우라서 계속 축축해진다는 네. 거는
2: 어. 근데 저것도 새똥 맞기도 한 번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맞아.
2: 네, 갈아입었는데 아. 또 나왔는데 또 맞아.
0: 그치 그치.
2: 그리고 또 나왔는데 또 맞고
0: 그쵸.
2: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네. 폭우라서 에라이 축축해지고 네. 그냥 축축해진 상태로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축축할 거예요 그때는.
3: 근데 어. 평생 축축해져야 돼 너는 그러면.
0: 그러네. 평생 축축하게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2: 아 저는 땀이 많기 때문에 평생 축축한 거 익숙합니다. 아 근데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0: 네.
3: 그 러닝 할 때도 되게 불편해요. 그냥 새똥 한번 맞고 그냥 새똥은 솔직히 새가 이렇게 누는 네. 거라 가지고 어. 작은데 폭우는 너무 온몸이 다 젖어버리니까. 어.
2: 근데 혹시 비 맞으면서 러닝 뛰어보셨어요?
0: 저는 우중런 좋아해요.
2: 그쵸?
0: 저는 며칠 전에 했어요.
2: 아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러닝 뛰면서 똥을 머리에 맞는다면?
0: 아 근데 그거는 좀 싫을 것 같긴 한데
2: 계속 뛰실 수 있습니까?
0: 아 아니요.
2: 저는 화장실 가서 무조건 감고 네. 차라리 그때는 폭우가 쏟아지는 게 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3: 아 그냥 손에 딱 맞으면 그냥 손 한번 씻으면 되는 거잖아.
0: 근데 아. 저는 아 근데 이거 뭔가 선택해야 되나? 이거 왜냐면 너무 두 분의 말은 사실 전혀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두 분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저는 그냥 너무 확고해서 저는 새똥 맞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게 우연치 않게 자꾸 성모 씨랑 멀어지는데 아. 뭔가 저는 폭우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2: 아 그렇죠.
0: 새똥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약간 좀 그 전 비린내를 싫어해요. 저도 회를 못 먹고 이래서 아. 비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저는
3: 폭우도 근데 이제
0: 네.
3: 그 빨래 덜 말린 냄새 같은 거
0: 아, 꿉꿉한 냄새. 네, 꿉꿉한
2: 근데 냄새. 그 꿉꿉한 냄새는 저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는 건데 똥은 저한테서 나는 냄새잖아요. 저한테 똥 냄새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향수도 필요 없습니다. 똥 냄새는.
3: 아니 한번 싹 닦으면 된다니까. 아니 폭우라서 축축해지는 거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2: 어 뭐 그냥.
0: 근데 저는 비 맞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빵 뒤로 하겠습니다.
2: 아.
0: 자, 넘어갑시다.
2: 오케이.
0: 근데 이게 약간 설득이 아니라 그냥 손동표 밸런스 게임 아니야? 손동표 게임 아니야? 아... 손동표는 어떤 걸 선택할까?
2: 아, 그렇죠.
0: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2: 아, 좋아요.
3: 알겠습니다.
2: 자, 그럼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를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적은 제가 2승입니다. 우리 공디. 아시겠죠? 당연한 결과죠, 사실.
3: 네, 알겠고요. 일단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는데요. 토론 이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 볼까요?
3: 네, 우리 209번님께서 궁디 기분 괜찮죠? 라이온즈 의리라도 어필해봐요 라고.
4: 아, 기분 괜찮습니다.
3: 아, 괜찮아요? 아,
4: 네네. 네. 아, 라이온즈 의리.
3: 오케이 오케이.
2: 방금 다 하고 있었어요.
3: 또 있잖아요.
2: 또 있어. 더 있어요.
4: 그쵸 그쵸 그쵸.
3: 네,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네,
4: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3: 오케이 오케이. 최강 라이온즈의 힘을 보여주세요.
4: 오케이.
2: 반전은 없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응원가 최강 삼성 안타 구자우. 이거 아세요?
4: 알죠 알죠.
3: 승리를 위해 구자우.
4: 저는 그 네. 최용호 선수님.
3: 우 풍문으로 들었어 최영우가 홈런을 날렸다는 그 말을. 아, 이거 또 아시는구나.
4: 알죠 알죠.
3: 진짜 찐 라이온즈 팬이시네.
4: 네네 그럼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또.
4: 네.
2: 자
4: 가운데서 약간
2: 네, 아 분명히 제가 방금 이겼지만 네. 약간 소외감이 드네요.
4: 아니에요.
2: 오케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에리투메 이제 옛설 듣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A2메이저 조성일 빵디입니다.
1: 저는 남성모 궁디입니다.
2: 네,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예.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3: 울리고 말겠어.
0: 사는 건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죠. 궁디 빵디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을 대신 각각 어필해드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일 판정단 동표님이 그 대신 선택을 해주고 계신데요.
1: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선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기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2: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도 좀 볼까요?
0: 3912님께서 이번에 친해진 대학 동기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사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이미 갖고 싶은 걸 슬쩍 알게 모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선물을 뭘 사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2: 왜?
0: A. 친구가 갖고 싶다고 말했던 실용적인 물건을 사준다. VS. B. 내가 골라서 깜짝 놀라게 해줄 감성 선물을 사준다.
2: 오케이. 두 분 고르셨나요?
0: 네. 네.
2: 오케이. 하나, 둘, 셋.
1: A.
2: 오, 똑같다.
1: 그럼 난 B.
2: 아니, 잠깐만.
0: 너 이렇게 나랑 다른 길을 간다? 어. 오케이, 가보자.
2: 아니, 약간 궁디가 자처해서 네. 그 약간 좀 가시밭길을 가시는 스타일이시네.
1: 저는 원래 비포장 도로로 달립니다.
2: 아, 오, 멋있다. 네. 이런 게 좀 쌍둔한 바이브.
1: 네, 그쵸,
2: 아,
1: 그쵸.
2: 너무 좋네요.
0: 근데 원래 안 달려요. 아까 러닝 안 한다고.
2: 아, 맞다.
0: 안 달립니다.
2: 달릴 때는 축구할 때만 네. 달리시고.
1: 네네네. 네.
2: 자, 이번에는 빵지부터 해볼까요?
0: 아, 저부터 해보자면. 네. 일단은 저는 만약에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깜짝 놀라게 해줄 감성 선물이 사준다고 했잖아요.
2: 네.
0: 근데 사실 갖고 싶다고 말했던 실용적인 선물을 사주는 게 깜짝 선물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내가 또 이제 듣고 기억해서 사준 거니까 네. 그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1: 틀렸어.
2: 근데 이 얘기를 막
1: 그러니까 어디
2: 다 같이
1: 했지?
2: 있는 데서 했어요.
1: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겹칠 수도 있잖아.
2: 그치? 선물을 받았는데 싹 다 똑같은 거야. 색깔만 달라.
1: 그러니까 저걸 얼마나 많이 흘리고 다녔겠어. 대학교면은.
2: 그럴 수도 있다.
0: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선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1: 예를 들면 종류가 뭐, 없으면 어떡해.
0: 갑자기 뭐 볼펜을 갖고 싶다 했어요.
2: 네.
0: 그럼 볼펜에서도 어떤 볼펜이 있고 또 이런 볼펜이 있고. 아니,
1: 그건 너무 억지고.
0: 억지라고?
1: 네, 그건 너무 억지고.
0: 너 해봐. 내가 오케이, 네. 들어보자.
2: 둘이 약간 내가, 초딩 같아.
1: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딱 그거야. 저걸 계속 흘리고 다녔으니까.
2: 그치, 그치.
1: 내가 이걸 얘를 좀 감동시켜주고 싶어. 진짜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해줬을 때 이미 다른 친구도 그걸 미리 해준 상태였다면 뭔가 그건 오히려 서프라이즈도 못 시키고 아 나 이거 받았는데 하면서 약간 좀 내가 그 선물을 사는 입장으로서 아 근데 얘가 다른 친구한테도 이걸 말해가지고 나랑 내가 똑같은 걸 그냥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걸 해주자. 그게 더 기억에 남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감성 선물을 사준다면 좀 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이미 원하는 걸 받고 나서 나한테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되는 거니까 더 좋아질 수 있어.
2: 와, 이거 듣고 있는 인프피들 지금 울고 있다.
0: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원하는 선물을 하나 더 받지 못하고 감성적인 선물만 계속 받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
1: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달라 해.
0: 하지만
1: 아니
0: 아니 그럴 거면은
1: 아니
2: 그치,
1: 아니 원하는 걸 그게 의무가 아니잖아.
2: 그죠.
1: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2: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판단이 섰습니다.
0: 아니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판단 잠깐 내려놓으세요.
2: 알겠어요.
0: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2: 알겠어요.
0: 하지만 친구가

0: 네. 어쨌든 갖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1: 그쵸?
0: 그럼 그걸 말했을 때는 몇 개를 가지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향수를 갖고 싶다고 이렇게 슥 흘렸어요. 정보를. 근데 향수가 막 여러 개를 사줬어. 네. 그럼 나는 그걸 쓰고 또 이 친구의 그 향수도 또 써보고 또 다른 친구 향수도 써보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향수를 써볼 수 있는 건데.
2: 아, 근데 이거를 흘렸다는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흘렸을 그러니까. 거예요.
3: 나 어느 거에 어느 그러면 몇 번 이렇게
0: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예를 들면 갑자기 막 백화점 가가지고 난 이 브랜드 이 향이 너무 좋은데 한번 갖고 싶긴 하다.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나 야 요즘 이 브랜드 이 향이 너무 좋더라.
0: 그럼 부모님한테 사달라 하세요.
2: 오케이. 네. 자 고르겠습니다.
3: 네.
2: 저의 선택은요? 궁디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자마자 아 무조건 A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아 그래요? 그럼 저군요.
2: 네, 아니, 원래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갖고 싶다고 말을 했던 거는 다른 사람도 사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 그 선물을 고른다는 게 조금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더 정성이 들어간 느낌.
3: 그치 그치. 그 고민하는 시간도 뭔가 가치가 있고.
2: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2대 1입니다. 아~ 네. 네 아직까지도 우리 빵디가 앞서가고 있고요.
3: 자 저희가 얼마나 과몰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려고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쯤 돼서 노래 듣고 갈게요. 에이리트 메즈의 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친한 친구 방송반 82 메이저의 촉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인데요. 현재 스코어 빵디 2대 궁대 아 궁대래 궁디 1입니다.
2: 네. 아. 2대 1이에요.
3: 말린다 말려.
2: 네, 이렇게 현재 이기고 있는 승자 빵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이제 사실은 하기 전에 라이언즈 팬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약간 좀 긴장이 됐었는데 아. 주제들이 이제 너무 제가 또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이랑 비슷해서 네. 잘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그럼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우리 공주님,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볶음밥의 민족 아닙니까?
4: 진짜? 닭갈비 먹고 배부르다고 친구들이 볶음밥 안 볶아 먹는데 이거 크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맞습니다. 사장님이 하트 모양으로 볶음밥 만들기 연마했는데 이거 안 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고기 먹고 배불러도 볶음밥은 필수다. vs 배부르면 그냥 먹지 마라. 골라주세요. 자, A가 필수, 배부르다 그냥 먹지 마라가 B입니다.
0: 전 이건 너무 확고해요.
3: 저도 너무 확고합니다.
2: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3: B. 너 뭐라고?
0: A.
3: 난 B.
2: 아, 와, 근데 둘이 진짜 다르다. 네.
3: 저걸 A라고 한다고?
0: 아, 이게 B라고 한다고?
3: 사장님이 왜 서운해 그걸?
0: 이게 B야?
2: 이거 완전 완전 A죠.
3: 아니, 다음 손님이 있으실 거 아니야.
2: 아니. 아, 근데 궁디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3: 아, 먹는 건 좋아하는데.
2: 돼지 파티를 해요?
3: 네?
2: 돼지 파티 하세요?
3: 돼지 파티가 뭐예요?
2: 봐봐. 모르시잖아.
3: 돼지 파티가 뭐예요?
2: 아시죠?
0: 그냥 내가 그땐 돼지가 되는 거야.
2: 그냥 엄청 먹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 날은
0: 그날 우리가 뭐 그냥 먹는 거야.
2: 그냥 막 메뉴 막 대여섯 개 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0: 약간 치팅데이인데. 그죠. 진짜 예를 들면 둘이 있어. 근데 내 메뉴를 한 네다섯 개 시켜.
2: 그치.
0: 이렇게 먹는 거야.
2: 막 떡볶이, 치킨, 짜장면 뭐 이렇게 시켜 먹는.
0: 그동안 먹고 싶은 것들을 그냥 내가 남기는 한 있더라도 다 시키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는 거지.
2: 진짜 꾸역꾸역 그냥 여기 그냥 차오를 때까지.
0: 진짜 돼지 소리가 날 때까지 먹는 거야 그냥.
5: 근데 평소에 먹고 싶은 걸 그냥 평소에 먹으면 되잖아.
0: 아니 진짜. 아니, 넌 몰라 이걸.
2: 네, 일단 설득 한번 해주시죠. 네. 배부르면 그냥 먹지 말아에 궁디를 듣기 전에 빵디 먼저 들어볼게요. 네. 빵디가 저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0: 네. 사실 고기 먹고 배불러도 볶음밥은 필수인 게 딱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렀어요.
2: 네.
0: 하지만 거기서 볶음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음식을 잘 안 남깁니다.
2: 네.
0: 그래서 만약에 배가 불렀다? 네. 볶음밥이 좀 앞에 있는 게 아 이거 먹으면 진짜 아
2: 죽을 것 같은데,
0: 죽을 것 같은데
2: 남아있으니까
0: 전 먹어요.
2: 이거죠.
0: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먹어야 돼.
2: 네, 이겁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전? 앞에 남아있으면 내가 진짜 토를 하는 일이 있어도 먹어야 돼.
0: 이게 사실 음식이 배가 차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차잖아요.
2: 그죠.
0: 볶음밥이 있다?
2: 네.
0: 여기까지 채워야 돼 이렇게.
2: 맞아.
3: 아니 네.
2: 그리고 약간 탄산 음료를 먹고 한번 이렇게 꺽 해주면 또 약간 내려가.
3: 아니요.
2: 네네.
0: 왜요?
3: 애초에 여기 와서 볶음밥을 먹으려고 했으면 그 배는 남겨뒀어야지.
2: 에이, 사람이 무슨
3: 배 고기를 다 먹고.
2: 근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진 않죠 사람이.
3: 아니 딱 하기 전에 네.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갔으면 네. 아 우리 오늘 이거 끝나고 볶음밥 꼭 먹자. 그러니까 적당히 배불렀을 때 얘기를 해줘라고 네. 했으면 이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애초에 자기들끼리 그냥 먹자 하고 그냥 계속 먹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명이 아 그래도 볶음밥만 먹어야 돼. 안 돼. 아 난 우린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여기 왔는데 볶음밥도 먹어야지. 배부른데 굳이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미리 그걸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기분 상할 일도 없고.
2: 아 약간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구나.
3: 그쵸.
2: 일리가 있습니다.
3: 네.
0: 야 이거 먹어야지.
2: 와, 근데 이거 알죠? 먹다가 보면은 누룽지 생긴다 철판에.
0: 그쵸. 그거 딱 긁어서 먹어야 되고 사실 요 위에 원래 처음엔 치즈까지 뿌려져 치즈까지 딱 뿌려져 있고 이미 김가루가 딱 뿌려져 있잖아요.
3: 아니 맛있겠지. 내 말은 당연히 맛있겠지. 여기 가면 먹고 싶은 먹어야지. 근데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0: 이거 봐.
2: 심지어 치즈도
0: 있었다고.
2: 하트야.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 부른 상태에서 이걸 봐서 그래. 근데 이제 이미 엄청 많이 배부른 네. 상태라고 생각해봐요.
0: 근데 방금 정도 하트 아니, 모양이면
3: 지금은 많이 안 드시고 오셨죠.
2: 근데 저희가 궁디를 어디 구석에 몰아

0: 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 흥분해가지고 사투리가 막 나오는데 너무 좋다. 아, 네. 어, 너무 좋네요. 아. 아, 배가 부른 상황이라 생각해라.
1: 네. 배가 엄청 불러요.
0: 자, 진짜. 그러면은 저의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골랐어요.
1: 뭐죠?
0: 자, 바로 저의 선택은요? 궁디입니다.
2: 아, 왜요? 이렇게
1: 그거지 그거지
2: 이렇게 배신을
1: 그거지.
0: 원래 예능은 이런 꺾는 맛이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2: 아, 이거 또 라이온즈.
0: 아니, 그거 아니라 왜냐면 저는 무조건 A예요.
1: 그렇죠.
0: 저는 무조건 볶음밥을 먹는 사람인데 약간 빵디가 이 설득을 할 때 공주 이 사연자님의 말을 너무 인용을 많이 했어. 네, 사장님이 서운하시겠다. 저는 사실 티라서 사장님이 서운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1: 맞아.
0: 제가 볶음밥을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약간 그 궁디의 말이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궁디의 말이 일리가 있었던 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약간 밥맛이 진짜 뚝 떨어지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뭔가 아 일리가 있다, 설득에 대한 일리가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궁디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궁디의 말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공감이 가진 않았던 게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냥 먹고 싶으면 볶음밥 1인분을 시켜서 그냥 저 혼자 먹고 친구 앞에서 구경하고.
1: 아니 근데 사실 여기 강요라는 얘기도 네.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지어낸 건데.
3: 그러니까 꼭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들 그럼 자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0: 그치, 그치.
3: 꼭 안 먹는다고 네네. 저렇게 막 크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0: 아,
1: 저건 이제 네. 공감을 하려고 그런 거지.
0: 아, 그렇지, 그렇지. 아,
3: 배고프면 자기 혼자.
1: 아, 설마 사장님 그럼 왔는데 볶음 안 먹어 안 먹고 가? 야, 너 계산 빨리 뭐 이렇게 화내시겠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친구가 친구 중에 저 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 네, 오케이,
0: 알았으니까요. 오케이. 네, 공주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저의 선택이었으니까. 아, 네. 네. 자, 넘어갑시다.
3: 자, 넘어가시고.
0: 어쨌든 2대 2예요.
1: 2대 2.
0: 네, 네, 네. 지금 자, 문제부터
1: 원래
0: 이제
1: 원래 3대 1이 됐었어야 되는데.
3: 펠레 스코어 만듭니다, 제가.
1: 하하. 일단 네. 네 신입 B 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입 사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생겼는데요.
0: 네.
1: 어떻게 하는 게 선배들한테 예쁨 받는 방법 일까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 의견이 다 달라서 궁디빵디한테 물어봅니다.
0: 네.
1: A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본다. vs B 최대한 혼자 찾아본 뒤에 그래도 모르면 물어본다.
0: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1: B
0: 둘 다 B예요?
3: 그럼 나 A.
0: 진짜.
1: 오케이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한번 가보죠.
0: 오케이 오케이. 아, 궁디가 약간 설득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 보다.
3: 네네네. 저 어느 쪽이든.
1: 아, 자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0: 아, 가시밭길.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엔 궁디부터 해볼까요?
3: 네. 일단 저런 친구들이 저 연습생 때도 있었어요. 약간 모르는데 그냥 혼자 끙끙대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안 물어보면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니? 일단 빨리 물어봐서 너가 이걸 딛고 해결하고 다음 걸 하면 더 좋은데 그거 안 물어보고 혼자 계속 끙끙대는 그 모습도 네. 저 선배님들은 눈치가 빠른 선배님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어요.
0: 아,
3: 그래서 약간
0: 알지,
3: 답답해
0: 알지.
3: 보일 수가 있다.
0: 그치 그치.
3: 네, 근데 이제 씩씩하게 와서 선배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한다면 이 친구 되게 적극적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기 혼자 이렇게 할 때 직접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0: 좀 더 열정 있어 보인다.
3: 네, 그리고 대학교가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0: 네.
3: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또 이렇게 친하면은
0: 네. 네.
3: 또 이렇게 더 꿀팁도 얻고
0: 그치, 그치,
3: 그렇게
0: 그치.
3: 하니까 선배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고.
0: 확실히 궁디가 그냥 다른 길을 걷고 싶었던 게 맞네. 사연을 제대로 안 읽으셨어. 신입사원이라잖아요. 신입사원.
1: 대학생이 아니라.
0: 근데 어쨌든 일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네. 일단 왜 B를 골랐냐면
0: 네?
1: 혼자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가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완전 사소한 것들조차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한테 물어보면은
0: 네.
1: 약간 그걸로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업무도 있고 사실 내가 직장 상사면은 내 업무 하기 바쁜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막 선배 혹시 커피는 누구한테 다 드리면 될까요?
0: 뭐 그런 것까지?
1: 이거, 네, 이건 어디에 가서 결제해야 될까요? 어디에 보고해야 될까요? 뭐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전 사실 계속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0: 사소한
1: 신입사원이니까
0: 모든 거를
1: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신입사원이면
3: 그래서

0: 신입사원은 계속... 케어해줘야 됩니다.
1: 그건 이제
0: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는다고 선배님들이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딴짓을 하는지 진짜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
2: 그치. 어. 쟤는 일을 하는 거야, 말랑이를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
1: 그걸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뭐 보고 리포트를 쓴다든지.
2: 네.
0: 그러면 이제 그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보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지나가시다가 답답해가지고 아 이런 거 그냥 물어보면 돼. 이거 간단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딱 하면 돼.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1: 그것도 사실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에 선배들한테 딱 여쭤보는 게 그래서 아 너 이걸로 고생 많이 고민 많았겠구나.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딱 이제 착하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 아 네 알겠습니다. 1분 뒤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 1분 뒤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점점 야 그냥 너 알아서 해 이제 이러고 이제 놔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아니 저기 신입빈님이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게 생겼는데요잖아요.
1: 근데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서야 어떡해.
2: 오케이 그럼 저의 선택은요? 자 바로 저의 선택은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하겠습니다.
1: 60초 후야?
2: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1: 너무 건데?
0: 저를 위한 노래네요. 에리투베이저 가시밭길도 괜찮아.

0: 82 메이저의 가시밭길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였죠.
1: 네. 동표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울린 승자 발표해야 하는데요.
2: 아,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자 결과까지 더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에 누구보다 과몰입해서 저의 공감을 이끌어낸 분은요? 자, 바로 축하드립니다. 빵디입니다. 네, 총 3대 2로 승자가 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일단 사실 원래 궁디도 저랑 같은 의견이 좀 있었는데
2: 그쵸.
0: 그냥 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아마 패배의 요인인 것 같고요. 아...

0: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연자님의 이제 공감을 또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표님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또.

0: 그래도 바로 물어보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네. 물어 이렇게 어필을 하셨는데 아 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막 자상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네 혼자서 자. 충분히 알아보는 거를 골랐습니다.
2: 좋습니다.
3: 리스펙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의견 듣고 판정해준 동표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2: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의 승자 저 빵디의 이름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3: 동표님
0: 네
3: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0: 나 오늘 저희 초면이잖아요.
2: 네.
0: 아예 초면인데 너무 주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재밌었고
2: 저도
0: 네, 초면인 게 모를 정도로 되게 친하게
2: 잘
0: 네, 친근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이온즈 때문인가?
2: 그쵸 그쵸 아무래도
0: 저는요!
3: 아니 아니 그 의견이 또 너무 잘 맞았잖아요.
0: 그쵸? 네. 의견도 잘 맞고 네 공통점이 많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친친방 사연을 들어주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코너였는데 왜 저의 선택이 중요했는지 아직까지도 네 너무 죄송하고 네 어쨌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3: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2: 저희도 사실 오늘 이렇게 동표님이랑 함께하면서 저희가 라디오 이렇게 DJ 하는 게 되게 거의 처음인데 또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맞아요. 너무 그래서 편했고요. 진짜 편하게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3: 저도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네.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3: 그것도 너무 처음인데도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2: 그럼 코너 끝곡은 동표님 추천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끼리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휘님의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제목이 너무 문학적이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가사도 들어보시면은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 별일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라는 좀 그런 긍정의 힘을 주는 가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3: 좋습니다. 휘님의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들으면서 동표님 보내드릴게요.
2: 저희는 언젠가 또 만나요. 누구랑?
4: 우리끼리!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성일이 이목구비?
1: 아니 성모 이목구비?
2: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1: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체육고등학교.
1: 와우, 체육고등학교. 저희가 갔으면 어땠을까요, 빵디?
2: 저희가 갔으면 사실 너무 적응 잘하지 않았을까요?
1: 맞습니다.
2: 둘 다 체육이랑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 그렇죠. 약간 에이스 쪽에 에이스. 네. 에이스.
2: 서로 그리고 학창 시절에 체육부장 꼭 했었잖아요.
1: 그렇죠. 저 학교 체육부장 출신이었고.
2: 네.
1: 네. 뭐 그렇습니다.
2: 저희 다 스포츠 자신 있거든요. 그림. 아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한번 만나볼까요?
1: 와. 와. 8월 20일 내일 목요일 광주 최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친환경 찰 흑미밥, 육개장, 안동식 찜닭, 연두부찜과 양념장, 깍두기, 요아땡 아이스크림, 그리고 갑오징어 이것 무침인데요. 이것은 채소입니다. 독특한 향과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피를 맑게 하는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산물을 재료로 한 찜이나 국물 요리에 이것을 많이 곁들여 먹고요. 또 삼겹살과 케미가 좋은 짝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채소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보기 드립니다.
2: 1번 도나리, 2번 레나리, 3번 미나리.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피자 5판 보내드릴게요.
1: 와우, 누구와 함께 간식을 누구와 함께 간식 선물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오케이. 정은지의 파도.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정은지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6년 만에 발표한 정은지 씨의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직접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도 직접 맡은 곡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곡이라고 합니다. 음악도 세상도 자기 자신까지 하루만큼 더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요. 이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본인을 더 사랑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도나리 아니고 2번 레나리도 아니고 3번
2: 미나리
1: 였습니다.
0: 자, 내일 광주 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찰흑미밥, 육개장, 안동식 찜닭, 연두부찜과 양념장, 깍두기, 요아땡 아이스크림, 그리고 갑오징어 미나리 무침. 잘 나오네요 요즘 학교들 다.
1: 그렇네. 근데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건 육개장 정도.
0: 야, 편식을 많이 하셔서. 네. 근데 안동식 찜닭 안 드셔보셨어요?
1: 아, 먹어봤죠.
0: 근데 안 좋아하신다고?
1: 그거보다 전 육개장이 더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요아땡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잖아요.
1: 요아땡 아이스크림은 저희 막내 도균이가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0: 근데 또 우리 궁디가 오징어를 싫어해서
1: 약간 무슨 소리예요?
0: 오징어는 싫어하잖아요.
1: 무슨 소리야?
0: 그래서 이제
1: 그 몸통 버터구이 오징어 얼마나 좋아하는데.
0: 근데 한번 저희 멤버 석준이가 이렇게 네. 그 오다땡이라고 그 네. 오징어 말린 걸 파는 게 있어요.
1: 아,
0: 그거 먹고 곁에 그거, 갔는데
1: 아 그거는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먹은 사람과 대화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약간 좀 조금 한 발자국 뒤로 가고 싶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0: 미나리는 좋아하세요?
1: No.
0: 아, 단호하시네.
1: 네.
0: 아, 그럼 삼겹살 먹을 때 네. 뭐랑 같이 먹어요? 최애 조합이 있다면?
1: 삼겹살은 소금이죠.
0: 소금?
1: 네.
0: 아, 소금. 소금도 좋은데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삼겹살 쌈장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집에서 있을 때 무조건 고추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삼겹살을 고추장에 찍어 먹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1: 삼겹살은 뭐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지.
0: 그건 맞긴 해요.
1: 삼겹살과 전 최애 조합은 라면인 것 같습니다.
0: 라면 좋죠. 네. 라면 무조건이지.
1: 라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0: 네, 그러면 민용이란다 님께서
1: 네.
0: 제 최애 급식 메뉴는 미역 줄기 볶음입니다. 인정?
1: 노인정.
0: 노인정.
1: 갑자기? 아니, 미역 줄기 볶음이 최애이시더라고?
0: 이거 뭐 저희한테 이 정도면 노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시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1: 민용이란다 님. 미역 줄기가 진짜 최애. 미역 줄기 볶음? 미역 줄기 볶음 저도 먹긴 해요. 먹긴 하는데 최애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0: 저는 미역 줄기 볶음 저도 이거 먹는데
1: 많이 나와 근데 급식에.
0: 이게 먹잖아요? 그럼 가끔씩 그 미역 줄기가 이에 낍니다. 그게 아. 저는 너무 싫어요.
1: 아.
0: 이게 먹다 보면 심지어 앞니도 아니야. 어금니에 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귀찮아요. 빼는 게.
1: 아.
0: 그래서 저는 미역 줄기 볶음 좀 조심히 먹는 편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1: 오케이.
0: 네.
1: 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단체 간식 선물 피자 다섯 판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1: 네. 3786님께서 빵디님이 소속사 1호 연습생 궁디님이 2호 연습생인 걸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아직 에티가 모르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 알려주세요.
0: 제가 2호고 궁디가 1호입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0: 이유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 지금 생존자로 네. 따졌을 때지.
1: 그렇죠, 그렇죠.
0: 생존하지 못한 그 친구들은 더 이제 성일이 앞에 좀 많았었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정확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1호였어요. 계약을 한
1: 이 회사의 1호.
0: 네. 그쵸.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아직 에티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 알려주세요. 모르는 일이 있었다. 모르는 일이라
1: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0: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이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1: 네. 아 그거 얘기할까요 그럼?
0: 뭐?
1: 그 인형으로
0: 인형?
1: 그때 저희 인형으로 잠깐 다툰 적이 있잖아요.
0: 우리가 인형으로 다퉜다고?
1: 그 얘기해봐. 라땡땡.
0: 아, 오케이. 아 저희가 이거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 네, 이것도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0: 네, 이건 네.
1: 공디가 한번 말해주세요.
0: 아 제가 또 이런 거 잘 말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해외를 갔었는데 거기서 팬 콘서트를 하셨을 때 다른 곳에서 오신 좀 높으신 분이 이제 저희 선물 주시겠다고 이렇게 인형 그 좀 유명한 인형을 저희한테 이제 랜덤으로. 요즘 이제 랜덤깡 그런 거 유행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주셨는데 이 그걸 이제 딱 처음에 받고 나 이거 이따가 다시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단체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이제 의상을 갈아입는 시간에 성일이가 먼저 그거를 자기가 먼저 고른 거예요.
1: 네.
0: 성빈이랑. 근데 이제 다 같이 고르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먼저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다 같이 고르기로 했었으니까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는데 성일이가 그걸 다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일이한테
1: 그렇게 다 가져갔다고 하면 안 되죠.
0: 먼저 골랐어요. 그 선택권을. 그게 다 다른 종류였거든요. 같은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성일이도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거 좀 더 고가의 인형을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기다렸는데 성일이가 그렇게 다 가져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한테 이거 다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왜 먼저 가져갔냐 라고 했는데 성일이가 아 그냥 해 뭐 인형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반대로 생각해봐. 너가 나였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저는 진짜 마지막에 두 개 남은 거 그냥 가져갔거든요. 이게 두 개씩 가져가는 거였는데 심지어 그 인형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못생긴 인형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남아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는데 성일이한테 얘기하니까 성일이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아 뭐 그냥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우리 이사님께서 뭐 이렇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랑 성빈이랑 다 가져갔거든요 두 개씩. 근데 이제 갑자기 성모가 저한테 이렇게 아까 성모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팬 콘서트가 끝나고 되게 힘들고 빨리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콘서트장을. 그래서 이제 귀찮아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성모가 평소에 인형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끝나고 호텔에서 방으로 모두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형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야 얘기할 게 있다 심각한 분위기를 잡더니 그게 그렇게 해서 방금 한 얘기처럼 난 서운했다.
0: 네.
1: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서운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잘 풀었어요 그렇게.
0: 맞아요. 이게 인형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네. 물건이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1: 무조건 가위바위보를
0: 하거나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정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인형 대첩이었죠?
1: 그렇죠. 엄청났죠. 네, 그럼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대도시의 사랑법 OST 샘킴의 Playing Pretend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알바 중에 실수를 했다.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 누군가에게는 금방 잊을 일이었을 텐데 나는 집에 오는 내내 생각했다. 왜 그랬지? 그게 거기 있는 걸 왜 몰랐지? 조금만 더 주의할 걸. 샤워를 할 때도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다시 순간을 돌려봤다. 그러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 잘못한 건 고치면 되고 미안한 건 사과하면 되는데 나는 거기에 꼭 나는 왜 이럴까를 붙여서 말해버린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실수는 기억하되 실수한 나까지 오래 미워하지는 않기.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한테 벌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잘 해보러 오는 사람이니까 기특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기로.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자이언티의 Love Me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준 분은 1524님이었습니다.
1: 세상에 나한테만 가혹한 사람들이 참 많죠. 빵디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나요?
0: 아,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엄청 많았어요. 활동 초반에만 해도 뭐 음악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자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러면은 오히려 저만 좀 깊은 곳으로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때 이후로 딱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주변에서의 반응도 약간 오히려 더 좋아지길래 약간 아 이건 결국 내 문제였구나. 그냥 내가 마인드만 바꾸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1: 맞지.
0: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마인드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딱 실수를 하면 아 에휴 뭐 하냐 하고 그냥 아 다음에 잘하자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 실수 인정 인정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무마하려고 하는. 그렇지, 너무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1호 이사님께서도 만약에 실수를 하셨었더라도 그냥 빨리 잊고 다음에 더 좋은 걸 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0: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보상받는 날이 올 테니까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호 이사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너무 가기 싫지만 진짜 진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이렇게 3일간의 궁디빵디 스페셜 DJ 일정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빵디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0: 저는 진짜 3일 동안 이렇게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DJ를 한 게 너무 꿈만 같았고 사실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할 때 아 진짜 친한 친구 라디오 한번 해보고 싶다.

0: 싶다, DJ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맞아.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오늘 궁디와 함께 그리고 저 빵디와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와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끝이 나니까 굉장히 아쉽고 네. 뭔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토론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친한 친구 방송반 DJ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고 평소에 이제 요즘 뭔가 이렇게 대화를 누군가 오래 하고 말을 이렇게 오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친한 친구 방송반에 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좀 즐겁게 뭐 수다도 떨고 되게 편하게 이따 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소중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0775님께서 궁디빵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고 덕분에 이번 주 저녁 너무 힐링됐어요. 고마워. 우리 9월 컴백도 힘내장. 힘내야죠.
1: 저희 진짜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0: 이렇게 또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또 힘을 얻고 가서 9월 컴백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쉽지만 저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1: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오늘 끝곡 82메이저의 Promise You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82메이저의 남성모
0: 조성일이었습니다.
2: 또 봐!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잠깐만, 가지 마.
1: 우릴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 말하러 왔어.
0: 난 너랑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1: 인간은 위험해. 인간에게 들키면 이사 가야 한다고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0: 너 가족이 있구나. 좋겠다.
1: 넌 가족 없어?
0: 있긴 있지만 아빠는 멀리 있어서 거의 만날 수 없고 엄마는 너무 바빠서 같이 있을 수 없어.
1: 그렇구나.
0: 내 이름은 쇼우라고 해. 네 이름은 뭐야? 너한테도 이름은 있겠지?
1: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난 아리에티야.
0: 아리에티? 아리에티라. 이름이 참 예쁘다.

마루밋 아리에티 사운드 트랙에서 세실 코르벨의 아리에티스 송, 아리에티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0년 영화죠.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 제가 엊그제 프리실라 안에 파인 온 디 아웃사이드 노래 선곡했었죠. 바로 그 작품, 추억의 마니를 연출하기도 했던 요네바야시 히로마사의 또 다른 영화 마루밋

예,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고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닌 다른 감독이 연출한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특히 좀 좋아하는 작품 마르미 나리에티가 이번 주에 4K 리마스터링으로 다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은선 기자가 필소고 시간에 이 영화 소개해 준 거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래서 어제 그 필소 곳을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은 땡플릭스로 모두 다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걸 또 극장에서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워낙에 이 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사는 집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상상. 그들은 14cm 정도의 아주 작은 키를 가진 그런 종족,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아주 작은, 그래서 빨래 집게를 이렇게 머리를 묶는 용도로 그렇게 쓰는 그 존재에 대한 상상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 진짜 어릴 때 뭐 얘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몇몇 이미지만 선명히 남아있는 게 무슨 엄지공주 뭐 이런 애니메이션 있지 않았나요? 그런 동화 같은 거? 거기에 역시 이런 소인이 나오는데 엄지공주의 이불이 목련 꽃잎이었나? 그 장면 하나가 되게 깊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목련을 보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아, 저 목련 꽃잎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상상이 제 마음속에 늘 있는데 저의 그 뿌리 깊은 상상을 제대로 건드렸던 영화가 바로 마루 및 아리에티. 영국의 동화 작가 메리 노튼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로 만든 겁니다. 마루 및 아리에티.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을 하러 온 그 쇼라는 소년이 아리에티, 마루 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종족의 그 소녀 아리에티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순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특히 좋아하는 영화가 재개봉할 때는 이렇게 약간 살짝 좀 흥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루 밑 아리에티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보기에도 아주 좋을 거고요. 재개봉 소식과 더불어 마루 밑 아리에티의 한 장면과 노래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문자번호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글을 남기시거나 거기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요. 아니면 아, 나 글 쓰는 거 귀찮아. 말로 하면 안 돼? 하시는 분은 스마트폰 음성 녹음 어플로 한 1분 안팎의 길이로 간단한 사연 또 신청곡 이렇게 녹음하셔서 파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파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에 또 소개해드린 그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티켓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이 영화도 올해가 20주년이군요. 각설탕. 네, 2006년 영화 임수정 배우가 기수로 등장한 천둥이라는 말과의 우정을 그린 영화 각설탕에서 조동진의 제비꽃을 배우 임수정이 직접 불렀습니다. 실제로 말이 좋아하는 간식이 각설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도 각설탕이 된 거죠. 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리에틴의 가족도 각설탕을 좋아해요. 특히 엄마가 좋아해요. 그래서 아리에티의 주요 임무는 인간 세상으로 밤에 몰래 모험을 떠나서 각설탕을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훔치는 거긴 한데 뭐 빌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훔쳐도 인간의 삶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만 훔치는 게 이들의 상도덕입니다. 마루미 아리에티에 나오는 아리에틴의 가족들.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가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때 집안의 어떤 작은 물건들이요. 책상 위에 그 집게가 하나 있었는데 걔 어디 갔지? 뭐 싶을 때 있잖아요. 옷 같은 것도 그때 그 양말 한 짝이 왜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사라진 거야? 영문을 모른 채 뭔가 집안의 작은 물건이 사라질 때 아마도 그건 아리에틴의 가족이 쓰임새가 있어서 잠시 빌려간 것일 수 있습니다. 상환 기일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작이 아마 바로웠을 거예요. 빌리는 사람들. 네. 그래서 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려오다가 떨어뜨리면서 쇼가 그 존재를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각설탕이에요. 각설탕이 마르메드 아리에티의 어떤 모든 이야기와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노래를 골라봤고요. 이번 주에 재개봉하는 영화가 마르메드 아리에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길 위에 뭉치. 이러면 되게 처음 들어보는 영화 같지만 2018년에 언더독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개봉을 한 작품을 제목을 이제 새로 짓고요. 또 편집을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고 4K로 리마스터링하고 또 돌베 애트모스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극장에 다시 개봉을 해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든 오성윤 감독의 작품 언더독이 이제 길 위에 뭉치로 재개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시사회에 다녀왔거든요. 재밌다. 써요. 저 다 알고 보잖아요. 더 알고 보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보니까 막 새롭고 박철민 씨의 그 연기가 그러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도 박철민 씨의 그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재미난 애드립 연기들이 있었잖아요. 달수였나요? 그죠? 수달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역할에서는 시주로 박철민 배우가 이끄는 코미디도 꽤 재밌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어쩌면 2018년보다 지금 더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관객은 훨씬 더 많아진 게 아닐까. 그 사이에 좀 반려 인구도 늘고 반려 문화도 좀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관객들에게 좀 더 잘 가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길 위에 뭉치. 그 영화 후반부에 영화 속의 누군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승환의 지구와 달과 나.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길 위에 뭉치에서 이승환의 지구와 달과 나, 그리고 땡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쓰인 노래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 바비 블루 블랜드의 노래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은 윤지현 씨, 음악이 너무 좋아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요 하시면서 신청곡 가능하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윤디랑 나올 때 듣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윤디면 윤상 DJ는 보통 상디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뭐 윤디라고 해서 틀린 건 없죠. 윤디가 또 누가 있지? 제가 같이 방송했던 분들 중에 윤디가 있었나요? 김윤주 씨는 옥디스크, 그죠? 애칭이. 아마도 상디가 아닐까? 혹시 제가 같이 방송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윤디가 있으면 여러분 제보해주세요. 제가 하도 뭐 여기저기 다녀갖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저 아직 못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윤석 씨 나온 시리즈 스릴러물, 제목 그대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일어나는 스릴러물 괜찮다는 얘기 들었는데, 볼 게 너무 많으니 이건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 뭉치라는 작품이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을 살짝 빌려와서 설명하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꿈꾸는 거리의 개들이 주인공인 이야기.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인간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인간들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유기견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뭉치들에게는 그 아무도 없는 숲속이야말로 그들이 꿈꾸는 지상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숲속을 찾아 떠나는 로드무비입니다. 길 위에 뭉치. 물론 윤지현 씨는 땡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 길 위에 뭉치는 언더독대 상영시간 102분을 93분으로 좀 더 다듬어서 상영시간을 줄여서 재개봉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영시간을 또 늘려서 역시 이번 주에 재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거의 뭐 재개봉 위크예요. 예. 재개봉 작품이 많은데 그중에 16분 추가된 버전으로 다시 개봉하는 영화는 백룸 익스텐디드 컷, 불과 몇 달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백룸의 확장판이 또 이번 주에 다시 개봉을 합니다. 저 백룸 재밌었거든요. 백룸 그 인터넷 영상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봐서 그런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16분 또 뭐가 늘어났으려나? 이것도 궁금해서 봐야 되나? 네. 4576 쓰시는 분께서 7월 5일에 영화 백룸 보시고 재밌다고 신청곡도 주셨는데, 16분 추가된 버전 다시 개봉한대요. 이거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노래는 확장판에도 나오겠죠. 영화 백룸에서 4576 쓰시는 분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The World Becomes Flesh.

Of my strength, of your instinct, of the pain of your heart.

Thank you.

fastest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Birds of Canada의 The World Becomes Flesh, 영화 백룸 삽입곡이죠. 이어서 X파일 극장판 가운데 2008년 작품 X파일 나는 믿고 싶다 사운드 트랙에서 X파일을 엉클이 새롭게 변주한 버전의 곡, 그 X파일 테마를요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백룸 이전에, 기묘한 이야기 이전에 X파일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은 씨께서 기묘한 이야기 그 시리즈 보다가 옛날 TV 시리즈 안 그래도 X파일 생각났다고, 스컬리와 멀더의 뭔가 그 미스터리한 사건의 추리, 공조, 수사, 그 케미 너무 좋아했거든요. 뭔가 지적인 느낌의 스컬리와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의 멀더, 아마도 밤 11시에 방영했고 은근 오싹하고 무서웠지만 열심히 챙겨봤죠 하시면서 그 테마곡을 신청하셨는데, 오리지널 테마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좀 새로운 뭐 버전 혹시 좀 재밌어하지 않으실까 해서 엉클 버전 들려드렸거든요. 뭐 오리지널 버전 또 언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리부트 소식 있었거든요. 라이언 쿠글러, 블랙팬서와 시너스 제인들을 만든 라이언 쿠글러가 이거 시리즈 리부트 한다고 소식이 나왔고 아마 곧 공개될 걸로 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대가 돼요. 시너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분이 또 X파일에 손을 대면 뭐가 나올까 아주 궁금해지잖아요. 새롭게 리부트되는 X파일을 기다리면서 옛날 그 X파일, 뭐 TV 시리즈 극장판 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재밌는 게 이 X파일 시리즈의 명대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스컬리, 나예요. 멀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대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스컬리, it's me. 멀더, where are you? 그러고 보니 그래요. 항상 시리즈마다 전화해서 스컬리 나예요. 그럼 멀더 지금 어디 있어요? 늘 이런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데도,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소재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도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는 시리즈였습니다. X파일. 그리고 성은 씨가 덧붙여서 영화음악에서 사용하는 그 음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끔 FM 영화음악 마감할 때 흐르는 심신 안정에 좋은 기타 연주곡이요. 그 곡도 영화음악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영화에 나왔을지 궁금해요. 오프닝 곡, 주말 오프닝 곡도 좀 궁금하고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구혜찬 씨도 주말에 매직아워 스페셜 할 때 중간 저의 그 짧은 안내 함께 나오는 곡은 뭘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마감할 때 마지막에 시간 좀 애매하게 남았을 때 1분쯤 남으면 제가 BGM 올리고 마무리 멘트 하잖아요. 그 곡은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 사운드 트랙입니다. 브루스 윌리스와 미셸 파이퍼가 나오는 영화. 뭐 제 마음속에서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속편 느낌으로 기억되는 영화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스토리 오브 어스의 사운드 트랙을 에릭 클랩튼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에릭 클랩튼의 스코어 가운데 하나고, 어 스푼 is just a spoon. 스푼은 그냥 스푼일 뿐이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A Spoon is just a Spoon이라는 곡인데 이게 되게 짧아요. 한 4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반복해서 네,

같은 곡을 두 번 이렇게 해서 그 엔딩곡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할 때 그 엔딩곡으로 엔딩 BGM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 오브 어스의 에릭 클랩튼의 A Spoon is Just a Spoon이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자판기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영화 자판기 할 때 그 음악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작품이고요. 2008년 영화고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제가 좀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감독이 데이빗 로워리 감독. 고스트 스토리, 그린 나이트 이런 영화를 만든 데이빗 로워리 감독의 영화인데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고요. 노년의 아주 신사적이고 젠틀한 은행 강도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다니엘 하트의 재즈곡들인데 그중에 More Happy, 더 행복한, 더 많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More Happy라는 곡을 영화 자판기 BGM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직아워 스페셜 할 때 앞에 나오는 잠깐 나오는 안내 그 로고에 깔리는 BGM은 프로그램에 게스트가 출연했을 때 처음 등장할 때 흐르는 음악이기도 하죠. 이터널 선샤인의 테마, 존 브리온의 테마를 그렇게 주말에는 게스트가 나올 때 뭐 안 나올 때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영화 장면으로 시작 안 하고 음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음악은 세마땡나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C-E-M-A-T-I-N 그리고 L-A 그래서 뭐 그날 아침 정도의 뜻이고 이게 프랑스어라서 네 이렇게 되고 프랑스 팀이고 팀 이름은 에어 A-I-R 에어의 그 그날 아침이라는 곡 세 마틴 라 네 요게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엑스트라맨이라는 영화에 쓰인 곡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 바이준 사운드 트랙에도 있습니다. 다 영화 음악이에요. FM 영화 음악 시그널들은 다 영화 음악으로 늘 골라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길지 않은 곡들이니까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볼까요? 스토리 오브 어스의 A Spoon is Just a Spoon, 미스터 스마일의 More Happy, 이터널 선샤인의 테마, 그리고 에어의 Se Matinah.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이 음악은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 사운드 트랙에서 런던 아이오나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가르쳐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0: 꿈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서는 걸 까치발 든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키가 커 보이고 싶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걸 꺼내야 할 때, 혹은 저 멀리 있는 걸 잘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겨난 말인가 했더니 까치가 발가락으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까치발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까치발을 서는 순간은 삶에서 무언가가 엄청 간절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빵그리분들도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까치발을 들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죠? 8월 2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4월 2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문세와 규현이 함께 부른 그녀가 온다였습니다. 까치발 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 간절하신가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사 어제 잘못했다가 조기를 먹었는데 조기 가시가 지금 목에 걸렸거든요. 근데 침을 삼켜도 어제 또 밥을 억지로 먹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거슬리는 상태라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병원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밥 한 끼를 또 좀 먹어봐야 할까요? 저한테 일단 제일 간절한 건 이거네요. 이게 참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요. 너무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거슬리기는 하고 어쩌면 좋죠. 별것 아니지만 저한테는 지금 간절합니다. 제발 이 조기 가시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털갈이를 하느라 정수리가 휑해진 까치를 찾아보자 라는 얘기 함께 나눴잖아요. 오, 까치. 어떻게 다들 좀 발견을 하셨나요? 이번 주에도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찾아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6: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땡.

0: 티 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0: 티 어실 원스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병옥님, 저희 부부는 충북 음성에서 5년째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복숭아 수확하러 가고 있어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수확한 다음 선별도 해야 해서 오늘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 복숭아 수확철이군요. 맞아요. 마트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복숭아는 맛도 맛인데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예쁜 복숭아 많이 따오시고요. 복숭아 같은 하루 보내세요. 3275번님,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출근 노선 운행을 위해서 상암동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빈 버스로 가고 있어요. 유유. 오후에 퇴근 운행이 끝나면 다시 천안에서 상암동까지 와야 하는데 저 잘 갈 수 있겠죠? 유유. 어, 멀리 가시네요. 통근버스가 이렇게 멀리 간다고요? 근데 상암동이면은 지금 제가 있는 상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일까요? 개인적인 호기심도 드네요. 아무튼 먼 거리 이동하셔야 하는데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진경님,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5주가 지났어요.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살살 걷는 거 연습하러 출발해 보려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주면은 크게 사고가 났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리, 갈비뼈 어디가 다치신 거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 그래도 해야 할 때 정말 잘 해놔야지 나중에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꼼꼼하게 잘 받고 오시고요. 회복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강승현님, 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여긴 부산이고요. 저 이번 주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 다 지나간 느낌입니다. 아이유의 바이 썸머 신청해요. 맞아, 이번 주가 계약하는 그 주더라고요. 다들 이번 학기도 파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현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아이유의 바이 썸머입니다.

아이유의 바이서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25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싫은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으쌰으쌰 해봅니다. 왜? 내겐 빚이 있으니까. 카라의 스텝 신청합니다. 어떡하죠? 정말 강력한 동기네요. 이 이상의 동기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모든 현대인들 다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 그럼요.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빚이 아니고 빛을 보게 되실 겁니다. 0252번님. 파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카라의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병공님, 서진경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현아님께서요. 얼마 전 연휴 때 포항에 낚시 갔다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간 거였는데 결국 정리는 못하고 왔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디도 낚시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낚시를 살면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에 맛이 있더라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언제 이 물고기가 나한테 올지에 대한 그 묘미?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멀리 한번 그냥 떠나서 기분 정리, 생각 정리, 마음 정리 해두는 거 너무 좋죠.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또 정리가 다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가다듬으시면은 또 흘러가는 대로 잘 살게 될 겁니다. 이현아님 파이팅하세요. 9820번님 아내와 대학생인 큰아들 까칠한 중 이 막내 아들까지 모두 자고 있네요. 야간 출근하는 날인데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혼자 뒹굴뒹굴하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야간 출근하는 날인데 너무 엄청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야간에 출근하시면 밤을 새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 혼자만의 그 소중한 조용조용한 여유 가지는 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시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함께해 주세요. 장소영님,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인데요. 새벽 출근길에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소영님. 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전국 대부분 습도가 90% 안팎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기온이 실제 기온보다도 2, 3도 가량은 더 높은데요. 서울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울산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대구 25도, 체감온도가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대구가 33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고요. 오늘도 저녁까지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또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는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은 중부 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1: 네,

0: 날씨가 많이 갑자기 풀려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밤마실 얘기했잖아요. 밤 산책 좀 다니셨나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정말 뜨겁다가
0: 이 정도만 돼도
1: 그러니까 살만하다. 이래서 정말 아 날씨가 이렇게 또 인생을 가르쳐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 지금 너무 사실 평소 같았으면 쾌적하다고 할 날씨 정도는 아닌데도 그래도 이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지
0: 맞아요.
1: 않나.
0: 낮에

0: 하게 된건또 긍정적 효과가 있긴 있네요.
1: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날씨가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0: 아, 딱 이 정도에.
1: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는.
0: 네. 영디 원래 그 캘리포니아 날씨 재질이잖아요.
1: 아, 최고죠.
0: 맞아요.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속 좀 이 선선한 날씨가 유지가 될 테니까 네. 다들 밥맛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또 이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사연이 오는 코너들이 정말 귀해요. 작가님.
0: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진짜.
1: 사연 몇 개 소개하고 할까요? 먼저 네. 3324번님이요.
0: 네. 3324번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수영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목요일마다 이 코너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8월에 관악구에 있는 책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도서관에도 초대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1: 오, 관악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에 사시나 봐요. 그러면은 언젠가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초대를 하시다니.
1: 거의 지금 가 계약한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섭외 방식인데요. 이렇게 전국구로
1: 일단 하나 도장 찜 해놨고요.
0: 네, 메일 네. 주실 때 꼭 3324번님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7706님께서요. 얼마 전 울릉도에 다녀왔는데 여기저기 나리꽃들이 피어있어 너무 이뻤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리분지도 주변에 선말 나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래요. 또 하나 알고 갑니다 하셨어요.
1: 나리꽃이요.
0: 우리 나리꽃 얘기했었는데 심지어 울릉도에 가서 보고 오셨군요.
1: 그러니까요.
0: 이 선말나리가 울릉도의 대표적인 자생식물 중 하나인데 조선시대 말에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져서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식량 부족과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주민들이 분지에 가득 자라있던 선말나리 알뿌리를 캐서 구황식물로 삼아 주림배를 채웠다고요.
1: 고마운 꽃이네요. 나리꽃.
0: 그렇죠. 이 섬 주민들에게는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그럼. 꽃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1: 네. 잘 보고 오셨고 숙제까지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지막일지 모를 여름 제철 과일 즐기기.
1: 아, 마지막이라니. 또 슬퍼지네요.
0: 그러니까요. 그 입추 매직이 올해는 또 통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선선한 아침 저녁 바람이 분다 하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괜히 여름을 벌써 보내는 기분이 들면서 뭐 여름의 끝을 붙잡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여름 마지막 수박은 언제 먹었나. 마지막 찐옥수수는 언제였나? 라고 생각해보면 네. 언제였어요?
1: 저 생각보다 꽤 됐네요. 그러고 그쵸? 보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여름의 초반에만 우리가 바짝 여름 제철 과일들을 네. 관심을 가졌다가
1: 맞아요.
0: 이제는 좀 입추 지나면은 어쩐지 마음도 가을로 돌아선 것처럼 좀 소원해지게 되는데 그래도 8월은 복숭아, 포도, 수박 같은 여름 과일이 아직 맛있게 머물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제철 과일이 가장 달게 익었을 때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으로 계절의 끝을 붙잡고 먹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한번 좋아하는 여름 제철 과일을 생각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박은 제가 늘 여기서 저만 좋아하고 다들 지금 안 사드신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1: 맞아요.
0: 뭐 혼자 살아서 혹은 우리 가족은 과일 소비가 잘 되지 않아서 망설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카페에 시즌 음료
1: 요즘 잘 돼 있죠.
0: 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챙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네나 회사 근처 카페에 수박 주스나 자두 주스 같은 제철 과일 주스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혹은 디저트로 왜 올라가 있는 빙수 이런 것들 맛있을 때니까요. 냉동 과일이 아니라 나는 생과일 형태로 즐기고 싶다 하실 때는 딱 8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 좋아요. 특히 이런 주스 먹을 때 저는 시럽을 빼달라고 하거든요.
0: 오, 맞아요.
1: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0: 맞아요. 꼭 언급하셔야 됩니다.
1: 네, 시럽
0: 혹시
1: 빼주세요.
0: 시럽 들어가나요? 빼주세요 해야 이미 달기 때문에
1: 맞아요.
0: 건강하게 또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복숭아 제철이에요. 복숭아 제철은 여름 한 달이 아니라 품종을 따라서 거의 한 두 달 반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 복숭아 지도 맛 지도라든지 복숭아 품종별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 이미지 한 장 가지고 다니시면서 복숭아를 파악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지금은 딱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오는 복숭아를 먹으면 딱이겠죠. 요즘은 뭐 백도냐 황도냐 이런 구분보다 아삭한지 쫀득한지 말랑한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니까요. 그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소비자용 복숭아 맛지도가 있어요. 요걸 한번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시고 복숭아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렇게 세분화가 됐었군요. 새로운 네.

0: 세계네요.
1: 그렇죠. 복숭아 세계를 한번 문을 열어젖히면 네. 재밌거든요.
0: 그래요?
1: 이렇게 복숭아 품종이 다양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보면 먼저 천중도 백도가 있어요. 쫀득하고 달콤 새콤한 맛으로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늦여름 백도거든요. 그래서 복숭아가 쫀득한 식감이라니? 라는 생각이 드신 네.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금빛 대명인데 8월 중순이면은 복숭아가 이제 하얀 속살의 백도에서 노란 속살의 황도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이때 대표적인 품종인데 쉽게 물러지지도 않고 후숙하면 과즙과 향이 아주 풍부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복숭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우리가 항상 황도냐 백도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백도파였거든요.
1: 네.
0: 특히 그 물렁해진 말랑해진 그 백도를 너무 좋아했어요.
1: 전 또 딱복파입니다.
0: 아, 그것도 아니네요. 아, 근데 백도와 황도의 차이가 뭔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차이점이 또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뭐가 있죠?
1: 가장 큰 차이는 식감과 후숙 방식의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도는 수확 직후에는 아삭아삭하고 단단한 식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딱딱이 복숭아인데
0: 네.
1: 상온에서 며칠 후숙시키면 과육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영디가 좋아하는 물렁이 복숭아로 넘어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게 백도고요. 황도는 처음부터 과육이 부드럽고 말랑한 품 종이 많아요. 요즘에는 좀 단단한 식감도 일부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아주 일반적인 특징은 물렁물렁하다는 거. 그래서 과즙이 매우 풍부하고 입안에서 약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은 집에서도 복숭아 에이드 많이 만들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복숭아를 잘게 썰어서요. 꿀에 살짝 미리 재워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탄산수를 부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겠네요.
1: 아, 근데 또 부지런해야 되네요.
0: 이거는 왠지 백도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컬러가 일단 예쁘잖아요. 복숭아.
0: 맞아요.
1: 깎아 놓기만 해도 관심이 돕니다.
0: 제철 과일 얘기 하니까 또 약간 새콤달콤한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가요? 저도 군침이 도네요.
1: 자, 침 닦고
0: 네. 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는 좀 가라앉히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의 스위티 함께 할게요.

0: 방금 들으신 곡 샵의 스위티였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올 여름의 소리를 녹음해 보기. 브이로그 찍는 친구가 네. 이 여름의 소리를 녹음하는 걸 보고 제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늦여름에 내가 보낸 올해의 여름을 기억하면서 시도해보기 좋은 활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여름의 소리를 30초씩만 한번 녹음해보는 건데 영디는 여름의 소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0: 일단 매미 소리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1: 매미 소리.
0: 그렇죠. 네. 파도 소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약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전 여름이 좀 떠올라요.
1: 약간 붐 마이크 있어야 돼.
0: 좋은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왜 너튜브로도 가끔씩 약간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연의 소리 같은 거 맞아, 찾아 맞아요. 들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셀프로 만들어 본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주 함께 공부해 본 매미 소리도 있었고 또 저는 그런 거 생각나요. 그 약간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선풍기 탈탈탈 돌아가는 소리. 그것도 왠지 여름 바람의 소리 같고 네. 계곡 물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청량하죠. 저 지지난주인가 계곡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는데 네. 진짜 한번 소리를 녹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계곡 물소리랑 매미 소리랑 또 매미 소리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거 정말 소리로 기억하는 여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한번 지금 우리 빵그리 분들도 어떤 게 여름의 소리로 떠오르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좋아요.
1: 파도 소리 생각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분수가 있는 동네 공원 우리 MBC 앞에도 분수 있잖아요, 저기.
0: 저기 아이들 많죠.
1: 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같은 것도 여름의 소리일 거고 좀 요즘 시원해진 저녁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있고요.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계절이어서 이웃들의 이런 생활의 소리들도 잘 들리는 그쵸. 것 같아요. 달그락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라든지
0: 맞아요.
1: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여름의 소리가 생각보다 다양하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채집할 수 있는 여름의 소리를 한번 짧게 녹음을 해 보시는 거죠. 이 녹음의 진가는 저는 추워지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바람 쌩쌩 불면 우리가 또 여름에는 아, 더워서 여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놓고는 또 한겨울 되면 아, 여름 그립다.
0: 여름 언제 와 맨날
1: 맞아요.
0: 이러죠.
1: 그 반대되는 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우리 소환 대한 무렵에 아 맞다 그때 내가 여름의 소리 녹음해놨었지 하고 들어보시면은 이 여름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면서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사실 기억은 사건 자체보다 감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떤 냄새 맡고 불현듯 특정한 여행지 떠오르는 경험 이것도 있으실 거고 어떤 노래를 들 때마다 나는 특정한 시절로 소환되는 기분이다.
0: 아, 있죠.
1: 있죠. 네. 그래서 소리로 한번 여름을 기억을 해보시는 거죠.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소리로 여름을 기록한다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시고 좀 감성 숙제하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소리로 남기는 거 너무 좋은데요. 작가님도 그럼 아까 계곡 얘기해주셨고 네. 또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1: 약간 요즘 같은 여름밤은 매미 소리랑 이 풀벌레 소리가 같이 교차하는 딱 맞아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미 그리고 약간 기세가 한풀 꺾였거든요.
0: 맞아요.
1: 좀 매가리가 없지 않나요?
0: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힘을 내. 한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약간 하이파이브하고 교체하듯이 풀벌레가 또 나오기 시작해서 이런 여름 저녁의 소리 한번 녹음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와, 전 순간 떠올랐는데 만약에 모기 소리를 녹음한다? 진저리 칠 것 같아요. 여름하면 모기가 막 맞기는 한데.
1: 그러니까 누구 그 가족이나 친구 놀릴 때 좋을

0: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몰래 틀어놓고 아 목이 있나 봐 라고 하면
1: 이 겨울에?
0: 끊임없이 찾지 않을까요? 네. 장난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여름 소리 녹음 추천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얘기들 종합해보면은 우리 여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잘 즐겨보자 라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1: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 수박, 자두, 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여름에 소리 녹음하기 꼭 실천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숙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목영호님. 길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에 금이 갔어요. 수술하고 재활하느라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8월 20일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이 잘 걷는다는 사실이, 별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노래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예약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길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금이 가다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어쩌면 좋죠.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수술까지 하시다니 정말 크게 넘어지셨나 봐요. 이게 우리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은 하지만 잊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앞으로도 재활 또 꾸준히 해주시고요. 꼭 100% 회복 잘 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영호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유럽에서는요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돼서 화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날 온다고 합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2035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뒤의 일이죠.

뒤면은 지금 초등학생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거고요. 신입사원은 어느덧 든든한 선배가 돼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어디서 누구와 기기일식을 보고 있을까? 설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2035년 많이 남은 거죠. 예, 금방입니다. 내일 모레. 일단 우리는 2026년 8월 20일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부터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이클립스 RBDL 듣고 오셨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 또 컨디션이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화이팅 해야죠. 일어나야죠. 김민정님이 2035년이면은 테디 굿모닝 FM 12주년 되겠네요. 함께해요 계속. 크크크크. 12주년. 와, 아침 12년을 한다고요? 야, 민정님은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끝까지.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 지금 10년 뒤, 9년 뒤에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저에게만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박미령님이 9년 뒤면은 저는 40 중반이네요. 그때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후후후후. 그러니까요. 40 중반이 금방 와요. 금방. 지금 이제 박미령님 나이 지금부터 나이를 안 센단 말이에요. 어차피 30대 중반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흔이에요. 예. 물론 이런 느낌으로 또 5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쫙쫙 가겠죠. 더 빨리 간다는 선배님들의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문미영님이 9년 뒤에 마흔 중반이라고요? 부럽다. 누군가에게는 문미영님의 나이도 지금 미영님의 나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부러워하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자, 건강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즐겁게 다들 보내자고요. 스트레스 있었어요? 내려놓자고요. 예,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재밌는 일들만 조금 더 찾아서 해보는 오늘 되어봅시다. 그 중에 아침에 2시간 재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인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이번 주만 특별히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만나는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분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들이, 키움증권, SK케미칼, 삼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0: 기능신인 약은? 응? 이것도 기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7시 10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목모닝 테디.
4: 목모닝.
5: 오늘도 기온의 습도가 플러스 알파를 얹겠습니다. 습도 10%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가 1도씩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습도가 90% 안팎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남부 해안가로는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대전, 대구의 현재 기온은 25도, 체감온도가 28도를 넘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3도로 서울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울산에는 폭염경보, 충청 이남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최고 60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들으시고 어떤 작품이다, 예,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료명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니고 작품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형.
2: 형.
1: 하나 둘 셋.
2: 얼굴형.
1: 하나 둘 셋.
2: 호동이 형.
3: 왜 호동이 형 왜? 아 왜? 호동이 형.
4: 영석이 형 맞잖아.
5: 영석이 형. 영석이 형.
6: 슈슈슈 슈퍼노바. 슈슈슈슈 버노바.
4: 잘한다.
6: 슈슈슈 슈퍼.
1: 당. 당. 세 개만 연속해. 세 개. 하나 둘 셋.
2: 민주당.
0: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은,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181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야, 진짜 빨리 보내주셨네요. 자, 신의 영역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운 영역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선물 드릴 거예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 동안 방금 들으신 그 장면 어디에서 나온 장면인지 작품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무디 선물로 준비할게요. 힌트를 드리면 이 예능의 풀네임은 뿅뿅 이것입니다. 예, 이것에 들어갈 다섯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 받는 동안 오마이걸 예, 던던댄스 듣고 올게요.

0: 오마이걸 던던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를 듣는 장면 퀴즈 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바로 뿅뿅 지구 오락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영석이 형 맞잖아.
2: 영석이 형. 슈슈슈슈 번호바 슈슈슈슈 번호바
1: 잘한다.
2: 슈슈슈 슈퍼.
0: 확실히 미미양이 크게 합니다. 정혜인님이 정답 뿅뿅 지구 오락실 매 시즌마다 재밌게 봤는데 요즘엔 같은 멤버들이 나오는 우주 떡집 보고 있어요. 떡볶이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저도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4693님이 정답 지구 오락실 저는 화물차 운송기사입니다. 잠시 졸음쉼터에서 쉬면서 답 보냅니다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시죠? 안전운행 하시고요. 당첨되셨어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자,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입니다. 내일도 함께 즐겨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201번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 자사주 소각한다는 기사 봄. 무려 40조 원을 소각한대요. 태원이 형, 나 진짜 믿고 있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세한 소식은 오키뉴스에서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201번님 뭐 아무것도 안 드려도 기쁠 것 같은데 초콜릿 드립니다. 6711번님 아이돌 그룹 리센이랑 리센의 팬클럽 리마인이 거제에 1억 기부한 거 봄? 그 가수의 그 팬인 것 같아요. 리센의 최고. 머니 씨가 이제 거제 출신이라는 거 알려지면서 올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을 위해서 기부까지 이제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6711번님 사탕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리셋 누나를 들어야죠. 러버 테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리센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도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725번님 뮤지컬 배우 아이비 뉴욕 브로드웨이 입성한 거 봄? 아이비는 뮤지컬 시카고 한국 공연에서 주인공 럭시 하트 역으로 12년 동안 600회 가까이 출연을 했는데요. 미국 오디션에 합격해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을까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와, 진짜 존경해요. 지금 어마어마한 경험을 아이비 씨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유되면 가서 나도 응원해 드리고 싶다.

완성이 됩니다. 3725번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이지민님 테디 전현무 계획 나온 거 봄? 너무 잘생기고 날씬해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왜요? 뮤지컬 헬스키친 넘버 부르면서 식당을 무대로 만드는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짜증나기도 한데 네, 날씬하게 나왔나요? 다행입니다. 신났어요. 오랜만에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데 여기 이제 K-Wheel 형이랑 전현무 형님이랑 있으니까 약간 소주 한 잔 마실까 말까 했지만 그 술자리 하는 것 같아서 형들이랑 좋은 자리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 궁금하시면 여러분 보시면 저 나옵니다. 이지민님 초코맛 과자 드립니다. 5030번님 빅뱅 데뷔 20주년 맞아서 신곡 발매한 거 봄. 지드래곤이 작사 작곡한 빅이 어제 발매가 됐는데요.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 찍는 거 보고 역시 빅뱅은 빅뱅이구나 했답니다. 노래도 예전 빅뱅 느낌 나고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오, 예전 빅뱅 느낌이 났어요. 저는 새로운 사운드라고 생각했는데 5030번님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자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그 빅뱅 노래 들어봐야죠. 따끈따끈한 노래 예전 느낌인지 새로운 사운드인지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빅 듣겠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저도 전현무 계획 봄.
0: 아, 잘 보셨어요?
1: 네, 그 애청자분이 6회 가져다 주셨잖아요.
0: 아 맞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1: 너무

오늘 도로 위는 조금 사고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을 사고 있는데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는 여의도 통과하는데 특히 오래 걸립니다. 전 시간에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고 처리는 끝났지만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강서구 일대도 가양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생겨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도 사고와 고장차가 있었는데 모두 처리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나올 때까지는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오늘은 도심 쪽으로만 구리시계에서 하월구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파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어제 인별 보니까 오랜만에 또 요리를 또 하셨습니다.
1: 네. 네,
0: 솜씨 보여주셨는데 근데 들깨가루 대신에 이제 깨소금. 괜찮아요.
1: 제가 그래서 요리를 잘 안 하는 건데 네. 제가 정말 요리를 하면 또 하거든요.
0: 그렇지.
1: 근데 꼭 하나씩. 지난번에는 그 냉이 된장국을 끓이고 싶었는데 달래를 넣어서
0: 아, 야.
1: 했는데
0: 예, 예.
1: 이번에는 물기를 잡으려고 들깨를 넣었어야 되는데 네. 깨소금을 넣어서 예. 이 오이에 물이 지지질 나오는 네, 이런.
0: 야 이게 큰 실수네.
1: 부끄럽네요.
0: 큰 실수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느는 거죠.
1: 예. 그러니까요.
0: 또 남편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1: 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네요.
0: 그렇지. 그렇게 한번 또 해줘야 또 다시는 안 시키고 남편분이 계속.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0: 아, 민방위 훈련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습 대비 훈련입니다.
1: 네, 이 민방위 훈련은 을지 연습 기간을 맞아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오후 2시 정각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요.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훈련이 종료됩니다.
0: 예, 오늘 오후 2시에 사이렌 울려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이 민방위 대피소는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역, 지하 상가 등 전국에 17,000여 곳이 지정돼 있는데 카카오 맵이나 티맵,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서 미리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훈련과 함께 전국 250개 구간에서는 긴급 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실시가 되는데요.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경우 편도 1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를 해야 하고요.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이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을 시켜서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0: 예, 오늘 훈련 계기로 긴급 차량 지나갈 때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도 같이 훈련해보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11년 만에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이용 문화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네, 한 줄서기라고 하면 이제 에스컬레이터의 한쪽을 비워두고 일렬로 쫙 서는 건데
1: 네.
0: 이제 사실 좀 익숙한 모습인데 이걸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줄서기 방식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 왔어요. 이 1998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 줄서기를 홍보를 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널리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안전 문제나 기기 고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정부는 2007년부터 한 줄 대신 두 줄로 서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 줄 서기가 익숙해진 탓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요. 결국 2015년 두 줄 서기 캠페인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0: 네, 중단하지 않아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11년 만에 다시 두 줄 서기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줄 서기가 계속되면서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부품의 마모율이 왼쪽보다 95%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0: 네.
1: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일렬로 몰려서면서

0: 무게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29일 정책소통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두 줄 서기가 이제 대세가 되면은 시민들의 공감대에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요? 이런 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에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날씨 덕분에 뜻밖의 풍작을 맞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런 과일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떤 과일이에요?
0: 네, 바로 아열대 작물인 무화과인데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무화과는 늦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입니다. 이 무화과는 이름과 달리 꽃이 없는 과일이 아니라 열매 안쪽에 꽃이 피는 독특한 과일인데요. 올해는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덕분에 무화과가 최고의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1: 그럼 지금 무화과 먹으면 진짜 달고 맛있겠네요.
0: 네, 맞아요. 이 무화과는 맛도 좋지만요, 건강에도 또 좋은 과일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과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게제도 들어있습니다. 또 무화과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깨끗이 씻으면 껍질째 먹을 수가 있고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나 샐러드, 치즈와 함께 곁들이면 색다른 여름 디저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예, 무더위 속에서 맛있게 익은 무화과 맛있게 즐기면서 남은 여름 달콤하게 보내보자고요.
0: 네, 김혜민님이 민방위 훈련하는 거 맨날 까먹고 사이렌 소리에 놀라거든요. 흐흐, 이번엔 안 놀라길.
1: 예, 뭐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울리면은 그 놀란 마음 빨리 진정하고 대피하셔야 돼요. 그게 네. 훈련이죠.
0: 맞아요.
1: 유혜리님.
0: 네,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크크크.
1: 네, 엄청 놀랄걸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 하는구나로 또 다시 새로운 인식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심상민님이 울산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게 하는데 서울 여행 가면 한 줄 서서 신기했어요. 오, 울산에서는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군요.
0: 어허. 아, 근데 수민 작가는 울산에 지하철이 없다는데 그럼 어디서 쓰는 거죠?
1: 지하철 말고도 에스컬레이터는 있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잠깐 생각했잖아요. 아니 리포터
0: 죄송합니다. 예.
1: 네. 아이고 참 에스컬레이터는 어디든 백화점에도 있고 다 있죠.
0: 아 맞네요, 맞네요. 아, 네. 네, 조국기님은 한 줄 서기가 편했는데 위험하긴 하네요. 아니면 다섯 칸씩 지그재그로 서기 어때요?
1: 그러니까 이게 한 줄로 쓰는 게 이제 급한 사람 좀 뛰어가라는 건데 급한 사람 지그재그로 뛰어.
0: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1: 네, 에스컬레이터 그냥 두 줄로 서야 될까 봐요. 급한 사람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기.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춘 성공인 개꿀퀴 해주시죠.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뉴진스의 하우스 윗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나와 일레드님은 내 스토리라이트 나카메도르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일레드님은 내 스토리라이트 나카메도르 See you out.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부산시 남구 대연동입니다. 1년 전엔 출근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굿모닝 FM을 이제는 10개월 아기 아침 먹이면서 같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아기 앞에서 반반한 퀴즈 맞히는데 맞히면서 놀아주는데 용기 내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당첨되면 육퇴하고 남편이랑 치킨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 바라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남구에서 지금 10개월 12kg 대왕아기를 키우고 있는 도진이 엄마입니다.
0: 잠깐만, 10개월인데 몇 킬로라고요?
1: 12kg입니다.
0: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이 DNA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1: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보시면 아기 벗다가 엄마랑 아빠를 쳐다보세요.
0: 아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1: 네.
0: 먹는 그 에너지부터 좀 다른가요? 어때요, 아기가?
1: 아,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10개월인데 예. 유아식 벌써 하고 있고 김치 우와. 물김치도 잘 먹고 뭐 이것저것 잘 먹더라고요.
0: 10개월인데요?
1: 네.
0: 3년 뒤면은 이제.
1: 네.
0: 안녕.
1: 안녕.
0: 3년 뒤면은 이제 뭐 육회 비빔밥 이런 거 다 먹겠네요.
1: 네.
0: 아, 너무 귀엽다. 잘 먹는 아기 너무 예쁘네요. 와, 유지인 님이 우리 아기는 22개월인데 12kg예요. 하셨습니다. 몇 배를 빨리 크시는 거예요, 이게.
1: 저 안 그래도 길에서 이제 뭐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들 보면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무조건 돌은 두 돌 됐죠? 뭐 이렇게 물어보겠다. 와.
1: 네.
0: 한데 아직 돌도 안 지났어. 아, 형경님.
1: 네.
0: 맛쟁이 신사 부산편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1: 아, 안 그래도 어제 부산편이었는데 예. 그 부분을 못 들었어요.
0: 아~
1: 그래서 이따가 다시 듣기로 들으려고요.
0: 아, 예. 다음 주에도 또 부산 하니까 또 생방송 네. 들어주시고 부산 현지 맛집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하나 알려주시죠.
1: 아, 예. 알려주면 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미 많이 알려져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항상 오면 데리고 가서 네. 서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이 집을 가거든요.
0: 야, 한번 가면 다 가는구나 이게.
1: 네.
0: 먼땡
1: 그 맛집에 예. 문화 양곱창이라고 있습니다.
0: 예,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 예.
1: 네. 거기 그 A라인 3번인가 5번인가 제가 자주 가는 그 이모님이 계신데
0: 아, 이모님이
1: 진짜
0: 또
1: 맛있어요.
0: 담당 이모님들이 계시는구나.
1: 네. 거의 이제 다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1: 네.
0: 지금 사진 살짝 검색해서 봤는데 와 여기 제대로 깔끔하네요.
1: 그 좀 냄새는 많이 배거든요.
0: 예, 아니 어쩔 수 없지.
1: 진짜 거기서 이제 양곱창을 드시고 나면 예. 끝에 이제 김치 주먹밥을 싸주시거든요. 그거를 다시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 다시 옵니다.
0: 아 맛있겠다. 3914번님이 어머 같은 동네 주민이에요. 도진이 엄마 화이팅 만점 기대할게요.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도진이 이름을 그냥 오픈해버렸네.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찐맛집 추천 너무 감사하고 형경님
1: 네.
0: 퀴즈 성공으로 가시죠. 자신 네, 있으시죠?
1: 이거 하기 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연결되니까 자신 없어졌어요.
0: 원래 약간 그렇게 긴장되는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27 나누기 9는?
1: 3.
0: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는?
1: 부산.
0: 붓을 영어로 하면?
1: 붓.
0: 패스. 사자성어예요. 배를 끌어안고 까무르쳐서 넘어질 정도로 몹시 크게 웃음. 포복?
2: 절도.
3: 구멍이 두 개지요.
0: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1: 암살? 오.
0: 유럽연합의 화폐 단위는?
1: 유로.
0: 노래 비타민 미 슈퍼소닉 DM을 부른 걸그룹은?
1: 슈퍼소닉. 패스.
0: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은?
1: 아프로디테.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정성이 지극하면 동지 섣달에도? 뭐가 핀다.
1: 패스.
0: 호는 백야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는?
1: 패스.
0: 아하, 붓. 영어로 하면.
1: 브러쉬.
0: 비타민 미 슈퍼소닉 DM을 부른 걸그룹. 무슨 라인이에요?
1: 무슨 라인이요? 프로미스 라인.
0: 나이스. 여기까지. 잘 푸셨어요, 근데.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무려 10문제 중에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이 치킨의 콜라 세트 100개 가셨습니다. 나이스. 구호 외칠 때 반만 맞히고라고 해서 반만 맞힐 줄 알았더니 8개나 맞히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나이스. 자, 오답 짚어드리겠습니다. 속담은 지극이 정성하면 동지 섣달에도 꽃이 핀다였고요. 호가 백야인 청산리 전투를 이끈 장군은 김좌진이었습니다.
1: 홍범도 김좌진.
0: 맞아요. 김좌진이었어요. 자, 이렇게 잘 푸셨어요.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고.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또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남편 낳아주신 아버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 대신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0: 울컥하네, 울컥해. 형님.
1: 네.
0: 존경해요. 진짜 대단해.
1: 아닙니다.
0: 우리 도진이 사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서.
1: 네. 나중에 그 전화 끊고 문자로 도진이 사진 보내놓을게요.
0: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1: 항상 건강하세요.
0: 감사해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아프로디테 관련 문제 더물어 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것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의 영어

이름이기도 한 이것 무엇일까요? 어렵죠? 힌트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비너스, 2번 보너스, 3번 마이너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보아의 허리케인 정답. 예, 듣고 올게요.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프로디테의 또 다른 이름 정답은 바로 비너스였습니다. 심유영님이 비너스 저 부르셨어요? 아셨는데 아니요 잘못 들으셨어요. 예, 유영님 부른 적 없습니다. 비너스. 5747님이 정답 비너스. 신희씨요 이번 달 마이너스인데 보너스 좀 입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하.

0: 다들 이런 기도는 한 번씩 해보나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로 돌아올 건데, 예, 3부에서 유진 아나운서랑 오늘 복습하는 날이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할 거니까 볼 하트 되세요. 특급 칭찬 기다리세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3: 툭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2: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3: 그러자 할아버지가,
2: 이제 알겠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마을
3: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청주 오창읍에 살고 있는 아들 둘맘 최지현입니다. 스마트 판매하고 인삼 재배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태권도를 할 수 있는 학교로 오창읍에서 청주시까지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8시쯤에는 아들이랑 언어 유희 들으면서 엄마가 맞는지 아들이 맞는지 내기도 하면서 항상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사랑하는 남편,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고 나랑 우리 애들이 다 여보 사랑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달리는 직장맘 어머니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목소리 따뜻함이 넘치십니다. 청주 오창읍에 살고 있는 최지현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또 아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굿모닝 FM 또 차 안에서 들으시는데 아이들이랑 듣기에 어때요? 괜찮나요? 아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또 좀 많이 따뜻한 느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럼 또 어른들이 듣기에는 너무 따뜻하다 할까봐 밸런스를 어쨌든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태권도 좋아해서 태권도 할 수 있는 학교까지 다니게 됐다고 하셨는데 와 뭔가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는 순간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 정도로 멋지네요.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하게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아하는 거 해주게 하는 엄마 최고. 응원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반은 퀴즈 이제 참가했던 우리 도진이 어머님께서 도진이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예, 도진이 사진 보내달라니까요. 예, 왜 어린이 사진을 보내... 10개월 됐는데 와 진짜... 빨리 큰다. 도진이 진짜 빨리 큰다. 큰 사람 되겠다. 감사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 코너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들으면 최고의 코너입니다.
2: 네.
0: 예. 언어 유의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굿모닝 굿 메시지에 이제 아들이랑 언어 유의 듣고 있다. 야. 소개해 드렸잖아요. 뿌듯하죠, 이럴 때.
2: 너무 감사하죠. 예. 사실 너무 그래서 아까 테디의 말처럼 제가 너무 깐족거렸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0: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2: 네.
0: 휘준 아나운서의 그 깐족임이 재밌어서 듣는 거예요.
2: 아 그런 거죠? 저의 그런데, 그 경박스러운 웃음소리?
0: 예, 그런데 네. 교육적이기도 하니까.
2: 아 그런 거죠?
0: 예, 마무리가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되죠.
2: 그렇죠, 부탁드려요.
0: 오늘 어린이들 듣고 있으면 다 네. 이리로 오세요.
2: 네네네.
0: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예.
2: 뭐가 왔어요? 4036번님. 어제 퇴근하고 TV 보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일단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맨날 굿모닝 FM에서 듣는 이휘준 아나운서네요. 제가 상상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진행 완전 깔끔하시더라고요. 라고. 아이고.
0: 아이고. 사진을 또 굉장히 좋은 표정일 때 찍어주셨네요.
2: 아이고, 예쁘게 찍어주시지.
0: 예. 뭐야. 또 오늘은 예. 맛집 또 다녀오실 때 사진을 예. 찍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상상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칭찬이신 거죠? 그렇죠?
0: 칭찬이죠.
2: 칭찬이라고 생각해야죠.
0: 예. 언어 유희에서는 그 깐족임이 많기 때문에
2: 네네.
0: 더 깨발랄 얼굴일 줄 알았는데 훈훈하잖아요.
2: 그런 걸로 했어요?
0: 맞아요.
2: 네.
0: 칭찬 여기까지. 언어 유희. 오늘 복습하는 날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2: 쉽지 않네요 처음부터. 자 목요일 복습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퀴즈 내드릴게요. 함께해주세요. 예.

0: 네, 맞히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1: 네.
0: 첫 번째 문제 갈까요?
1: MBC 아나운서 총회의에 늦은 휘준은 이런 변명을 해서 선배들에게 화나게 했습니다. 1번 여차여차해서 늦었어요. 2번 여차저차해서 늦었어요. 3번 저차저차해서 늦었어요. 자, 뭐야? 옳은 걸 모두 골라주세요.
0: 배운 거보다 난도를 더 올렸어요 지금.
1: 뭔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0: 예.
1: 자, 모두 골라주세요.
0: 보기 중에 모두 골라주셔야 돼요. 옳은 것, 옳은 표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차, 네. 여차, 여차, 저차, 저차, 저차. 자,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지금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맞히신 분들 저희가 특급 칭찬해드립니다.
1: 네.
0: 오, 미니는 일단
1: 미니는, 예, 한 명 틀리면 다 따라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0: 아하. 모두 맞춰주세요. 에어, 네, 여러분.
1: 모두예요, 모두.
0: 일단 정답 한번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어,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0: 그리고 문자도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아, 오, 좋아요.
0: 여러분들 잘 보내주시는데, 잠깐만, 6373번님이 2번, 4번이라고 하셨거든요.
1: 4번은 어딨어?
0: 4번이 없으니까 나가.
1: 똑바로 안 들으시죠?
0: 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자, 정답은 여차 여차하다랑 여차 저차하다만 맞아요.
0: 네, 1,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저차 저차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자, 여차 저차하다, 이러하고 저러하다라는 뜻이고요. 여차 여차하다는 이러하고 이러하다 라는 뜻입니다. 둘 다 자세한 사정이나 내용을 일일이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지 할 때의 여차는 다른 단어입니다.
0: 예.
1: 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0: 예. 셋다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차, 네, 저차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말씀드려요.
1: 네, 4번은 없어요 또.
0: 예, 맞습니다. 예. 박영숙님, 곽진아님, 임경원님, 이지아님, 이명자님 등등.
1: 네.
0: 예, 다. 어, 임명자님은 땡이네. 임명자님 빼고 이리 오세요. 예, 특급 칭찬. 그래요. 잘했어요.
1: 잘했다.
0: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자, 태희는 성낭팔이 소녀 휘준을, 휘순을 보며
0: 휘준. 성낭이요? 성낭이 뭐예요?
1: 성낭.
0: 성냥.
1: 아, 성장. 예. 성냥팔이 소녀 휘순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구, 가엽다.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의 가엽다. 올바른 표기 뭘까요? 여러분, 주관식입니다.
0: 아우, 야, 그렇네. 우리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네요, 사실.
1: 가엽다.
0: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가엽다인데,
1: 네,
0: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 가엽다 받아쓰기입니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가엽다.
1: 가엽다.
0: 근데 이거는 틀릴 수가 있나?
1: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0: 이건 틀릴 수가 없는데.
1: 어떻게든,
0: 어떻게든
1: 맞히기가 쉬운데 이거는.
0: 예, 정답이, 네, 나올 건데.
1: 네.
0: 자, 일단은 가엽다를 옳은 표현 아시는 거 다 적어주세요. 예. 네, 일단 모두 정답입니다.
1: 어때요? 반응이 좀 어때요?
0: 모두 정답이고.
1: 네.
0: 문자에서 이제 45, 오, 4576번님,
1: 4576번님
0: 이 최초로.
1: 네.
0: 두 가지 다 적어주셨어요.
1: 와.
0: 그리고 일부러 오답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이분도, 네, 사실상 알고 계신 거죠.
1: 네, 네, 불리고 싶은 그런 거죠.
0: 그렇죠.
1: 번호를.
0: 그래서 3420번님 요번엔, 네, 조금 센스 인정. 가엽다.
1: 네.
0: 자, 정답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1: 자, 정답은, 예, 우선 가운데 글자 여의 비읍과 시옷 받침이 있는 가엽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정답입니다. 비읍과 시옷 받침. 자, 가엽서, 가엽선, 가엽순이라고 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비읍 받침만 있는 가엽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둘 다 복습 표준어예요. 가여워, 가여운, 가여운이라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제가 그래서 발음을 가엽스다,
1: 가엽스다,
0: 가엽스다라고 했던 가엽다.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그냥 가엽다도 두 가지 표현 다 표기로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7536번님이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는 어린이도 등교길에 항상 듣고 있어요. 휘순이의 깐족 덕분에 웃으며 등교합니다.
1: 아이고.
0: 예, 이거 봐요. 깐족깐족 귀엽게 또 깨발랄 좋아하잖아요.
1: 계속해야지.
0: 오늘 복습했는데,
1: 네,
0: 오답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정답 대부분 맞춰주셔서, 아, 뿌듯합니다.
1: 훌륭합니다.
0: 여러분들
1: 이번 주,
0: 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우리 익혀가자고요.
1: 그렇습니다.
0: 휘준 아나운서 덕분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0: 내일은 또 직접 적어주시겠죠?
1: 네.
0: 작가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선미의 가시나 듣고 올게요.

0: 선미 가시나 듣고 오셨어요. 2589번님이 고2 딸아이 아침 등교길에 언어유의 항상 듣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고 스트레스 날아간대요. 아유. 아나운서 가수 개그맨으로 투잡 뛰셔도 될 것 같다네요. 예. 고2 딸아이가 이제 보내주시면 더 좋은데 어머님이 대신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 휴전 아나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요. 그죠? 예, 앞으로 더 활약해 주시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이번 주만 특별히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만납니다.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에요.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0: 현대산업개발.
1: 8시 16분 1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우리는 40도 육박하는 폭염을 견뎠는데 요즘 더위도 이렇게 힘든 이유는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1: 맞아, 습도 높아요.
2: 네, 맞아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소나기까지 습도를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조금 전에 충남권으로는 소나기가 또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최대 60mm 안팎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내일 새벽부터 중부 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로는 열대야주의보,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 계속되고 있고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광주 32도, 김해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못 오실 뻔하다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유, 못 올 뻔하다가.
0: 지금 뛰어오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갑자기 왜?
1: 이렇게 유난히 택시가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네.
0: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가끔 있는데 출근길부터 맞아요. 이렇게 참 애끓게 하는 날이 있어요.
1: 맞아요.
0: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0: 좀 안 돌려도 돼요?
1: 네, 돌렸습니다.
0: 돌렸어요?
1: 네.
0: 마음으로는 좀 한 번쯤 시원하게 늦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1: 왜요? 예? 왜요?
0: 제가 좀
1: 놀리게요?
0: 청취자들하고
1: 오랜 시간을 함께 하려고.
0: 청취자들하고 또 양수연 기자님
1: 네.
0: 뒷담화.
1: 뒷담화. 중요한 건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0: 절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했어요. 완전히 뛰어서 딱 들어오셨습니다. 자, 늦지 않는 MBC 양수연 기자와 오늘의 키워드 뉴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 선전 북미회동, 용산공원 공방, 하이닉스 소각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선전 북미회동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작년에 경주에서 열렸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걸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던 겁니다.
0: 네, 북한과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보도인데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연합훈련 이제 축소를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 뒤인 어제 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0: 예,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1: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을 침략하려는 전쟁 연습이라면서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기회를 준 거란 평가가 나와요.
0: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네. 기회를 줬다.
1: 그렇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북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공을 넘겼다는 평가인 걸로 풀이되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과 비교하면 북한의 협상력이 굉장히 달라진 상태거든요.
0: 예,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실전 군사 경험을 확보했고요.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 또 군사 기술 지원도 받은 걸로 전해지죠. 게다가 잠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최근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북한이 원하는 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신호를 보내도 회담 성사까지 갈 길이 멀고 또 실제 회담이 이루어진 해도 협상의 난이도가 과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 예, 실제로 어젯밤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1: 그렇습니다. 어젯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는데요. 김여정 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0: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사이가 좋은 건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 예. 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봅니다.
0: 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용산공원 공방입니다.
1: 서울 한복판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네. 서울시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나온 뒤 서울시는 녹지를 다 없애고 주택을 지을 순 없다.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1: 네, 어제는 또 국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국토 건설 관련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기구 국토교통위원회죠.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전 오후에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 예.
0: 먼저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용산공원 개발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1: 용산공원 개발이 법으로 막혀있다.
0: 그렇습니다. 미군이 반환한 땅에 조성된 게 용산공원이잖아요.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데요. 굉장히 넓은데
1: 예.
0: 그런데 미군이 땅을 반환한 뒤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용산공원 개발은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건데요.
1: 그럼 용산공원 주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네. 법을 일단 바꿔야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원에서도 훼손된 땅 그래서 녹지 또 공원으로 활용될 수 없는 땅 위주로 쓰겠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요.
1: 네.
0: 녹지를 다 없애려는 건 아니란 뜻을 밝힌 건데요.
1: 그런데 녹지 기능을 이제 상실한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바로 오염 정화 문제입니다. 용산공원 땅은 과거 미군 부지로 활용되던 시절에 기름에 오염된 상태인데요.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이 오염 정화해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결국 누구 돈으로 어떻게 오염을 정화할 건지 이게 과제인데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 할 거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윤덕 장관은 책임 소재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예, 결국 정부, 지자체, 국민의 뜻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0: 그렇죠.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하이닉스 소각입니다.
1: 아,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SK 하이닉스가 자기 주식 소각에 나섰어요?
0: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자사주 보통 주식 2,400만 주를 취득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사들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예정 금액이 40조 43억 4천만 원에 달하고요.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1: 네.
0: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1: 2,400만 주 정도. 와, 전체 발행 주식 중에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0: 네, SK하이닉스 전체 발행 주식이 약 7억 3천만 주가 넘는데요. 그 가운데 약 3.3%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3% 정도의 양,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인 후에 전부 소각할 예정이고요.
1: 예,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요?
0: 네, 주식을 소각하면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요. 사업 경쟁력이나 중장기적 성장성 등 회사의 가치가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인 거죠.
1: 야,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안내할 거라고 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북미 정상 올해가 가기 전 만날 수 있을까? 입니다.
1: 네,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1: 예, 뛰어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 돌아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1: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띄워드리고요.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사고 고장차가 좀 많은 편인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북용인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처리 중이니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 안현에서 일찍까지 정체고요. 인천 쪽도 서창에서 남동까지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도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파로 좀 많이 밀리는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노들길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제가 요즘 이분의 스토리 보는 맛에 푹 빠졌거든요. 이분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스토리에 그렇게 재밌게 올리시는 걸 보고 제가 스토리를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근데 넘기다 우연찮게 이제 희연님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아주 알찬 하루를 꾸려가고 있죠.
0: 그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나도 같이 다니는 느낌이
1: 거의
0: 들면서.
1: 같이 다니는 것처럼.
0: 그게 돈 내 돈 쓰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또 인별 팔로우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이동하시면서 쓰신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재밌어요.
1: 뭐 예를 들어서 MBC 이동 택시비 12,000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올리고 있어요.
0: 그리고 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아 택시 탈 걸 뭐
1: 맞아.
0: 몇 원 아끼려고 내가 지금 뭐
1: 더위 먹으면서 이제 병원비 더 쓰게 생겼음 유유 뭐 이런.
0: 그래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지금 하루를 보내는지를 같이 경험하니까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1: 아 예. 어디 한번 올려주세요.
0: 저요?
1: 테디도 올려주세요.
0: 아 저는 잘 못합니다.
1: 왜요?
0: 남들이 좀 위화감 느낄 것 같아요.
1: 10대
0: 7만 원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이해 못하잖아 솔직히.
1: 아니 테디라는 거 감안하고 볼 테니까.
0: 아니.
1: 하루 날 잡고.
0: 거기에 또 감안하고 보면 오늘은 왜 10만 원 이상 안 드셨어요?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1: 아,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유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0: 희애님처럼 효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많이 먹냐 안 먹냐만 볼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일단 뭐 너튜브 활동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바쁘시죠? 어때요?
1: 뭐 바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바쁘지 않으면은 나 이제 잊혀졌나 봐.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어서.
0: 지난주에 이야기에 이어서 진짜 프리랜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
1: 맞아요.
0: 그렇죠.
1: 남들은 좀 한가하면 좋다는데 괜히 한가하고 특히나 저는 뭐 너튜브나 이런 협업들이 거의 다 메일로 제안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일함이 비어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오류가 난 게 아닐까?
0: 아 그렇구나.
1: 로그아웃 했다가 괜히 하면 다시 들어가 보고. 네.
0: 이게 약간 피곤하더라도 날 많이 찾아주는 게
1: 맞아요.
0: 지금 약간 인정받고 있구나. 네. 잘하고 있구나라는 결과물이니까.
1: 언제 나를 찾지 않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열심히
0: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네. 저도 많이 찾아줄 때
1: 바쁜 거
0: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진짜.
1: 감사해야지. 무슨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
0: 좋다. 마음에 든다. 희진이 마음에 들어요. 아자아자. 잠은 솔직히 몇 시간 주무세요?
1: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아래 정도 자고 있는 것 같고.
0: 비슷한 사람 그래도, 처음 본다.
1: 그래도 꽤 자는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저.
1: 물론 저 특히나 아침잠이 진짜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더 자고 싶죠. 그래서 뭐 이제 버스나 이런 데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잘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너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그 구독자들에게 오늘의 주요 이슈 이겁니다 라고 그 기사를 정리해주는 거를 항상 아침에 6시 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늦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0: 희애님 진짜 존경합니다.
1: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 때는 알람에 막 그래야지 뭐 이러는 거의 눈도 못 뜬 채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1: 진짜 하고
0: 대단하네요.
1: 있습니다. 언제 제가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
0: 칭찬드립니다.
1: 너무 칭찬드립니다. 때, 기력이 있을 때 해야 돼요.
0: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님과 또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1: 맞아요.
0: 식사하셨더라고요. 부흥근 장관님하고.
1: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제 크리에이터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은 대체 어떤 걸 궁금해하냐. 뭐 이제 저희도 제도에 좀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너무 또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0: 실무현장에 또 청년 대표로.
1: 굿모닝 FM을 듣고 저를 섭외해 주신 게 아닐까.
0: 아닐걸요. 송경재.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거짓말 아니고 최근에 촬영장 가는 데에서 거짓말 아니고 두 번이나 굿모닝 FM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두 번이나.

0: 이제 저희 청취율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 피엔님이 나와서 너무 유익해져서 너무 더 좋다.
0: 공교롭게도 우리 희애님과 함께 하고 청취율이 많이 올랐어요.
1: 진짜? 네. 어떻게 내 복덩인가 봐.
0: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복스럽게.
1: 복덩이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머니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 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소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뭘까요?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장이 아마 청약 통장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꿈꾸면서 가입은 했는데 아 이거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돼?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청약 통장 200% 활용법.
0: 저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뒤늦게 청약 통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하셔서 시작을 했어.
1: 아 갖고 계세요?
0: 네, 있어요. 그래서 아~ 벌써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1: 맞아요.
0: 몰라요 진짜. 일단 그냥 계속 하고는 있어요. 만들긴 했는데 저처럼 방치해둔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따로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청약 통장에도 순위가 있어요.
1: 맞아요. 요 기준은 공공 분양을 내가 넣느냐, 예. 민간 분양을 넣느냐 요거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어허. 보통 우리가 공공 분양이라는 거는 그냥 LH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자체나 공공기관, 나라의 자본이 조금이라도 녹아 있는 주택을 공공 분양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 뭐 예를 들어 서울 기준에서는 강남 3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준을 보면 아래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높은 기준을 보면요. 공공분양은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간 분양은 가입 후에 24개월이 지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민간 분양은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지역별로 그리고 아파트의 면적별로 우리가 예치금 기준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 기준에서 84제곱미터다. 그러면은 300만 원은 들어가 있어야 1순위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0: 예, 민간 분양은 이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다고 하던데 만점이 84점. 이라고 들었어요. 이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 혹시 점수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없습니다.
1: 아, 정말 보유만 하고 계시군요.
0: 진짜 보유만 진짜로. 보유만 하고 있어요. 예.
1: 네, 일단 점수 체계부터 봅시다.
0: 네.
1: 네, 우리 가점제는 총점이 100점이 아니고 84점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무주택 기간,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이 15년 이상까지 달성되면 이게 32점 만점.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17점. 그리고 부양가족수.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갈리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이상일 때 35점을 주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84점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가입기간이랑 사실 뭐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 하는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양가족수는 만점 기준으로 보면 본인까지 하면 사실 7인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만점까지 받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보통은 뭐 한 부양가족 두세 명 정도만 돼도 좀 이제 고순위로 이제 많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매달 통장에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요?
1: 예전에는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유리하대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매달 25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0: 오.
1: 그럼 왜 예전에는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제가 앞서서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나눠드렸었잖아요.
0: 예.
1: 공공분양 청약 시에 저희 최대 이만큼 인정해드릴게요 라고 상한선을 나라에서 정해놨던 게 그게 예전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준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예전 기준으로 계속 돈을 넣으면 지금 기준에서는 내가 최대를 다 채우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 순위에서 점점 밀려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이게 다 우리가 당첨자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25만 원씩 넣을 때 나만 10만 원씩

0: 넣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자녀 이름으로 이제 미리 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들도 많던데 어릴 때 빨리 만들어줄수록 가점 받기가 좀 유리한가요?
0: 맞아요. 빨리 넣어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예. 특히나 혹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다. 그러면은 은행에 이벤트를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뭐 만 한 살이 되기 전에 아이 명의로 통장 가입해주면은 뭐 2만 원에서 5만 원을 같이 은행에 넣어준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첫 회 한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요? 그러니까. 형편은 2만 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일단 한번 보시면 좋고요. 미성년 가입 기간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간은 예전에는 이게 2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면 5년 기준에서 만 19세가 성인이니까 이걸 역산을 해보면 자녀가 만 14세가 됐을 때 이때는 적어도 가입을 해줘야 미성년 기준의 만점을 채울 수 있다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걸 미리미리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 성인 돼서 가입했을 때 그때부터 0에서 시작하는 거랑 우리 아이는 이미 5년 채우고 시작하는 거랑 나중에 청약 당첨자 가를 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네.
0: 그래서 훨씬 유리한 고지 차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만들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아하, 약간 이게 17점을 위해서 미리 만드는 게 확실히 그렇죠. 유리하네요. 네. 2030 청년들을 위한 전용 청약 통장도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기존 통장보다 이 혜택이 훨씬 좋나요?
0: 물론입니다. 뭐 청년 이름 붙어 있다. 뭐 혹은 특별 뭐 이런 거 붙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혜택 줘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 된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네, 정식 명칭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혜택이 이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일단은 금리가 높아요. 일반 청약 통장보다 이율이 높아서 최대 연 4.5%의 금리 제공하고요.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청약 통장은 우리가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어머 청약 당첨되셨네요. 저희가 대출해서 혜택 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 청년 전용의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 청년인데 기특하기도 해라.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까지 됐잖아. 너무 축하해요. 이러면서 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1: 와우.
0: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기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0: 요즘 대출 받는데 2%대 대출을
1: 세상에,
0: 했어요.
1: 세상에.
0: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1: 말이 안 되네.
0: 그래서 기왕 내가 여기 조건이 든다면 일반 청약 하지 마시고 청년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 희애님 저는 이미 일반형 가지고 있는데요.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건 되면 은행 찾아가시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1: 예, 만 34세 이하. 이시면 네. 빨리빨리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네. 이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급전이 좀 필요할 때 청약 통장부터 이제 깨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급전 필요할 때 해지하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난 정말 평생 청약 안 할 거야 이러면서 해지를 하는 거면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지금 뭐 10년, 20년 이렇게 쌓아 올린 거 아깝지만 그래도 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깨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금담보대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1: 예금담보대출.
0: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미 넣은 예금, 쌓아올린 저축금액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갚지 못하면 내 예금을 가져가는 거죠. 청약도 비슷하게 청약통장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돈을 쌓아올린 청약에 예를 들어 제가 5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그 500만 원의 90%에서 95%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에 못 갚으면은 그 청약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급전 당장 좀 단기간에서 내가 급한 불을 끌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깨는 것보다는 일단 요 청약통장 담보대출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소정의 대출 이자를 내긴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아까도 왜 우리 그 가점을 살펴봤었잖아요.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15년 이상의 만점을 기간 내에서 채웠어요. 근데 만약 해지하면 그 15년이 날아가는 거죠.
1: 너무 아깝다.
0: 이거는 내가 이제는 내가 돈이 좀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 올려봐야겠어 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또 15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청약 자체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해지를 하시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급전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꼭 담보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만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집을 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안전화.
1: 이 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4: 바로 전매 제한입니다.
2: 전매 제한 무슨 뜻이에요?
4: 청약 공고문을 내가 한 번이라도 살펴봤다 혹은 관련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하면은 꼭 보게 되실 단어인데요.
2: 예.
4: 청약에 당첨돼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도록 막아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예전엔 좀 많았거든요. 이걸 막고 실제 거주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장치인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나 규제 지역에 따라 좀 달라 하시기는 하는데요. 아주 짧게는 6개월 동안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혹은 길게는 10년까지 팔지 마세요. 이렇게 매매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 사정이 당장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 집을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청약을 아예 넣기 전에 해당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 그리고 본인의 대출 상환 여력이나 급전 그런 융통 관련해가지고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전매 제한 또 주머니에 쏙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머니 우리 희애 씨와 함께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4: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이 주제도 꼭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분들에게 재테크 상담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2: 네.
4: 근데 어떤 거의 저희 아버지뻘의 상인께서 청약 통장을 20년, 30년 갖고 계셨는데 청약 신청 자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2: 그래, 많아요 이런 분들.
4: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
2: 그래, 적금처럼
4: 하셔가지고.
2: 그냥.
4: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늘 좀 제가 잘 알려드렸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관련 홈페이지가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 청약홈.
4: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청약 운영하는 그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꼭 들여다보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희애님과 함께 작은 그리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계속 이어갈 거니까 기대를 더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 Money on my mind 띄워드리면서 희애님과 같이 인사드릴까요?
4: 좋아요.
2: 여러분 해먹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등산을 다녀오거나 맘 먹고 운동해 본 분들이라면 다음날 찾아오는 고통을 잘 아실 겁니다. 당일엔 멋모르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여기저기 쑤시고 당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 운동을 살살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무지 아프지만 뭉친 근육들이 풀어지며 한결 편해지는데요. 라디오 진행 둘째 날, 어제의 긴장으로 여기저기 뭉쳐있긴 하지만 하다 보면 한결